세트에 쓴 한약도 먹기 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막상 한 모금 넘기기 시작하면 원샷도 가능합니다. 칼도 그렇다고 합니다. 칼집에 들어있을 때가 오히려 더 무섭죠. 칼집 속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걱정도 그렇습니다. 겪기 전에는 걱정이 점점 커지지만 막상 그 한가운데 들어서면 어우 생각보다 괜찮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여름 더위도 그렇지 않나요? 5월부터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앞섰는데 어느새 삼복더위의 첫 관문인 초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여름 한가운데 들어선 만큼 더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이 계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0: 7월 15일 수요일, 7월의 한가운데이고요. 삼복더위의 첫 곡의 초복입니다. 첫 곡은요, 송은이 상상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은빛 수녀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나요? 사실 모든 일이 상상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상상하는 거죠. 병원에 가기 전에 언제 가나 계속 미루다가 가는데 별거 아니네 이럴 때도 있고요. 더위 올여름 어떻게 지내지? 벌써 초복입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더울수록 또 서로에게 시원한 한마디씩 칭찬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관심 어린 한마디 그러면 왠지 이 여름이 좀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도 걱정이 미리 앞서지만 사실은 잘 살아내면서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오늘만 시원하게 보내실 생각만 하시면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시고요. 100원으로 문자 샵 10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빵톡 가족 여러분들 어서 출첵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문자로도 그리고 듣기모드로도 함께해 주세요. 류하느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상수님도 출근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쉬면서 들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시간 시원하시죠? 여름비 내리는 수요일 아침에 들려오는 마지막 음성 참 좋은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2037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7분 되어가고 있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겨울 폭설 속에서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주인공은 꽁꽁 언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한 여름을 떠올립니다. 뜨거운 햇살, 매미 소리, 땀이 흐르던 그 한 여름을 상상합니다. 놀랍게도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죠. 사고 이후에도 한겨울인데 땀을 뻘뻘 흘리는 후유증처럼 남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죠. 드라마 속의 영화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 제목처럼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한겨울 폭설 속 그 얼음장 같은 추위 속에서도 땀이 나게 하고 한참 후까지도 그 열기가 남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날씨보다 마음을 먼저 뜨겁게 만들거나 차갑게 만들 때가 있지요. 더워 죽겠다 그 한마디가 더위를 두 배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괜찮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덥다고 에어컨 없이 잠시도 견디지 못하다 보니 지구는 또 열을 받고 그래서 나날이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 바쁘고 그러니 또 에어컨을 24시간 돌리게 되고 이게 참 악순환의 연속이죠. 에어컨 적정 실내 온도를 지키면서 덥다고 짜증부터 내기보다는 여름이 좋은 이유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더위를 무작정 피하기보다 이 더위와도 잘 지내보자 하는 그 너른 마음이야말로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삼복더위 앞에선 우리의 현명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너의 밤이 태워줄게 라는 가사가 제 귓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모자무사 OST 곡이었죠.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 3717님이 어제 큰 비가 온다고 해서 텃밭에 나갔는데요. 싱싱하게 잘 자라는 채소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물길도 새로 내고 지지목도 튼튼하게 교체했습니다. 꼭 청취율 1등 방송 내세요. 세상에나 이렇게 또 우리 방송까지 챙겨주시고 어떠셨어요? 비 많이 마셨겠네요. 지지목도 튼튼하게 교체했으니까 든든하게 어떤 비가 와도 잘 지켜내리라고 믿습니다. 오유나님께서 오늘 몸이 너무 무거워요. 을지로 버스 내려요 하고 하셨는데 몸이 무거운 이유가 뭘까요? 날씨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가족 때문에 그럴까요? 가족의 일이라면 그 가족, 그 당사자도 나만큼 많이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시면 조금 위로가 될까요? 더 힘들까요? 김정배님, 어제는 덥고 습해서 잘 때 거실에 제습기만 돌리고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에어컨 돌리는 것보다 시원하진 않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저도 선풍기를 조금 멀리,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멀리 돌렸는데 괜찮아.

갈만했어요. 좋았어요. 가능한 에어컨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요즘 더위 어떠세요? 견딜만 하십니까? 이렇게 더울 때 아, 이 더위에 또 좋은 점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운동할 때 일부러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더위에 땀 흘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 이 더위 때문에 또 우리 만난 과일의 단맛도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또 여름휴가, 여름방학도 어떠신지 그걸 위해서 또 우리 직장인들은 1년을 기다리기도 하니까요. 매사 일장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즘 날씨 오늘 초복인데요. 오늘 수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신청곡대의 아침 주꾸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신청곡 보내주시라고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초복이잖아요. 초복맞이 초복특집 더위를 잊게 하는 여름 노래 쿨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열치열보다 더 시원한 더위사냥 노래들, 시원한 파도소리가 울려 퍼지며 바다를 연상시키는 노래들, 시원한 음식을 떠올리는 노래들, 아니면 또 오늘같이 비오는 날 시원한 빗소리 들리는 노래들. 우리 참 좋은 가자 여러분의 더위 사냥송 쿨쿨송 쏘쿨송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부터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시면요.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중송으로 제가 픽한 노래입니다. 청춘들과 함께 들으면 좋은 아주 아주 청량한 노래 쿨송 마중송으로 띄워드립니다. 80s 웨이브.

에이티즈 웨이브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피스님도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샵 1053 문자로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7월 20일 월요일까지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요. 꼭 받아주시고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는 더위 사냥송, 쿨쿨송, 소쿨송. 이 노래만 들으면 시원해 하는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8544님께서 언제인가 수녀님께서 쉼에 대한 이야기 하셨는데 들으면서 맞다 맞아 했어요. 한 6개월간 쉼 없이 운동, 취미, 일, 봉사, 쉼 없이 해서 지금은 감기 몸살로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꽉 붙들고 쉬라고 아우성여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쉼이 아니라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취미도 일처럼 하거든요. 운동도 일처럼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해서 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8544님 진짜 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면 혹은 기도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런 것도 느림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혜경님은 오늘 여름의 시작이라는 초복 삼계탕을 먹고 올여름 잘 지내야겠어.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삼계탕 드시는 분들 많겠네요. 삼계탕 식당이 또 벅적벅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오늘 비스님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3분이고요. 오늘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초복맞이 이열치열 뜨거운 삼계탕보다 진정으로 시원해지는 노래. 얼음이 우와자자자작 씹히는 팥빙수처럼 시원한 노래들 골라주세요. 시즌송 중에서도 반가운 우리를 청춘으로 데려다주는 썸머송의 쿨한 노래들 여름 명곡 골라서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 샵 1053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나오는 주쿠박스처럼 여러분이 신청하면 바로바로 추억과 함께 흘러나오는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초복맞이 시원하다 소리 나오는 뜨거운 삼계탕보다 단언컨대 더 시원한 진짜 시원한 노래들. 여름 노래 중에서도 우리를 상상의 바다로 안내해주는 더 시원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노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래만 들으면 이 쿨함이 샘솟는 노래들. 노래 속으로 달려가보는 시원한 바닷가, 더위를 씻어주는 시원한 산, 음식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픽한 더위를 날리는 쏙 쿨한 쿨송, 더위 사냥송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뭐 휴가 가실 때마다 듣는 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래만 들으면 꼭 여름이 생각나요 하는 그런 노래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5633님, 더위를 날려주는 쿨한 노래하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쿨송 첫 곡은요. 5633님이 신청하신 쿨의 해변의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6.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여러분이 신청하면 바로바로 흘러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쏘 쿨송, 쿨쿨송. 들으면 너무너무 시원한 노래들 신청받고 있습니다. 5633님이 신청하신 쿨의 해변의 여인, 8915님 한명수님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5345님이 신청하신 엄정아 페스티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삼종가족 여러분 시원하신가요? 더위를 잊게 해주는 노래, 여름이면 떠오르는 노래, 왠지 창문을 열고 싶은 그런 노래, 아니면 드라이브를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바다와 계곡, 산이 생각나는 노래까지 여러분만의 여름 플레이리스트 보내주세요. 내가 픽한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 들려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곡은요, 4559님이 듣고 싶다고 하는 노래로 시작할게요. 김원중의 바위섬

아침 주구박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초복맞이 쿨한 노래들, 시원한 노래들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4559님이 듣고 싶어하는 김원중 바이섬, 그리고 0383님이 신청하신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6231님이 신청하신 리틀 리버 밴드 쿨 체인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의 시원한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직 여름 길게 남았으니까 저희가 적당한 타이밍에 오늘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채널 꼭 고정하시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초복을 맞아서 시원한 여름 노래들과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모자무사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 그 제목처럼요. 우리가 날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좋을까? 날씨를, 물리적인 날씨는 만들어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날씨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타인의 마음까지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날씨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드라마 속처럼 한겨울 폭설 속에서도 땀이 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참전가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 방법, 그건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오늘같이 이렇게 시원한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여름 더위를 너무 이겨내려고 애쓰기보다 여름이 주는 작은 즐거움도 하나씩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김초희님 생일이라고요. 어휴, 축하드립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내 생일인데 축일인데 챙겨주지 못해서 서운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세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김초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원한 노래 함께 왔는데요. 2696님께서는 이 노래 꼭꼭꼭으로 꼭 들려주셔야 돼요. 안 들려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이 긴 사연 보내주셨어요. 시스타의 So Cool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가을을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름을 가을처럼 시원하게 듣기를 바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시스타의 So Cool을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Are you ready?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우리에게 이열치열은 꽤 익숙합니다. 오늘 같은 복날이면 뜨거운 보양식을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하는데요. 열을 열로 다스린다는 지혜는 꼭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건 아니죠. 인도에서는 더울 때 따뜻한 차이티를 마시고요. 또 베트남에서는 뜨끈한 쌀국수를 먹습니다. 또 멕시코에서는 매운 살사 소스로 땀을 빼죠. 자, 오랜 경험은 지혜를 만들고 그 지혜가 쌓여 저마다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으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챙기실까요? 음악과 함께요.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클래식 일부 7월 10일 수요일 첫 곡 장필립 라모의 6개의 콩세르 가운데 첫 번째 곡 라뿔 암탉입니다.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한 레탈랑 리릭 연주로 함께합니다.

프랑스 바로크의 Jean-Philippe Rameau의 6개의 콩세르 가운데서 7곡 La Boule, 암탉 들으셨습니다.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한 Les Talents Lyriques, 이 음악의 재능들이라는 뜻인데요. 1991년 파리에서 이 크리스토프 루세가 창단한 프랑스의 유명 바로크 음악 전문 연주단체입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 이제 장일배 위키한 클래식도 출발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출석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김양희 씨 오셨고요. 강동수 씨도 오셨고 엄계선 씨 하얀 습기에 온 세상이 갇혀 있는 듯하네요. 금년은 초복부터 말복까지의 길이가 길다 하네요. 진짜입니까? 어이구야. 큰일 났네. 더위를 잘 이겨낼 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더우면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덥다 덥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부터 더 더위를 참기 힘드니까요. 지혜로운 여름나기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리셨고요. 이양선 씨도 1번님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소 시원해진 아침에 유클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의류협동조합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와우, 정말 어린 시절 영화관에서 이 작품을 보고, 와, 정말 저를 환상의 세계로, 판타지 세계로 보내주었던, 저를 자유로워지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 메리 포핀스 가운데서 함께 들었습니다. 로버트 셔먼의 침침 추리, 이그 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더위 잘 피하시고 또 좀 맛있는 거 이렇게 드셔서 원기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분들.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유클에서는 맑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안경근 씨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수요일을 시작했습니다.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꽂아두고 전철역에 왔다가 다시 가지고 왔네요. 대단하신데. 건망증이 에고 오늘은 28도에서 9도로 폭염이 살짝 비켜가네요. 함께하신 유클님들 평화를 빕니다. 예, 폭염은 비켜가도 약간 그 습도. 습도가 좀 문제죠 오늘. 그렇습니다. 엄계선 씨가요. 어제는 음악 친구가 초대해 준 부천 아트센터 극장 투어를 다녀왔어요. 오 잘하셨네요. 극장 내부 파이프 오르간 대기실, 악기 보관실 등등 신기한 구경 많이 하고 왔어요. 갈 때는 휴가 중이던 딸내미가 데려다줘서 편했는데 오는 길은 지하철 두 번 환승하느라 거의 두 시간 녹초가 되었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주 그 보람 있는 시간이시죠? 이 극장 하나를 또 낱낱이 이 민낯까지 볼 수 있다는 거, 그 굉장히 또 즐거운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경랑 씨 기껏 멋부리고 나가는 아들에게 비 안 온다 했더니 원망 들었네요. 부슬부슬 비가 오더라고요. 장마철인데 뭐 비는 언제나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너무 비 안 온다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나중에 유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우리 함께했고요. 함께하고 있고요. 주세페 베르디의 아이다 가운데서 글로리아 알 에지토 영광의 이집트여 이시대 이시스 신이죠. 그리고 트라이움팔 마치 개선 행진곡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한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이 피렌체 5월 축제 음악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네, 주세피 베르디의 아이다 오페라 가운데서 글로리아 알 에지토 알 에시데 이 시대 신이시여 영광의 이집트여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트리움프할 마치 개선 행진곡과 또 그에 따른 이 뭐 노예 집시 노예들의 이 여러 가지 춤과 또 포로들의 춤 뭐 이런 게 다 이어졌습니다. 자, 주빈 메타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피렌체 5월 축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를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이 베르디 아이다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의 영광을 이 곡 듣다 보니까 축구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 있죠. 아, 또 오늘 스페인하고 프랑스 제가 프랑스를 열렬하게 응원했습니다만 전반부는 어떻게 봤는데 후반부에 보니까 하여튼 2대0으로 프랑스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이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스페인이 이제 그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하고 이제 맞붙게 되죠. 저는 잉글랜드 해리케인 우리 손흥민 친구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드 벨링햄하고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으면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붙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다 떨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스페인 응원할게요. 자, 하여튼 그 스페인 대 잉글랜드를 기대하면서 하여튼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아이고 좀 점입 가격입니다. 사실 이 전 세계인의 축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팀이 떨어져도 그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월드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홍현진 씨 초복 뭘 먹을까요? 보신 보신 몸보신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뭘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보신 되지 않나요? 이런 또 여유. 자, 이상숙 씨 안녕하세요. 구리 씨도 비와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구리 씨 반갑습니다. 구리 씨에서 공연 아침 마티네 공연하던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홍영진 씨 광주는 아직이요. 구름 잔뜩 바람과. 자, 오늘은 어떻게 또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엄계선 씨 어제 수박이 비싸다 했더니 복날 전이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 뭐 틀림없겠습니다. 2만 원 전후 가격대만 먹다가 3만 원짜리 사려니 세 번 망설이다 샀는데 맛은 있네요. 장보기가 나날이. 그렇죠? 장보기가 굉장히 그 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힘듭니다. 엄계선 씨 오늘 저녁 메뉴는 소고기 배추찜으로 정했어요. 복다림으로 괜찮겠죠? 아주 훌륭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배고파집니다. 이런 말씀하니까.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G단조 리온번호 416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선물 드릴게요. 2026 여섯 번째 헤이리 국제음악제 헤이리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립니다. 음악감독 서진이 지휘하고요. 또 에밀 로브너 초청 아티스트로 출연을 해서 8월 5일에는 저희 7시 30분에 블룸의 미술관에서 현의 고백 에밀 로브너 첼로 리사이틀 그리고 8월 6일에는 역시 블룸의 미술관에서 저녁 7시 30분에 공명의 숨결 선율의 물결 이렇게 또 연주가 되고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 많이 나오네요. 울림의 조각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이랜드 갤러리에서 또 펼쳐지는데 그때는 퍼커션이 활약을 하게 되고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8월 8일입니다. 헤이리 신뢰하게 정원 토요일 오후 5시 이랜드 갤러리에서 열리는데 서진이 지휘하고 첼로의 에밀 로브너 그리고 헤이리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로 시작해서 에밀 로브너가 협연하는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한 분 당첨되셨어요. 당첨드렸고 이제 네 분 남으셨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이 공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샵 1053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린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G단조 리온번호 416 3악장 알레그로 첼리스트 아나스타시아 꼬베키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또 맨발로 공연을 했죠. 아주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카모 오케스트라 바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 G단조 리엄번호 419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또 국내 또 내한에서 아주 독특한 또 무대 매너 멋지게 아주 제가 그 발로 연주했다는 발로 연주했다는 게 아니라 맨발로 이렇게 그 무대 나와서 연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아나스타시아 꼬베키나의 첼로와 감모케스터 바젤, 바젤 체인보 오케스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자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향구 주인공은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1929년 영국 최초의 유성 영화로 꼽히는 협박을 발표하며 감독으로서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39계단과 사라진 여인을 내놓으며 서스펜스의 대가라는 명성을 쌓죠. 이 히치콕의 영국 영화에 주목한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제작자 데이빗 오 셀즈닉이었는데요. 셀즈닉의 제안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한 히치콕은 1940년 레베카로 미국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히치콕에게 아카데미 작품상을 안겨준 유일한 작품이었죠. 그 뒤에도 히치콕은 오명과 현기증,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사이코와 새해 등 수많은 걸작을 내놓았지만 더 이상 상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카데미는 1968년 그의 연출 업적을 기려 어빙 탈버그 기념상을 수여했는데요. 히치콕은 시상대에 올라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생 수많은 명작을 남기고도 감독상과 인연을 맺지 못한 그의 뒷모습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리 리빙스턴의 모나리사 From Rare Window 영화 이창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보컬의 네킨 콩홀입니다.

독특한 시각 이미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앨프레드 히치콕. 그가 영화의 또 다른 축인 사운드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기 시작한 건 미국으로 건너간 뒤였습니다. 당시 영국 영화 음악은 무성 영화의 전통에 따라 화면을 뒷받침하는 반주 음악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반면 1940년대 할리우드는 나치를 피해 유럽에서 건너온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영화 음악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프란츠 왁스만, 헝가리 출신의 로저 미클로쉬, 그리고 또 미클로쉬 로사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건너온 디미트리 쫌킨까지 당대 최고의 영화 음악가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한 히치콕과 함께 작업하며 그의 영화에 음악을 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란츠 왁스만은 까르멘 판타지로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도 친숙한 작곡가인데요. 사실 그는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12차례나 이름을 올린 할리우드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고요. 또 히치콕과 왁스만의 인연은 1940년 영화 레베카에서 시작합니다. 왁스만은 신경질적인 음악 긴장감과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음악으로 그려내며 영화의 불안한 정서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듬해 Suspicion, 의혹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데요. 왁스만은 이번에도 인물의 마음속에 자리한 의심과 불안까지 음악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죠.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왁스만의 Suspicion. 자, 메인 타이틀 Sunday Morning, The Chairs Are Back, 그리고 Mel Beck's Office, Looking for Johnny, 그리고 Too Fast, 피날레까지 영화 Suspicion 그 메들리 이어드립니다. 찰스 캐첨이 지휘한 퀸즐랜드 유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현재명의 오라,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장희법 유쾌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영화 특강에서 히치콕이 사운드를 참 잘 쓴 감독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히치콕 영화를 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한 긴장을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나신다고요. 히치콕 편 반갑게 잘 들을게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긴장감 넘치던지요. 현실에도 마침 그렇죠.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명동백장님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한비아 작가님의 친필 사인과 함께 보내주신 희망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꿈 꼭 이루세요라는 메시지 제가 7월에 50 넘어 후지산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딱 열흘 뒤에, 10일 뒤에 도전하러 떠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희정 글라라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야, 여름에 후지산 그쪽 되게 더운데 올라가시면 좀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가와구치고 이쪽은. 그래서 야, 하여튼 잘 더위 먹지 않으시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씨 잘 다녀오시고요. 자, 9697 쓰시는 분 토요일 5시 헤이리 공연이요. 큰딸 레지나 취준비하느라 맘고생하는데 바람도 쐬이고 데이트하고 싶네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취업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선물 드릴 텐데 근데 성함을 안 써주셔서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광고 듣고 오시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저도 모르게 이정범 이정범 안타 이정범 이 가사,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역시 그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역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브루크하우저 번호 178 From the New World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어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정범 선수의 그 응원곡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곡이었고요. 안드레스 켈러가 지휘한 콘체르토 부다페슈트 부다페스트 콘체르토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부다페스트도 금년에 또 이 그 아주 독특한 자신들만의 링 시리즈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를 또 올렸죠.

전에 또 이렇게 참 그 새로운 그 연출과 새로운 작품에 대한 갈구 이런 것이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엄계선 씨, 히치콕 감독님이 예술가의 항구에 머무시는군요. 오래전 새, 아마도 흑백 영화를 본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 그게 흑백 영화가 아니고 1965년에 나왔는데요. 그 여성이 그때 파란색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새가 하도 검으니까 흑백 영화로 이제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테크니컬러로 만든 그런 그 컬러 영화였습니다. 그 후로 새떼를 보면 무서운 생각이 비둘기의 많은 무리를 봐도 역시 저는 무서운 영화 안 봐요. 한번 각인되면 헤어나오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공포 영화는 안 봅니다. 그렇지만 히치콕 감독 거는 너무 그 잘 만들어서 그 아 너무 그냥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히치콕 감독은 뭐 고전이기 때문에 보려고 노력하죠. 저는 히치콕 감독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사이코 하여튼 아,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고 뭐 저는 무서운 영화 아닌 줄 알고 이제 갔다가 곡성 보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3년 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공포 영화 보면 3년 동안 힘들어하기 때문에 공포 영화 안 봅니다. 저도 엄계선 씨랑 똑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약한 장일범 DJ입니다. 자, 이제 장일범의 솔선수범 함께 만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음반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세계 고음악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앙상블이죠. 르 콩소르의 앨범이 되겠습니다. 이 신보는 아니고 2023년 발매작인데요. 지난 6월 예술전당 무대에서 펼쳐진 이들의 연주에 매료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공연 후기와 함께 끊임없이 신청곡을 보내주셔서 준비했습니다. 르 콩소르는 바이올리니스트 테오팀 랑루아 드 수아르트를 중심 필두로 해서 합시코드의 주스탱 테일러 등 출중한 실력을 갖춘 젊은 이 명 연주자들이 모인 팀인데요. 이들은 바로크 시대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들을 발굴해서 생동감 넘치고 감각적인 연주로 들려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 역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작곡가들의 매혹적인 트리오 소나타와 기악곡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런던은 유럽 각지 음악가들이 모여들며 새로운 음악적 실험이 가득했던 활기찬 도시였는데요. 르 콩소르는 특유의 날렵한 테크닉과 완벽한 호흡으로 그 시절 런던의 이국적이고 세련된 공기를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음반에서 먼저 두 곡을 이어서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둔 작곡가 니콜라 마테이스의 이색적이면서도 환상적인 작품 오르덴 사라방드나 샤콘의 바탕을 둔 다양한 이색적 작품을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영국 음악의 자존심 헨리 퍼셀의 아름답고 우아한 소나타 G단조까지 두 곡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니콜라 마테이스의 Diverse Bizzarrie Sopra la Vecchia Sarabanda Oppure Chacona 이 작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래된 사라방드나 샤콘의 바탕을 둔 다양한 이색적 작품 르 콩소르. 자, 여기 바이올린의 테오팀 랑루아 드 수아르테, 소피 드 바르도네쉬, 그리고 첼로의 한나 살젠스타인, 합시코드의 주스탱 테일러, 바이올린의 루이스 아이르통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영국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헨리 퍼셀의 소나타 G단조, 바이올린의 테오팀 랑루아 드 수아르테, 그리고 소피 드 바르도네쉬, 그리고 첼로의 하나 하살젠슈타인, 그리고 합시코드의 저스틴 테일러 이렇게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니콜라 마테이스의 이 오래된 사라방드나 샤콘의 바탕을 둔 다양한 이색적 작품 Diverse Bizzarrie Sopra la Vecchia Sarabanda Oppure Chacona 함께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의 테오팀 랑루아 드 수아르테, 소피 드 바르도네쉬, 그리고 영국 출신의 그 바이올리니스트 루이스 에어튼, 첼로의 한나 살젠슈타인, 그리고 합시코드의 저스틴 테일러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고음악 스타 앙상블 르콩소르의 연주로 이렇게 니콜라 마테이스와 헨리 퍼셀의 곡을 차례로 들었는데요. 먼저 들으신 마테이스의 곡은 제목에 빗자리에 이색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익숙한 춤곡 선율 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변주가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죠. 마테이스는 당시 런던에서 바이올린 연주의 대변역을 일으켰던 인물답게 연주자들의 뛰어난 기량과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헨리 퍼셀의 소나타 G단조는 헨리 퍼셀 특유의 깊은 우수와 치밀한 대입법적 전개가 돋보이는 명곡인데요. 두 대의 바이올린이 주고받는 내밀한 대화와 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첼로, 합시코드의 조화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르콩소르는 정교하면서도 아주 따뜻한 음색으로 이 슬프고도 우아한 소나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아주 흥미로운 이름의 작곡가를 만나봅니다. 바로 미세스 필하르모니카라는 가명을 쓴 작곡가인데요. 18세기 초반 런던에서 악보를 출판하며 활동했던 인물로 당시 여성 작곡가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본명 대신 음악을 사랑하는 부인이라는 뜻의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페일에 쌓인 인물이지만 그녀가 남긴 음악만큼은 당대 최고의 이탈리아풍 소나타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탄탄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곡은 그녀의 실레 디베르티멘토, 그 중에서 소나타 6번 소나타 세스타 인 G장조입니다. 느리고 진중하게 시작해서 생기 넘치고 활기차게 마무리되는 총 4개의 악장 전곡을 르콩소르의 생동감 넘치는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자, 이 디베르티멘티 다 카메라, 실내 악을 위한 이 디베르티멘토, 그래서 두에 비올리니, 두 대의 바이올린과 비올론첼로, 에첸발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1악장 라르고 에스타카토, 2악장 콘스피리토 마눈 프레스토, 3악장 렌토, 4악장 비바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르콩소르 바이올린의 테오팀 랑루아 드 수아르테, 소피 드 바르도네쉬 역시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첼리스트 한나 살젠슈타인, 그리고 합시코드의 저스틴 테일러 연주로 감상합니다.

미세스 필하르모니카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이 정말 누구인지를 감춘 그런 이 작곡가였는데요. 자, 소나타 6번 세스토 G장조 두 대 바이올린과 첼로 또는 챔발로를 위한 실내 디베르티멘토 가운데서 들은 곡 1악장 라르고 에스타카토, 2악장 콘 스피리토 마논 프레스토, 3악장 렌토, 4악장 비바체, 바이올린의 테오팀 랑로아드 수아르트, 그리고 바이올린의 소피드 바르도네슈, 첼로의 한나 잘센슈타인, 합시코드의 주스탱 테일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일범의 솔선수범을 소개해드린 음반은 프랑스의 고음악 드림팀 르콩 소르가 연주하는 17, 18세기 영국 런던의 실내악 작품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신 미세스 필하르모니카의 소나타 6번은 여성 작곡가의 섬세함은 물론이고 시대를 앞서간 대담하고 정교한 음악성이 돋보이는 훌륭한 발견이었습니다. 르콩 소르는 시대악기가 주는 특유의 아늑하고 따뜻한 울림 위에 젊은 연주자들만의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옛 음악이 결코 지루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해 보여주었는데요. 자, 낡은 악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눈부신 사운드로 들려준 르콩 소르의 멋진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엔 또 르콩 소르가 언제 우리나라에 내한해서 또 멋진 연주를 들려줄지 이 외우기 이른 힘든 이름 바이올리니스트 데오팀 랑로아드 수아르테를 또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이번에 감상하실 곡 루트비 판 베토벤의 곡인데요. 여기 박정현 씨, 유클림들 안녕하세요. 2부에 합류합니다. 앞산과 시내는 옛같이 푸르고 오래간만에 듣는 현재명의 오라 가곡을 따라 부르며 미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라. 자, 그리고 이양선 씨, 히치콕의 영화는 무더운 요즘 어울리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엄계선 씨도 우리 아름답고 진지한 가곡 오라 오랜만에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강금석 씨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현 씨도 오셨고요. 그리고 백스테이지 또 얘기해 주셨고 르콩 소르의 연주군요.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은구 씨가 또 올려주셨습니다. 북구의 전설 칼레발라 소개해 주세요. 김정동 씨가 또 올려주셔서 이것도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씨는 지난 6월 말 예술전당에서 르콩 소르 연주단체의 연주회가 있었는데 일이 늦은 시간 끝나서 못 갔더니 아쉽기만 해요. 그때 살펴본 선곡들이 바로크 음악의 정수였죠. 받침대 없는 첼로, 턱받침 없이 연주하는 바이올린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때 못 가고 우리 저 프로듀서께서 잘 가셔서 보고 오셨어요. 사인까지 받아가지고 멋진 CD를 여러분께 선물 드렸습니다. 401호 쓰시는 분은 날씨 때문인지 오늘은 아침부터 축축 처지네요. 제 별명이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인데 출근해서 이겨내려고 얼음 왕창 넣은 아아를 마셔도 졸음도 오고 피곤해서 잠시 탕비실 창틀에서 편안한 자세로 듣고 있어요. 무서운 영화 싫어하신다는 일드님 말씀에 빵 터졌어요. 무서운 영화를 보면 3년 동안 기억된다고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놀리시는 거죠? 전 무서운 영화 옛날에 그 니콜 킷만 니콜 킷만이 윈블던에도 이제 그 안나 윈터하고 와 있던데 그 니콜 킷만 나왔던 디 아더스인가요? 그 영화 보고도 3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무서운 영화 보면 3년 정도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영화를 안 봅니다.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68 파스토랄. 근데 이게 이제 썰번호 464니까요. 프란츠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로 편곡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1악장 에르바쉔 하이테르 엠핀둥엔 바이데어 안쿰프트 아우프 뎀 란데. 전원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고 또 내일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복날 잘 이겨내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 시간 정오종합 뉴스 중에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낙태약 허용 검토 지시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정부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망각한 채 행정 편의와 정치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약을 복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문제만 안타까워할 뿐 그 약물로 인해 사라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오 신부는 이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지도자들이 생명 파괴 행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낙태약 허용이라는 임시 방편식 지름길을 택하려는 초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사회적 합의와 법적 보완은 국가가 반드시 치열하게 치러내야 할 도덕적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신부는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주체라면 미혼모 지원 제도, 양육비 강제 징수 법안, 위기 임산부 보호 체계 구축 등과 같은 구조적인 대안을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의약품 도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에선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전성 검증 없는 도입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 중절 유도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에서 임신 중절에 관한 대체 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졸속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초법적 판매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프진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의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하도록 엄격히 제한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전문 의약품이라는 게 의사회 측 설명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이 불가피해진다고 짚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궁적출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또 국회와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대체 입법과 제도 정비 의무를 방기한 채 부작용에 대한 법적 의학적 책임을 의사의 재량이라는 명목으로 현장 의료진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건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방과 투약 관리 없는 유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물 투약 전 주수 진단부터 투약 후 초음파를 통한 완전 배출 여부 확인까지 임신 중절약 사용의 전 과정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회장은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떠한 졸속 조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거부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0: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6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가대의처처는 6월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4만 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올 들어 4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는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기대 확산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1만 1,000명 증가한 반면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은 19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며 2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만 7,000명, 농림어업 9만 5,000명, 건설업은 6만 7,000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24개월 연속, 건설업은 26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도 4만 4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각각 21만 4천 명, 5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한 영향을 받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40분 기준 7.14% 오른 7,346.64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앞서 3.3% 오른 7,082로 개장해 7,000선을 넘어섰고 가파른 상승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21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2.77% 오른 805로 개장해 800선을 회복했고 오전 11시 40분 기준 4.97% 오른 822.93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급등은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 오르며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매일신문제공 대구경북뉴스입니다. 대구 경북권역이 정부의 초광역 관광교통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국제공항과 동대구역을 안동, 경주, 포항의 주요 관광지와 연결하는 관광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광역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운영과 관광교통통합이해약, 결제플랫폼, 관광패스 등을 도입합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추진되며 국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해파리 쏘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도내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53건 일어났고 올해도 지난 5월 포항에서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바다에 들어갈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해파리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이나 식염수로 상처를 씻고 촉수를 제거한 뒤 냉찜질을 하며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어제 오후 최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와 구군 합동 전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CCTV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정서 심리 지원을 확대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동구 신서동에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센터는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장애아동 지원팀을 신설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거점기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발달지원이 의심되는 영유아부터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단계별 통합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등록 장애 아동은 4,360명이며 이 가운데 발달 장애 아동은 3,800여 명으로 전체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이 지역 종합병원 최초로 최신 5세대 로봇 수술기 다빈치5를 도입하고 첨단 수술실 17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지난 11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수술 시스템과 음압 차폐 수술실을 갖춘 미래형 수술 환경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로봇 수술센터에서는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의 고난도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합니다. 한편 다빈치5는 고해상도 3차원 영상과 정교한 로봇팔,

0: 함께 달빛 숲길 걷기와 야간 소리 치유, 다도와 명상 등을 체험합니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참가 인원은 회당 선착순 15명으로 우천시에는 실내 치유 프로그램으로 대체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4.6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87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던 그 옛날에는 어떻게 더위를 다스렸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바람을 이용했어요. 모시를 써서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옷을 지어입고 등나무를 엮어서 등등거리, 등토시를 만들어 착용했다고 해요. 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대나무로 짠 죽부인을 끌어안고 이렇게 꿀잠을 잤죠. 무더운 일상, 이 시원한 바람 한 줌 끼워넣기를 한 건데요. 전기로 폭탄이나 냉방병, 지구온난화 걱정 없는 이거 진짜 슬기로운 여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터보의 화이트 러브였고요. 이 한여름에 좀 시원한 겨울 노래 들어보는 것도 이 잠시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해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빵집 진장 김강경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우리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첫 번째 곡 이 스키장에서 나오니까 시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 5703님께서도 신부님 첫 곡부터 시원하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 역시 이 여름에 듣는 겨울 노래 우리의 더위를 좀 식혀주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초복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복다림은 다들 하셨나요? 점심 식사로 오늘 초복 맞춰서 좀 맞는 음식들 좀 드셨어요? 여름이 시작되면 또 가장 많이 검색하는 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초복 날짜라고 합니다. 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초복이 언제 오나 이 초복 날에 맞춰서 먹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없어도 일상에 바람 한 줌 시원하게 끼워 넣으면서 이 슬기롭게 더위를 이겨냈다고 하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오늘처럼 초복이 됐으니까 맛있는 여름 음식도 좀

먹고 내가 몸에 에너지를 얻으면서 더위를 이겨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곳으로 갈 거야라고 더위를 피해 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신신우 씨가 함께 또 시원한 마음으로 채워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오프닝에 맞춰서 많은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골 손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송정민님께서 신부님 출석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하트 뿅뿅뿅 올려주셨네요. 우리 송정민님 어서 오세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어떻게 더위에 많이 지쳐 계시나요? 이 오늘 용디와 함께 가슴 한구석 뻥 뚫어버릴 그런 노래들로 이 더위를 좀 이겨내 보면 어떨까요? 이 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건강상의 이슈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제 조심을 하고 있어요. 목이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잘안 나오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내일 저희가 또 이제 북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나더 잘해야 되는데 컨디션 조절도 좀 잘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목도 좀 아끼고요. 이 건강 관리 잘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빵집 가족분들 만날 생각에 너무 이제 막 설레는 마음이 큰것 같아요. 이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조금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 초대 연락 받으신 분들 계시죠? 내일 현장에서 저녁 7시 15분까지 이렇게 도착하시고요. 우리 이어서 빵집 북 콘서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쁘게 또 내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안님 오셨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 후덥지근한 날씨도 내 마음을 신나게 흔드는데 춤추게 한 우리 신신우신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또 신신우신 덕분에 그래도 이 더위 어떤 짜증이나 어떤 불만 가득한 그런 마음 탁탁 날려버리고 오히려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채울 수 있다니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오늘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 이 더위를 다스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꿀팁 나눠주시고요.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 체크도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민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세희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용디 신부님 만나는 꿈을 꾸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어머나 어머나 이런 영광이 영광이 또 있을 수가. 이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 어떻게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직접 뵙고 또 반갑게 인사 나누고, 저도 그런 생각들 하다가 꿈에서 잠깐 잠깐 이렇게 뵙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세희님 저를 만나셨군요. 마호가니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마호가니입니다. 점심 후에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 점심 식사 후 여유를 가지면서 신신우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 더욱더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방송국 이렇게 오면서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아이스커피 한잔 들고 왔는데요. 꿀꺽꿀꺽 마시니까 더위가 좀 가시더라고요. 이 더위, 신신우신과 함께 더위를 날려보내면서 또 얼마만큼 우리가 함께 잘하고 있는지 청취율 조사 기간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3라운드 청취율 조사 기간 중인데요. 혹시 여러분들께 02 다시 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요,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주세요. 어떤 라디오 듣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신신우신이요 라거나 강용인의 빵집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이제 또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프로그램 전체 이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번 라디오 청취율 기간 또 조사를 통해서 신신우신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신우신 또 청취율 끌어올리기 이 특별 주간으로 2부에 또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신부님, 세상에, 신신우신은 특징 맛집 뭐 라이브 맛집인가요? 라이브를 안 하는 날이 언젠가요? 라고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의 이야기 듣는 시간이죠. 빵 먹자 시간인데요. 오늘 의정부교구 청소년 사목국 김일현 요셉 신부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준비한 노래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우리 신부님 정말 이미 다른 너튜브 채널에 나가셔서 생활성과도 함께 부르시고요. 또 우리 신부님께서 청소년 사목국 가시기 전에 본당에 계실 때도 신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시다가 주임 신부님이 이제 그만 좀 불러라 라고 하실 정도였다는데, 과연 오늘 이 신신신에 나와서 어떤 또 맛있는 라이브 전해주실지 2부에 기대해 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여름을 지내는 방법, 그리고 오늘 이 더운 여름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신청해 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선곡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이 더운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들 이 일상에 딱 맞는 노래도 전해드릴게요. 9617님께서요 꿀잠 자고에 죽부인을 저는 장만하고 싶네요. 밤에 자꾸 깨서 그런지 점심 먹었더니 너무 졸려요. 잠이 확 달아날 그런 시원한 음악 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오히려 역으로 가는 이 약간 시원한 노래들, 이 겨울 노래들을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9617님께 요 노래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Must Have Love 함께 듣고 오실게요.

SG 워너비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 부른 Must Have Love 이어서 제이레빗의 Winter Wonderland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름에 듣는 겨울 음악,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최경애님께서 우와 시원한 노래, 신부님 늦은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많이 덥고 지칠 땐 캐롤을 들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랑 취향이 좀 비슷하신데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더운 나라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어떤 느낌일까? 이 약간 아프리카 쪽에 가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 더운 여름에 듣는 캐롤의 맛이 또 있습니다. 아, 그곳에 가면 뭔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해변에 앉아서 성탄절을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덥고 지칠 때 우리 최경애님처럼 캐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송송 율리안나님께서 2부 요셉 신부님 기대 아주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는데요. 아, 우리 요셉 신부님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부님 약간 지금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신부님이 긴장하시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신부님 이렇게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함께 살 때 반주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실력이 너무나도 출중하시는데요. 이제 어떤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실까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노래 나가는 동안 작은 또 미니 버스킹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부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런 라이브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2부까지 놓치지 말고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으로 이어갈게요.
1: 제제 승원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추의 1과 2분의 1 두 곡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또 이 더운 여름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약간 이 알콩달콩한 노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달콤함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우격따짐님께서요, 초복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아주 좋은 이행시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여름엔 복숭아가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또 제가 먹는 얘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초여름 제철 음식 복숭아가 또 이렇게 맛있을 때죠. 저는 이 딱딱한 복숭아 딱복을 또 좋아하는데요. 이 복숭아 또 먹으면서 이 여름 또 빨리 지나 보냈으면 좋겠네요. 1500님께서 오늘이 초복인데 초복 음식은 드셨어요? 안 드셨다면 무엇을 드실 건가요? 이 삼복 때문에 꼬끼오! 꼬끼오! 닭들의 곡소리가 들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닭들아 미안해!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 저는 오늘 약간 치킨 쪽이 생각이 나네요. 아, 또 끝나고 먹어야 되나? 갑자기 침이 막 고이네요. 여름에 또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린이들과 함께 가볼 수 있는 문화 선물 여러분을 위해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선사하는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에 우리 신신우 신 청취자분들 초대하고 있는데요.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 맥입니다. 총 5분께 1인장 2장씩 초대권 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샵 1053 한 통에 100원 유료 문자로 실명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우리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 7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우리 시대의 수도자 성직자들의 성소 이야기 그리고 아찔한 이 19금 토크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의정부교구 김일현 요셉 신부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 과연 2부에서 어떤 라이브 불러주실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신부님의 성소 이야기도 아주 딥하게 파바박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1부 끝곡으로요. 다비치의 팡파레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장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었는데요. 이 여름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열치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날씨가 더우니까 뭔가 시원한 게 땡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걸 먹어서 우리가 땀을 아주 쭉쭉 한 바가지 이렇게 뿜어낸 다음에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오늘 빨간 맛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 약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 안에 고기가 담겨있는 삼계탕도 좀 생각이 나고요. 닭볶음탕도 생각이 나고 떡볶이도 생각이 나고 약간 입맛 다시면서 오늘의 BGM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뜨거운 여름을 이열치열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바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가득한 그런 마음이죠.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만날 우리 신부님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통해서 이 여름 이열치열로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037님께서 용디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내리는 비가 지금 그치고 햇살이 환하게 웃고 있네요. 다시 더위가 시작될 것 같으니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강용인으로 빵 먹고 싶어서 얼른 들어왔네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아, 우리 2037님 아주 굿 타이밍입니다. 우리 잠시 후 만날 신부님께서 또 아주 훌륭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하고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998님 오셨는데요. 노래하는 미남 요셉 신부님 생방송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 아까 준비하면서 신부님의 원망을 잠깐 들었습니다. 나 왜 불렀어? 나 긴장돼. 약간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 아유 아니에요. 우리 신부님 너무나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신부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의정부교구 청소년 사목극 김일원 요셉 신부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게 환영 인사도 해주시고요. 신부님께 묻고 싶은 내용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신부님 지금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나는요 천어질 주님의 빵 덕후. 매일 그리스도의 빵을 먹는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수요일엔 빵 먹자. 주님의 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이 시대의 수도자들, 사제들의 성소 이야기 오늘 아주 딥하고 힙하게 만나볼 텐데요. 그 12번째 주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양들을 돌보는 의정부교구 청소년 사목국 김일원 요셉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우리 신부님 어떻게 좀 떨고 계시나요 지금?
5: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 뭐가 들리는지 네. 막막합니다.
0: 그래서 아, 그래요?
5: 저는 지금 이제 청소년 사목국에서 지금 현재 청년과 청년 성소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김일현 요셉 신부입니다. 이렇게 빵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주민께 특별히 원망과 함께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0: 그래요. 신부님 환영의 박수 치면서 신부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 아,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에 좀 가까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5: 네, 알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 환영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신부님 또 저랑 서품 동기시기도 해요. 네 어떻게 삼목 일선에서 요즘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청소년 삼목국 어디 무슨 분야 맡고 계시는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5: 네 지금 교구에서 청년 파트와 청년 성서 모임을 주로 맡고 있고 이제 WID 지역에서 조그마한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청년 봉사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도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서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신문에 아주 불철주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걸로 아주 의정부교구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우리 신부님 사실은 노래도 잘하시고 이렇게 건반도 잘 치시고 재능도 너무나도 많으셔가지고 이 여러 군데에서 정말 주님의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동기인 제가 보기에 우리 신부님은 그래 열심히 잘 산다 이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이제 신부님은 2021년 사제 서품을 또 같이 받은 동기 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부님과 이렇게 또 만남의 시간이 또 길게 보내다 보니까 이 신부님에 대해서 서로가 좀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신신우 씨는 잠깐 자리를 비운 기간이 있었어요. 이제 성지순례 또 이렇게 유럽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같이 갔었죠 사실은?
5: 맞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과 또 유럽에서 시간을 같이 보낸 사이여가지고 네, 그렇게 반갑지는 않네요.
5: 너무 자주 보는 또 네. 사이가 돼버렸네.
0: 맞아요. 네. 우리 한상희님께서 요셉 신부님 덕분에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아, 우리 신부님 환영한다고 아주 긴 장문의 편지를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굿모닝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늘 출연하시는 김일현 요셉 신부님의 명품 목소리 직관하기 위해서 오늘만큼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주파수를 고정하고 있는 고양동 모니카입니다. 평소에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또 편안하고 차분하게 진정시켜주는 우리 귀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요셉 신부님이 전국구 전파를 타는 날 경건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2시까지 완청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큰 응원을 받으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5: 네, 사실 너무 과분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떨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진동이 늘어났어요.
5: 진정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제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차분하고 편안하게 오늘 네.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과 저의 첫 만남, 이제 신학교에서의 만남이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5: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네. 사실은 선배님으로 만남했던 그렇죠. 사이였죠. 네.
0: 네. 입학으로는 제가 1년에 네. 먼저 들어왔기 네. 때문에 네. 네. 우리 신부님과는 약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반대로 네. 이렇게 만났다. 네. 보통 그 한 학년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네. 어렵잖아요. 힘들고.
5: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백상열 신부님께서 나와서 네. 음악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네. 저희 1학년들에게 있어서 2학년의 그 음악실의 그 자리는 쉬운

0: 작은 눈치를 강용신문님께서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살짝 눈치를 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네. 그 음악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1학년과 2학년의 공용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배들이 이렇게 우르르 있는 그 작은 몇 평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이제 저학년 학사님이 들어오면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쉽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좀 좁잖아요. 그 좁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부장님, 과장님도 쭈르륵 앉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갑자기 어 왔어 우리 신입 사원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네, 혹시 네. 제가 뭐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막 갈구거나 하진 않았죠.
0: 그런 거는 생각보다 음악에 네. 많이 심취해 계셔서 아, 네. 많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네. 많지는 않았다라는 건 있긴 있었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신부님 또 이렇게 유쾌하게 오늘 또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또 사제 소품 받고 이제 청소년 사무국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신다, 소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신부님 주로 하시는 일들 좀 어떤 일들인가요?
0: 네, 주로 저희 교구 청소년 사무국에서 이제 청년 성소 모임을 앞고 있고 처음에 제가 처음 작년에 처음 맡게 됐었을 때는 사실 좀 많은 비중을 청년 성소 모임에 이렇게 쏟게 됐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성소 모임 연수나 뭐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룹 그 봉사자들이 굉장히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나가는 시간들을 많이 동반해 나가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봉사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사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사실은 주말을 청년과 청년 성소 모임 행사 일정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제가 놓여져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성소 모임에 시간을 많이 쏟는 만큼 결국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교구 청년 회장단 단체장 연수를 처음에 막 2월에 들어가서 3월에 바로 이렇게 행사를 함께 하면서 아 교구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본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그런 어려움과 힘들고 고됨 속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자 하는지를 그 미사하고 같이 이렇게 봉헌하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청년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저한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제가 떨고 긴장되는 것만큼 그분들 앞에 제가 많이 이제 사제품을 받을 때 직전의 모습처럼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아, 나 어떡하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또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네. 사실 저는 이제 본당에서만 청년분들을 만나고 뭐 네. 끽해야 지구 차원 네. 정도의 청년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신부님 이제 교구에서 또 청년들 봉사자들 이렇게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네. 신부님 이제 본당을 두 개를 하시고 이제 청소년 사무국으로 네. 가시게 됐는데 본당에서 만나는 청년들과 교구에서 만나는 청년들 좀 느낌이 다른가요?
0: 느낌이 다른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구에서 이제 조금 더 본당에서도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교구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을 추가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봉사적인 그런 부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아서 힘겹고 어려울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신앙 안에서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사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함께 본당에서나 교구에서나 똑같이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장소적인 부분보다도 그런 봉사의 특성의 그런 차이보다도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진실함을 다시금 그렇게 뜨겁게 불태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조금 귀 기울일 수 있는 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1: 예, 보통 본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아니, 본당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교구는 뭐 해주냐? 맞습니다. 교구는 뭐 하고 네. 있냐? 이렇게 네. 뭐 투덜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각자 네. 입장에 따라서 속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구는 교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어떤 큰 그림을 그려갖고 있을 텐데 본당에서 사실 그것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0: 네.
1: 신부님 또 이제 교구청에 계시고
0: 아, 네.
1: 교구청

0: 청년 사목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항변의 기회를 드릴게요.
1: 아.
0: 의정부교구의 수많은 청년 여러분, 우리 신부님께서 항변해 주신답니다. 네.
1: 네, 우리 의정부교구의 많은 청년 여러분들, 아, 제가 교구에서 교구청이 있으면서 사실 세세하게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회장단 단체장 분들의 그런 여정들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제가 그 단체장이었을 때 받았던 내용들 중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봉헌해줬던 것을 가지고 제가 미사를 봉헌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사실 매일매일 그것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교구 담당 사제로서 그런 힘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행사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그 한 본당 안에서의 그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머무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 이게 항변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고해성사의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제가 그만큼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굉장히 꿈꾸는 요셉이라는 별명을 사실 받았어요. 하도 많이 졸아서 그리고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졸았던 시간들도 많아서 그런데 그 시간을 보아주시는 그 청년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나의 그런 마음을 열어주고 또 다가와 주시는 그런 마음에 또 감사드리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조금 더 힘을 쓰시는 우리 교구의 많은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제가 WID 이제 교구대회 이제 프리 WID라는 8월 15일 행사를 앞두고 그 안에 제가 억지로 이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동기 동기의 서품식을 간다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저의 다짐을 하는 자리로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열심히 동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사실 이제 신부님과 워낙 제가 친해서 약간 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우리 신부님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방송에 불러서 신부님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자주 마주하고 계시는데 요즘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이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내일 청년 북콘서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 아, 네네네.
0: 네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많이 만나시는 우리 신부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 안 또 교회 안팎의 그런 청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팁도 좀 얻어가고 싶네요.
1: 네,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책을 찾고 또 그 안에서 또 마음을 같이 읽으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교구에서 본당에서나 그런 지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주교자 정부 성당에 또 최대한 신부님 계시고 그곳의 주임 신부님이 이석재 바오르신 전에 함께했던 주임 신부님인데 그런 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나눠주셨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책을 가지고 같이 함께했던 청년들에게서 들었던 가장 좋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그런 그 책 안에 정말 그 빅테 프랭클의 그런 책이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내 삶에 비추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또 갈망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유명한 드라마라든지 어떻게 보면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사실 교구 청년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드라마가 요즘 유행한다는데 혹시 다들 봤어요? 했을 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0: 그것도 그래서, 이제 마주하지 못했던 너무 바빠서
1: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제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청년들의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사제로서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오히려 제가 그 시간에 많은 네. 것들을 청취하고 싶은 바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우리 또 청년들의 그런 마음들 저희도 잘 준비해 보겠고요. 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네. 네, 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시리링님께서요. 의정부교구 최고 미남 참사제 보러 왔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네. 동기들의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네. 어머, 우리 의정부교구 최고 미남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동기들 네. 놀리겠네요. 네. 네,
1: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그렇죠, 어디 있을까 그렇죠. 또 그럼요. 돌아봅니다.
0: 우리 1516님께서 혹시 라디오 목소리 김일현 요셉 신부님이신가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박동화 빈첸시오, 박효주 아니스 엄마, 유주연 소아데레사입니다. 우리 라디오에서 들으니 더욱 반갑네요. 신부님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또 이렇게 네. 인사 보내주셨어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신부님을 또 아시는 많은 우리 또 신자분들께서 네. 신부님께 응원과 기도 이렇게 더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엘리님께서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제안에 또 접수해 주셨어요. 신부님, 작은 분당이다 보니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인데 교구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디 작은 분당의 청년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또 참여의 기회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본당 안에서도 기쁘게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신경 쓰고 우리가 또 손길에 내밀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떤 노력이 부족하고 내가 그만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에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줄까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신부님께서 앞으로 잘 소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 이렇게 사목만 열정적인 게 아니라 찬양도 그렇게 열정적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제가 아까 1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부님이 이제 JPM이 또 채널에 나와서 노래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고요. 본당에서도 그렇게 미사 때 특송을 불러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네. JPM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동기 중에 지금 군종에서 지금은 옮겼지만 기존에 청성성당이라고 철원에서 복무하던 우리 진영진 세례자요한 신부님이 있는데요. 그 신부님이 있는 그 근처에 장환진 사도형제님의 어머니께서 이걸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사도형제께서 온당에 자주 이렇게 들러서 영진 신부님과 정말 친밀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면서 교구 신부님들 중에 사실 백상렬 스테파노 신부님과 저와 여러 신부님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거리상 가까운 저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점을 듣게 됐고 그래서 그런 영진이의 그런 추천으로 초대를 받게 돼서 특별히 저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장한진 사도영 선생님과 또 JPM과 함께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본당에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서품 받고 첫 본당에 이제 남양주 평내성당 이렇게 갔었는데 네. 첫 주간에 제가 강론을 할 때 원래는 강론 때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강론을 끝내면서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제가 월화수 까지 하다가 준심있게 금지를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노래하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정말 중요한 기준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였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동기들이 참 무서웠다. 왜냐하면 동기에게 이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죠. 네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사실 첫 주간에 서품 받고 본당에 가서 신부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다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이 아 쟤는 노래를 맨날 한다더라. 사실 3일 하고 거의 이상 못했는데 거의 1년 2년 동안 쟤는 노래하는 신부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조금 네네. 뼈아픈 시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기들의 그 소문이 네네. 참 무섭다.
0: 실제로 네. 본당에서 한 거는 막 그 첫 주 네. 정도만 이렇게 예.
1: 사실 했는데. 많긴 했어요. 3일
0: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아전된 감이 없잖아 있다. 네네. 하지만 우리 신부님이 찬양을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다. 네, 노래를 또 너무 좋아하시고 네. 찬양으로 또 기도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오늘 이 신신우 씨네 오신 김에
1: 아, 네.
0: 네, 그래도 라이브 한 곡 이렇게 들어보면 좋겠죠?
1: 아, 네. 네.
0: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1: 저는 일단은 최근에 함께 장원진 사도영 형제님께서 작곡해 주신 곡을 찾아보다가 네. 그 가운데 제가 사실은 이 곡은 본당에 있을 때나 어디에 갈 때나 유일하게 제가 외우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특히 본당에서 봉성체 이제 방문을 할 때나 그럴 때 항상 귀에 대고 불러드렸던 노래라서 왜냐하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네네네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소중한 노래여서 가는 곳마다 불러서 청년들이 제발 그만 부르라고 하는 그런 저한테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제목이 뭐죠?
1: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네,
0: 우리 장완진 형제님의 곡 임마누엘 오늘 김일현 요셉 신부님의 목소리 라이브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목소리가.
1: 와~ 세상에 세상에. 보통은 멘트 할 때 안 떠시다가 노래를 하면 많이 이제 긴장을 하시거든요. 게스트 분들이. 우리 신부님은 반대. 멘트 할 때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 찬양에 딱 들어가니까 약간 전문가 느낌 확 나네요. 어,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 김엘리님께서 야! 세상에 피아노까지 직접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다니요. 진정한 교회 오빠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시리링님께서 우리 꿀보이스 김일현 우유빛깔 김일현 하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윤윤님께서 꿈꾸는 요셉 신부님
2: 아, 거의...
1: 강론 시간에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강론 시간이 길어지는 게 함정이에요. 신부님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셨어요. 강론을 얼마나 길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 네.
2: 특히 제가 성서 모임에서 네. 그렇게 길게 하는 시간들이 조금 네 많았어요. 곡 하나하나마다 뭐 이렇게 부연을 안 해도 아, 되는데
1: 설명을 아, 네. 하고 아, 네.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네. 설명을 하고 약간 이러는 시간들이 네. 있었거든요. 아 오늘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근데 모시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또 약간 우리가 한낮에 음악 피정하는 느낌? 네. 또 이 신부님께서 불러주시는 성가는 뭔가 좀 마음이 담겨있는 느낌이 나요. 이 성가를 부를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부르시나요?
2: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게 부르는 때에는 그 가사 하나하나의 단어가 사실은 좀 마음을 좀 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부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성서 모임에서 굉장히 찬양하는 시간이 많은데 잠깐 멈추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려올 때 그때 특히 저는 더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 약함 그런 것들을 찬양 속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또 사제가 되지 않았

0: 하셨다면 이렇게 정말 생가상가 가수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성가에 진심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한 곡을 기다리지 말고 더 이어서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또 약간 특별한 사연이 있는 노래를 또 준비해
1: 아, 네,
0: 주셨다고
1: 맞습니다.
0: 들었는데
1: 네.
0: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곡은 제가 사실 청년 성서 모임을 작년 초부터 맡게 됐지만, 의정부 교구에 처음으로 청년 성서 모임이 생기고, 2010년 즈음에, 저희 센터 봉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 성서 모임을 주로 이렇게 함께 끌고 가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봉사자들 가운데 찬양부에 속했던 그 이선아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직접 곡을 작곡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찬양부에 있는 봉사자들이 그런 가사를 직접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은 세상이 힘들 때, 마음 외롭고 지칠 때, 어떻게 보면 그런 흰 눈, 맑고 높은 저 하늘, 자연을 좀 향하는 그런 눈길. 그래서 아우스틴 성인이 하늘을 바라보라 하셨던 그 목소리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저희 이 곡의 최종 취지는, 그래서 연수 때, 연수를 파견할 때 연수생들에게 세상에 나가서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마음을 전해주셨던 그런 선물 같은 곡의 선물임, 제목이 선물입니다.
0: 아, 네. 제목이 선물이고 작곡해 주신 분이
1: 바로 이선화 크리스티나
0: 네.
1: 자매님이십니다.
0: 우리 김일원 요셉 신부님의 목소리로 함께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사실은 이 곡을 접한 지 오래 안 돼서요. 잘 모릅니다. 네, 자만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세상에 우리 신부님 노래 잘하시네요. 너무 아니 왜 별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실수를 좀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아 실수도 많이 하고 네. 너무 떨려가지고
0: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김윤수 작가님께서 네. 신부님 너무 위로받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9203님께서 요셉 신부님의 선함이 잔잔한 그러나 강력한 파도처럼 전해지는 이 시간 너무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연 대리사님께서는 의정부교구의 보석 같은 신부님이 계셨네요. 저희 화정동 성당에 꼭 부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네.
0: 고은옥님께서 야 우리 신부님 체질이 노래시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생방송 버스킹 느낌인데 이 분위기 이어서 그냥 앵콜곡을 한 곡을 더 앵콜 네 우리 시리링님께서 신부님 뭔가 허전해요 명불 허전이라고까지 해주셨어요. 앵콜 아, 네. 가능합니까?
1: 아, 네. 혹시 몰라서 몇 가지를 네. 골라오긴 했는데
0: 네. 어떤 곡? 네,
1: 저는 사실 이번에는 사실은 그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함께하는 봉사자들을 떠올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도 이렇게 조금 문을 두드려 주시는 봉사의 길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런 분들과 또 우리 함께 지금 교구대회를 준비하면서 땀 흘리고 계신 특별히 저희 교구의 신부님들과 수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와 노트르담 수녀회와 그리고 성바오로딸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을 파견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프리WID라든지 그런 교구대회를 위해서 청년들, 봉사자 양성된 봉사자들이 1기, 2기 WID 봉사자들도 있고 그 포함해서 이번에 특별히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꾸려지는 봉사자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일주일에 평일 저녁을 한 7일 있다고 하면 3일을 이 교구대회 봉사를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봉사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정말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하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WID가 생겨났던 그런 그 십자가를 순례하게 됐던 그 처음 그 의미를 이미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복음 바로 이거네요 제가 강론 때
0: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생각을 이거예요. 하고
1: 바로
0: 있었어요.
1: 이거예요. 네.
0: 아, 강론이 왜 길어지는지 알겠다. 네. 그래서 곡 제목이 뭔데 지금
1: 사실 바로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바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0: 네, 우리 김인원 요셉 신부님의 목소리로 네. 하느님의 사람 이 노래 함께 앵콜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상에 세상에 신부님의 앵콜곡을 청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제 우리 신부님께 고백할게요.
1: 네.
0: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1: 아, 네.
0: 아,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수요일이 아니라 빵집 콘서트에 모셔가지고 이 라이브 주크박스 썼어도 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약간 울림이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실비아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목소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2012님께서 신부님 멋지십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우리 신부님의 노래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신부님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1: 네, 무슨
0: 네.
1: 소리죠?
0: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신부님과 함께 금쪽 같은 19가지의 이제 질문을 나눠보는 19금 토크 시간인데요. 우리 신부님 앞에 19가지의 알록달록한 이제 구슬들이 있어요.
1: 네.
0: 이 캡슐을 열어보면 신부님께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꼭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1: 네.
0: 저도 어떤 질문이 있는지 모르지만
1: 네.
0: 신부님께서 한번 뽑아주시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1: 네, 저는 가장 위에 있는 노란 걸로
0: 네.
1: 선택하겠습니다.
0: 우리 신부님께서 골라주신 노란색 질문 안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과거에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나요?
1: 하하.
0: 하하. 호호호.
1: 네.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요.
0: 네.
1: 지금 이 순간이고요. 과거로 가기도 전에 사실 이 순간, 네. 사실 이 여기 들어오기
0: 아,
1: 전에 누가 링크를 올리니까 신부님 금방 이불킥 하시겠네
0: 네,
1: 라고 이렇게
0: 아,
1: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고요.
0: 네.
1: 그래도 그럼에도 또 질문의 그대로의 의미를 살려보자면 사실은 어떻게 부끄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싶. 뭐, 질문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0: 과거에
1: 너무
0: 잊고
1: 떨려서.
0: 싶은
1: 과거에
0: 그런
1: 잊고
0: 기억,
1: 싶었던
0: 네,
1: 기억.
0: 상처 있으신지.
1: 아,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나름 이제 짝사랑하던
0: 어머, 흥미진진.
1: 네,
0: 갑자기 흥미진진.
1: 여자
0: 네.
1: 인 친구가
0: 네.
1: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많이들 알았어요 주변에서.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가는데 그 남자친구랑 둘이 가면서
0: 네.
1: 그 남자친구가 이제 큰 소리로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0: 네.
1: 있는데 얘가 너 못생겼대라고 이렇게 전해줬던,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느껴지게끔 했던 저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프던지 그런 시간들이 약간 있었고요. 이 자리니까 사실 어디서도
0: 그렇죠.
1: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0: 네.
1: 부끄럽지만 꺼내봤고요. 후회가 되네요.
0: 아니.
1: 네,
0: 사실
1: 그랬던 순간이 네.
0: 그런 마음을 겪었으니까 오히려
1: 네.
0: 청년들의 그런 마음을 더잘알수 있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1: 네.
0: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모르면
1: 아,
0: 우리가
1: 네.
0: 공감을 할수 없어요.
1: 그렇죠.
0: 오히려
1: 네.
0: 신부님의 그러한 경험, 나에게는 뭐 잊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그런 일들 중
1: 네.
0: 하나거든요.
1: 그렇죠.
0: 저도 이제
1: 네.
0: 고백했다가 차여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하느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1: 네.
0: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1: 맞습니다.
0: 신부님께서 이렇게 또 꺼내주신 그 기억에 우리가 피디님, 우리 오디오 감독님 저세 명이서 입틀막을 하긴 했지만, 네. 너무나도 또 이제
1: 네.
0: 신부님의 좋은 어떤 체험담이었지
1: 네,
0: 않나라는
1: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저희 캡슐 하나 더 골라볼까요? 네.
1: 네.
0: 어떤 걸로?
1: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0: 보라색으로.
1: 골라보도록
0: 네. 우리
1: 하겠습니다.
0: 신부님께서 골라주신 두 번째 질문. 찬스. 자유 질문이라고 써져 있는데,
1: 아,
0: 네.
1: 네.
0: 제가 질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우리 신부님한테 질문할 거뭐 해야 되지? 네.
1: 그러게
0: 우리
1: 말입니다. 네.
0: 신부님께서는 내가 사제 생활하기를 가장 잘했다라고 드는 생각과,
1: 네.
0: 아, 이럴 거면 사제 생활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기억 있으신지.
1: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조금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0: 네네네.
1: 같아요.
0: 하나만,
1: 네.
0: 하나만.
1: 일단
0: 네.
1: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제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보람을 크게 느꼈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제가 되기까지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병자 영성체 같은 시간에 가서 그 선종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도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안에서 그런 신앙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들 결코 뭔가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 안에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그런 서로 사랑했던 것, 미워했던, 힘들었던 그런 온갖 감정과 복합적인 것들이 그 시간 안에 다 서로 공유가 되고 전이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사제로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연락이 오면 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부분을 조금 사제로서의 그런 시간으로 꼽고 싶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이제
0: 좀 사제로 살기 힘들었다 아니면 네. 내가 뭔가 다른 방향을 좀 가볼 걸 하는 그런 마음들
1: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제품을 받기 직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이런 내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약함에만 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물이 묶여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그물 속에 얽혀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르코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것들을 놓고 그물을 내던지고 곧바로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답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신부님이 네. 아시죠?
1: 네, 그래서 제일 그런 부분은 사제로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하루에 정말 내가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에서 약해질 때, 어렵구나,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성찰하게 되면서 조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표정이든 말씀이든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서 또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함의 순간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라 하고 초대해 주시는 시간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 이제 약간 너무 네.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네, 아우, 이상입니다.
0: 네. 우리 김지혜님께서 우리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사랑 이야기도 듣고 싶어집니다 하셨는데 네 나중에 저 은퇴할 때 은퇴 미사 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신부님 또 너무 좋은 라이브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나눠주셔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에 다시 모셔서 우리 신부님들 아니고 우리 신부님의 사랑 이야기 편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신부님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1: 무엇보다도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찬양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또 형님과 또 PD님과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함께해 주시는 가족분들 저희 사실은 많이 부끄럽고 떨리고 원망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함께하면서 호흡하면서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또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시 볼 때 많이 부끄럽고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우리 김엘린님께서 감동 메시지 마지막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많은 고민 끝에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신부님 용기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선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 사랑과 희망 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셨네요. 오늘 의정부교구 김일원 요셉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우리 신부님의 앞으로의 앞길에 또 주님은 좀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목요일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열리는 날인데요. 여름 휴가 가방에 넣어가고 싶은 책 만나볼 예정입니다. 심리상담사 최현정 작가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꼭 부탁드릴게요.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하나님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하나님과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무심하게 툭 걸친 듯 보여도 옷차림엔 그 사람의 취향이 녹아있고 또 많은 말을 하진 않아도 몇 마디 나누다 보면 그 사람 말 속에 그 사람만의 유머나 따뜻함이 혹은 살아온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무엇이 녹아있는지 느끼면서 더 큰 감동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문득 우리 신앙은 무엇을 녹여내는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늦어 헐레벌떡 뛰어올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마음, 쉽게 툭 내뱉지 않는 조심스러운 한마디, 혹은 누군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시선에 우리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녹여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녹여내야 할 건 뭘까요? 오늘은 7월 15일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이에요.

0: 크리스 톰린 러브 피플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예전엔 아주 거창한 종교적 표현을 더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상의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에 하느님의 시선을 녹여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떤 시간, 어떤 마음을 녹여내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 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대주교님의 희망과 염원과 바람을 녹여낸 새 문장이 공개됐죠. 대주교를 상징하는 초록색 모자 양쪽으로 성령을 뜻하는 녹색 수술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모자 아래엔 성모님을 상징하는 알파벳 M과 또 12개의 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색깔로 층을 이루는 방패는 성모님을 뜻하는 푸른색이 방패 가장자리를 감싸고 있고 그 속으로 성부를 상징하는 하늘색, 또 사도 베드로의 옷을 뜻하는 노란색이 자리하고 있죠.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패 하단에는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가시관으로 둘러싸인 붉은색의 예수 성심이 우선 자리하고 있고요. 중앙에 자리한 십자나무와 쪼개진 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희생을 기억하고 말씀과 성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대주교님의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부교구장님의 새 문장 직접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김종강 시몬대주교님의 문장 제일 아래엔 부교구장님의 사목 표어가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요. 과연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1번,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2번, 너의 입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요리했다. 3번, 너의 미모가 묻히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민낯으로 나왔다.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너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사목표어로 오답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어주신 분께는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힌트송 신화의 I pray for you 광고 듣고 띄워드릴게요. IS 동서 제공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신화 I pray for you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였습니다. 부교구장님의 사목표어는 루카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하신 말씀이죠. 이 사목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위로와 현존을 믿고 따르면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김종강 시몬 대주교님의 바람을 담았다고 합니다. 너튜브로 삼남매 아빠님,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전체 문장으로 잘 맞춰주셨고요. 대건 안드레아님도 맞춰주셨고, 그리고 문자로 오늘 정답 문자 많이 들어왔네요. 1672님, 정답 1번이요! 하고 자신있게 외쳐주셨고, 4023님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7406님은 정답 1번입니다. 방송 처음 듣는데 행복 찾집 가면 시원할 것 같아서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저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 우리 주교님의 마음과 합해서 또 함께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처음 오신 분께 굉장히 후하거든요. 오늘 정답 선물 7406님께 드리고요. 수제 간식 세트 받아가실 5단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65님, 너의 데이터가 닳지 않도록 무제한인 내가

7654님, 너의 비만이 오래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운동을 함께 해주겠다. 저도 이 운동 메이트 필요합니다. 저 혼자 운동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심심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4647님, 내가 대구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하고 명령형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 부교구장님께서 지금 가장 바라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도 발표됐으니까 시몬 대주교님 위해서 기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1121님, 내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미리 에어컨을 켜두었다. 이 시각 가장 사랑이 담긴 행위가 아닐까. 에어컨 켜두기 너무 좋은데요. 대건 안드레아님, 너의 행복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방송을 하였다. 오디가 그렇게 방송해주시잖아요 하셨거든요. 맞아요. 우리 행복가족들의 행복은 제가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93.1만 맞춰주세요. 오늘 요즘 갈수록 오답 센스들이 너무 좋아요. 오늘의 퀴즈 오답 선물 1121님 그리고 765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이런 문장 더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나만의 문장을 만든다면 나는 어떤 모양이나 말을 넣고 싶은지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무료 빵톡 그리고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마무가 부르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띄워드릴게요.

0: through Kamangjo.
1: 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나만의 문장을 만든다면 어떤 문장이나 성구를 넣고 싶으신가요? 5169님, 제 문장에는 작은 등불을 그리고 싶어요. 어두운 곳에서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성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로 할래요. 좀 멋있는데요? 의미도 너무 좋고 등불 모양도 되게 예쁠 것 같고 5169님은 지금 뭐 더 고민할 것도 없네요. 요즘 왜 AI가 그림 굉장히 잘 그려주잖아요.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그려줘 라고 해보세요. 멋있게 만들어줄걸요? 저도 여러분 아까 너튜브 화면으로 혹시 보셨나요? 저 오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도 AI에게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은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이 성구로 해서 또 그와 비슷한 하트가 이렇게 묶어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저만의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때요? 2856님, 저는 그냥 하트요 하셨어요. 뭐 하트도 좋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모양도 예쁘고 뭐 아래 성구는 그러면 서로 사랑하여라 아니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성구도 좋겠죠. 3400님,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라는 성구와 함께 웃는 얼굴 모양으로 흐흐 하셨어요. 이것도 뭐 간단하면서도 기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향이 담겨있고 멋진 문장이겠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그 우리 부교구장님 선고 이어주셨습니다. 내가 축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여라. 축구를 사랑하는 거 반의 반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도 저는 사랑이 뿜뿜 터져나올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가끔 내가 좀 사랑이 부족한가? 아닌가? 나 좀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스스로 타협하려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와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머나, 엘리사벳님 오셨네요. 일주일 차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행복도 있네요. 지금은 좀 갑갑해요 하셨어요. 백내장 수술 하신다고 어제 남겨주셨는데 지금 귀로만 듣고 계시겠어요? 아유, 그래도 잘 마치고 이렇게 빵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 빛의 행복을 찾아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율리안나님, 오늘도 무더위 참기 힘드네요. 그래도 어제 성모솔순마을에서 수연님과 헌화회 회원들 한 컷 찍었어요 하고 또 솔순마을의 그 상징과도 같은 한 팔을 내리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찍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성모솔순마을 진짜 예쁘죠? 아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곳에 잘 다녀오셨네요. 오늘의 차담 선물, 그래도 작은 등불 문양 말씀해 주신 5169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진짜 여러분 오늘 생각해 주신 문장들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뭐 AI를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해놓으면 뭐 프로필 사진으로도 할 수도 있고 잘 써먹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들어왔네요. 829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자라라고 적어보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좋죠. 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더 내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829 하나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0: 빙가빙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12주간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특별기획 시노드 최종 문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신앙과도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마련돼 있는데요. 시노달리다스 선교사이시자 행복찻집의 1타 강사 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신부님.
1: 날씨가 그렇습니다. 네, 초복이잖아요, 그죠?
0: 그러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초복이네요. 예. 어떻게 몸보신 좀 하셨어요?
1: 아, 오늘 식당에서 그 삼계탕 나왔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0: 아, 부럽습니다. 전 저녁에 먹으려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더위를 좀 실감하고 있는데 신부님은 이 여름이라는 계절 감각을 언제 가장 실감하세요?
1: 요즘 이제 우리 기후가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로 넘어가고 있다 해서 요즘 뭐 딱히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겨울 아니면 다이도 아닌가 싶었는데
0: 맞아요.
1: 지난주부터는 진짜 감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0: 응.
1: 집 밖으로 나간다고 문을 여는 순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뭐 타겠다,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0: 맞아요.
1: 드는데요.
0: 무서워요.
1: 가능하면 야외 활동 좀 줄이시고 피치 못하게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물 자주 드시고요. 햇빛 피할 수 있는 수단들 뭐 많이들 동원하셔야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 더위에도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예컨대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께 얼음물이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다면 이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 여름도 참 그리스도인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한창 여름이라는 계절 감각을 느끼고 있듯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신앙 감각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1: 예.
0: 신앙 감각 어떤 의미예요?
1: 신앙 감각이라는 말이 그 시노달리다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시노드 최종 문서를 12주에 걸쳐서 함께 읽어보는 과정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시노드의 배경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서문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신앙 감각입니다.
0: 네.
1: 라틴 말로 센수스 피데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서문 제일 앞에 인용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목을 좀 보시면 네. 신앙 감각이었던 건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셔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했다. 이 구절인데요.
0: 네.
1: 우리 교회 생활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출발을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그 대처하는 좋은 방법은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뭐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과거의 사회를 이끌었던 교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날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0: 네.
1: 어쩌면 길을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걸 이제 최종 문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요한복음 장면 안에 신앙의 감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힘과 용기를 얻고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삶을 시작하는 이 대목을 보면요.
0: 네.
1: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0: 토마스였죠.
1: 그렇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던 토마 빠졌습니다. 무척 합리적인 분이었고요. 똑똑한 분이었는데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0: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어디 갔나요?
1: 너무 똑똑하고 합리적이라서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마가 똑똑했다 해서 다른 사도들이 안 똑똑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누가 참 미모에 누구다 뭐 있다 해서 나머지가 다 오징어인 것은 아닌
0: 맞아요.
1: 그처럼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그 토마와 다른 제자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그 슬픔과 실망과 두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0: 네.
1: 함께 슬픔과 두려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부활을 알 수가 있었는데 토마는 자기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뵙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신앙의 감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함께 한다는 게 포인트군요.
1: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의 첫째 서간에도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기름 부음보다 기름 바름으로 기억하시겠지만
0: 맞아요.
1: 모두가 하느님을 알아볼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몇몇, 특별한 사람만 하느님을 뵙는 게 아니라 말이죠.
0: 네, 참 우리 성당 안에서도 내가 낸데 얼마나 많이 해요.
1: 예.
0: 하지만 이런 신앙 감각은 나 혼자 뛰어난 그런 감각이 아니라는
1: 아니죠.
0: 거.
1: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0: 그렇군요. 왜 시노드 최종 문서 서문에서 이렇게 언급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도 아닌 이 신앙 감각이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할까요?
1: 신앙의 감각은 단순히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달리 표현하자면 신앙의 분별력이라고도 하겠고요. 영성적인 식별 능력 아니면 믿음에 대한 직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인도로 신앙의 진리를 직관적으로 식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직관이 뭐지? 뭐 직관.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직관은 딱 보면 모르나 할 때 그 예, 딱 보면 아는 것, 요걸 직관이라고 하지요.
0: 아하, 네.
1: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나 치밀한 논리로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딱 보면 아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직관적인 지식이죠.
0: 보면 아는 거.
1: 예, 그래서 이걸 이제 2014년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서에서 딱 정의를 내립니다. 문서 제목 자체가 교회 생활 안에서의 신앙 감각인데요.
0: 네.
1: 여기서 신앙 감각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성령의 은총으로 모든 신자가 복음의 진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초자연적 식별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사실 우리 모두가 신학자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또 신학자들만 하느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알아뵙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하느님께 가까워지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나름의 방식들을 서로 배우면서 신앙을 풍성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0: 네.
1: 이게 이제 신앙의 감각이라는 말이 가진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제 전문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4세기의 위대한 교부 암브로시오 성인도 단 하나의 길만으로는 이토록 심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0: 네. 참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때도 우리가 미사에 끼어있는 구경꾼이 아니라고 했고
1: 네.
0: 또 시노드에서도 모두가 신앙 감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같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1: 예.
0: 그렇다면 시노드 최종 문서에서 이 신앙 감각이라는 게 어떻게 담겨 있을까요?
1: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서문을 보면요. 이번 시노드 과정에서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을 실감하고 체험했다는 얘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최종 문서 1항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참고로 이제 교회 공식 문서, 교황청 문헌들 보면 항상 번호들이 이제 문단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0: 네네.
1: 그걸 보고 1항이다, 2항이다, 3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오.
1: 나중에 인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해요.
0: 잘하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1항을 보면 그들처럼 우리도 이번 시노드 총회에 참가하면서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다. 성령 안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서로 경청하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을 느꼈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차이의 조화인 일치를 당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북돋아 주심에 현존하셨다. 1항뿐만이 아닙니다. 3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마다 당신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의 지혜가 돋보였다.
0: 네.
1: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앙 감각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고백이죠.
0: 계속 나오네요. 신앙 감각을 체험했다. 현존하심을 느꼈다.
1: 그렇죠. 사실 이번 시노드처럼 전 세계

0: 신앙인들이 함께 마음과 노력을 모은 적이 잘 없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 한 2000년에 이르는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공의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1: 네.
0: 그중에서 이제 보편 공의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공의회가 21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시작해서 65년에 끝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있었던 공의회는 이름은 보편 공의회, 뭐 세계 공의회라 하지만 대개는 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 주교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1: 네.
0: 그런데 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할 것 없이 정말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모였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번 시노드에는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인종, 계층, 성별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식별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러면서 이제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느님께서 정말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1: 우리 그렇죠? 신부님도 그렇게 시노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0: 예.
1: 신부님도 이런 신앙 감각 체험하셨어요?
0: 지리지리 됐죠. 뭐.
1: 어떤 체험을 하셨어요?
0: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뭐 교구 단계 또는 뭐 국가 단계 그리고 뭐 세계 단계 이런 데 한 번씩 다 이렇게 가봤었는데
1: 네.
0: 얼마 전에 전국 신호드팀 연수회 봉사자로 참여했을 때 그때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하면 이게 되네 라는 말씀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노드 함께 가는 길 이게 정말 될까? 성령 안에서 대화하면 뭔가 결실이 나올까? 저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는데요. 해보니까 이거 되네, 이거 되네 그렇게 됐었어요. 성령 안에서 대화를 하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식별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노드 관련 일을 해가면서 이게 되네 하는 체험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맛에 계속 시노달리다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근데 진짜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저희도 이렇게 신부님께 성경 안에서 대화가 뭔지 배웠지만 이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들으신 분들도 좀 현실에서 대화해봐라 그게 뭐 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0: 정말 해보시면 됩니다. 안 해보니까 오히려 겁이 나고 될까 싶은데 해보시면 된다 된다 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또 그 이야기도 차차 들을 수 있겠죠. 배우고 좋습니다. 아무튼 이 보편교회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거는 좋은데 그치만 보면은 한 가족 안에서도 생각, 신념,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서 시노드 최종 문서에 넣을 수가 있었나요? 어떻게?
0: 시노드 대화 방법이 이제 성령 안에서 대화입니다. 이 대화법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 대화법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성령 안에서 대화 는 기도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기도를 바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기법 자체가 우리한테 뭘 주는 거라기보다는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있다 하는 거. 이 힘이, 이 기도의 힘이 아마도 그 통합되는 하나로 뭉치게 하는 일치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냥 마냥 뭐 경청하기, 공감하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군요.
0: 예.
1: 좋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이어갈게요.

0: 더자두 대화가 필요해였습니다.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목연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과 시노드 최종 문서와 신앙 감각이라는 주제로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노드 과정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을까요?
1: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노드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노드 이름으로 모이고 대화할 때마다 늘 감동과 벅찬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 문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피로감과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식별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려는 유혹도 경험하였음을 숨기지 않는다. 사실 신호드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뭔가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자,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달리 보자, 이걸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원래 그런 것이다, 그냥 따라라. 이런 김 빠지는 목소리도 있고요.
0: 네.
1: 또 기존에 뭐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갖고 가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공동체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하는데 너는 뭐 잘하느냐, 너는 완벽하냐 식으로
0: 맞아요.
1: 인신공격 비슷하게 맞받아치는 일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잘해보려는 마음이 차갑게 식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는 식으로 등을 돌리는 일도 생기죠. 입을 다무는 일도 있고요.
0: 지금도 눈앞에 그려져요.
1: 예.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유연해지고 너그러워지는 분도 계시고 또 가끔은 더 경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버지 비유 있죠.
0: 네.
1: 여기 나오는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재산을 당진할 때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가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0: 네.
1: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삐쳐요.
0: 네. 예.
1: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첫째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이 옳다. 뭐 이런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고 둘째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 경험을 이제 돌이켜보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춘기를 겪을 때 왜 내가 성당에 가야 되지 하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0: 진짜요?
1: 예, 어릴 때 어머니 손에 끌려서 성당 가게 됐는데 내가 왜 이걸 그 부모님의 강요를 받아서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0: 네.
1: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좀 이상해지는 게 느껴져요. 화도 많아지고 걸핏하면 짜증을 내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내가 미사에 집중하려고 할 때는 미사를 시작할 때마다 늘 죄를 반성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때부터 전례를 이제 미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죠.
0: 요게
1: 이제 제 개인의 체험이지만 이게 이런 체험을 하라고 우리 교회가 미사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전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신앙에서 많이 커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로는 또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싶다, 착하게 신자답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하나는 식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 경우에도 뭐 늘 사랑을 받았겠지만 특히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됐던 것이 서풍 후에 첫 본당이었던 김천평화성당에서 정말 우리 교우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 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는 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또 둘째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0: 네.
1: 달리 말하자면 지속적인 회개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 질문하셨던 어려움 이걸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최종 문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우리 같이 외워봐요. 1번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번 이 부족한 사람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참 신앙 여정에서 늘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 뜻과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신앙 감각이 시노드에서 강조하는 경청과 식별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1: 우리가 이제 경청과 식별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경청하고 무엇을 식별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국 성령이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경청하려는 것이죠.
0: 하느님께서.
1: 예. 식별은 또 우리가 경청한 내용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들만을 통해서 직통 전화로만 얘기를 하시나 그렇진 않지요.
0: 네.
1: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 여성, 청년, 가난한 이들,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 모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세례받은 이들의 신앙 감각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청과 식별의 신앙 감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또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그게 곧 하느님의 뜻이고 진리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에서 듣는 교회로 세신된다 이런 방향을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1: 그 말은 교회가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0: 네.
1: 시노드 교회, 시노달리타스의 교회라는 것은 먼저 성령과 하느님 백성의 삶을 경청함으로써 더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지 않은 뜻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회와 또 듣는 교회가 이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함께 식별한 다음에 다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이루자. 뭐 이 순서를 회복하자는 것이죠.
0: 그럼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에서 듣고 식별하는 교회가 되자가 제목이겠네요.
1: 예,
0: 정확히.
1: 그렇죠.
0: 일단 좀 듣자.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1: 예.
0: 예. 그렇다면 신부님, 오늘 주제인 이 신앙 감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주어졌다지만 하루아침에 신앙 감각이 자라고 성숙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1: 네. 특별히 이제 시노드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대화를 자꾸 해보기를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자꾸 대화를 해봐야죠.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시노드 정신에 따라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고 공동으로 식별하는 기회를 늘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그 교구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다른 신부님들하고 함께 뭘 하는데 뭔가 작업을 했는데 후배 신부님들하고 여러 동료 신부님들한테 의견을 달라 했는데 너무나 좋은 의견들 참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주셔갖고 그것들을 모아가면서 와 정말로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 이 좋은 대화법 성령 안에서 대화 이걸 해보시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이 대화를 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좀 어렵다 그렇다면 그 정신이라도 살려야죠. 열심히 듣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식별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자.
0: 네. 일단 좀 해봐야 한다는 거.
1: 예.
0: 그렇다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그 얼마 전에 성 비오 10세회라는 가톨릭 단체가 교황님 승인 없이 주교 서품식을 강행했다가 결국 파문 조치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뉴스에서는 뭐 가톨릭 교회의 분열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분열, 강대강 조치로 가기 전에 이런 성령 안에서 대화로 식별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1: 분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닐 텐데요. 성 비오 10세회가 이교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교라는 말 좀 낯설 텐데 이교는 교회의 친교와 교회 제도의 권위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말도 뭐 일리가 있죠.
0: 네.
1: 여기서 이제 잠시 이단 또 배교 이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단은 가톨릭 신자가 믿어야 할 교리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0: 교리를 아예.
1: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못 받아들인다. 우린 이위로 하겠다. 뭐 이런 거.
0: 이위일체. 예. 예.
1: 배교는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뭐 안 하겠다. 나는 다른 믿음으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것.
0: 네.
1: 이교는 그럼 뭔가 하면 교리는 모두 인정을 하는데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인 교회 조직을 꾸려가겠다. 아, 뭐 이런 겁니다.
0: 네.
1: 그럼 문제가 되는 성비오 13회는 어떤 회인가 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부 가르침과 전례개혁에 강하게 반대해온 전통주의 공동체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일치라는 것은 말이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성사를 거행하고 같은 교회적 친교 안에 머무름으로써 이루어지는데
0: 네.
1: 성비오 13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요소, 그러니까 교황 및 주교단과의 친교를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공의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정도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0: 네.
1: 대놓고 1988년에 르페브르 대주교라는 분이 무단으로 뭐 교황이 뭐라 하든지 나는 뭐 내 사람 그냥 주교로 만들겠다 그러고 무단으로 주교 서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교황청은 이 이후로도 일관되게 가능한 한 화해와 일치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뭐 성비오 13회에서 전례개혁을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미사를 하겠다.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뭐 그행해도 좋다 이렇게 양보도 했고요. 처음으로 무단으로 서품받은 주교들 파문했다가 파문 조치도 이제 철회도 해주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위한 기구도 만들고 대화의 기도도 기회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아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완강하게 그동안 버텨왔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종교 자유에 관한 교회의 입장 또 일치운동 이런 데서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 자유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신앙인이지만 다른 종교도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사고만 안 쳤으면 그럼 참 좋았을 텐데
0: 이거는.
1: 교황님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로운 주교 4명을 서품에 보냈으니 선을 넘었죠. 그래서 이번에 서품을 집전한 주교들 또 새로 서품된 주교들을 이제 파문, 자동처벌의 파문에 해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말 문제의 핵심은 질문하신 것처럼 신호드 정신, 경청과 대화의 정신을 가졌으면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정말 필요한 거였죠.
0: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일단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양보하고 대화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었네요.
1: 예, 40년을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했네요.
0: 그러게요. 이게 좀 양방향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예.
0: 참 이번 사건만 봐도 시노드 정신을 이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느껴지는데요.
1: 예.
0: 그렇다면 시노드 최종 문서에 정리된 이 시노드 정신을 가정이나 본당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1: 우리가 12주 과정인데 그걸 벌써 얘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0: 차근차근 네,
1: 차근차근 일이 진행하다 보면 이제 거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라디오 방송이라 사실은 제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좀 양방향의 소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청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빵톡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생각하신 말을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 네. 시노달리다스니까 네. 삼남매 아빠님도 안 그래도 성비오 10세회 소식 듣고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대화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1: 네.
0: 뭐 혹시나 본당에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했던 이야기 이런 거로 남겨주셔도 그 시노드 방법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네,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방송 시간 아니어도 인별그램이나 뭐 너튜브 댓글로라든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우리 0924님께서 본당 구역회에 시노드 방송한다고 홍보했어요. 밤모임 할 때도 전달하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님?
1: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대화나 앞으로 알려드릴 내용을 밤모임 때 활용해보셔도 좋겠는데요.
1: 그렇죠. 그리고 밤모임에서 혹시나 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또 성실히 답을 해보겠습니다.
0: 네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0924님께 시노드 참여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두 번째 시간 박영욱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더위 잘 이겨내시고 신부님과 함께 행복하세요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함께하는 라이브쇼 두시엔 콘서트.
1: 안녕하세요, 닐로입니다.
0: 어서오세요. 오늘 함께할 분은요, 귀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목소리, 세상에 이별 노래를 부르는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반짝반짝 블링블링 오늘 가수 닐로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닐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1: 아, 너무 오랜만에 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또 나와서 네. 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금 약간 긴장과 격앙의 약간 네. 좀 중간 상태예요.
0: 아 진짜요? 네. 콘서트 때보다 떨리나요? 그 정도는 아니다.
1: 더 떨리는 것 같은데.
0: 라디오를 되게 오랜만에 와주셨다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CPBC 라디오는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기도 하고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놀랐어요.
0: 왜요?
1: 그 저랑 그 빛디님이랑 저랑 또 이제 얘기를 계속 전에 사전에 또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좀 풀면서 했는데 또 고양이도 같이 키우신다고 하고
0: 맞아요.
1: 그리고 또 같이
0: 육아도 하고
1: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아서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해서 좀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얘기하면서 풀렸다.
0: 아 네. 조금 편해지셨다니까 다행이네요.
1: 그래도 떨립니다.
0: 네. 네. 저희가 떨리지 않게 격하게 네. 환영해 드릴게요. 네. 지금 CPBC 라디오 너튜브 여러분 들어오시면은 닐로 씨의 멋진 모습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두시엔 뮤직 청취자들 별명이 방글이에요. 네. 우리 방글이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1: 아, 방글이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닐로고요.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재밌게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가지 마세요. 저희가 이 긴장도 풀어볼 겸 우리 닐로 씨를 위해서 이 레드 카펫 대신에 소개 카펫을 아주 웅장하게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1: 네네. 네,
0: 굉장히 부담스러운 처음부터 네, 그런 걸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네. 시작해볼게요.
1: 네. 네네.
0: 뉴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대를 긴장하게 만든 장본인 가수 닐로가 마침내 두시엔 뮤직 스튜디오에 발을 들였습니다. 심장을 파고드는 보이스와 호소력 짙은 고음은 이미 가요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0: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힘은 빼고 감정은 꽉 채우는 그가 1년 반 동안이나 팬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애태우게 만들더니 드디어 신곡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작곡이 담긴 새 싱글 파노라마를 발표해서 단독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쳤고 2026년 가요계 다시 한번 닐로 열풍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동안 2시의 뮤직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인간 닐로의 진솔한 매력은 물론 그의 깊어진 음악 세계까지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질 예정이라 벌써부터 스튜디오 안팎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2시의 뉴스 김빛나였습니다. 와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아,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너무 황홀한데
0: 네.
1: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이게 닐로 열풍 이 단어가 네. 아,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제가.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열풍 한번 뭐 한번 해봅시다 우리.
1: 아주 뭐 네. 제 의지가
0: 태풍도 온다는데 뭐
1: 될 네. 수도 있는 거니까요.
0: 네. 그럼요. 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겸손한 면모까지 갖고 계시네요. 아니 콘서트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신곡 나오시고
1: 네.
0: 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1년 만에 콘서트인가요?
1: 네 작년에 5월쯤에 하고 올해 7월에 6월에 했으니까
0: 네.
1: 딱 1년 만에 거의 한 것 같은데
0: 네.
1: 제가 1년 동안 이제 또 준비하면서 또 이제 곡도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또 이 곡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번 앨범을.
0: 아, 파노라마를요?
1: 네, 또 아무튼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네. 그래도 어떤 좀 명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0: 새로운 거를.
1: 네, 그래도 새로운 걸 좀 들려드려야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콘서트나 이렇게 할 때쯤에는 네. 항상 네. 새로운 곡을 들고 보여드려야겠다는 처음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0: 그래서 와.
1: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럼 그 부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콘서트도 네. 콘서트인데
1: 맞아요.
0: 그 전에 이제 뭔가 선물처럼
1: 네.
0: 곡을 이번에도 두 곡을 실어주셨잖아요. 네, 직접 만들어서.
1: 아무튼 첫 무대에서 이제 네. 노래를 하든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많이 부르는 뭐 지나오다나 이런 노래들은 이제 입에 많이 익어서. 자다가도 부를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새로운 노래는 이제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거랑 또 다르니까.
0: 그렇죠.
1: 밑에서는 막 이렇게 편하게 불러도 위에서는 이제 힘들어요. 이게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서 또, 부담이 많이 돼요.
0: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제 노래들이 사실 어두컴컴하잖아요.
0: 어두컴컴하다니요. 감미롭죠. 세상에.
1: 예. 네, 뭐. 좋게 표현하면은 얘가 좀 그런데
0: 너무 감미롭고 너무 네. 이 뭐지 촉촉해진다고 하나
1: 아 그런가요?
0: 네 누구한테 막 전화할 것 같고 막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번 파노라마는 어떤 이 느낌으로 담으셨어요?
1: 조금은 파노라마 중에 1번 트랙이 우리라는 곡이고
0: 네.
1: 2번 트랙이 이제 하지 못한 말이라는 곡인데. 1번 트랙, 2번 트랙 하지 못한 말은 원래 제가 예전에 했던 노래의 스타일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곡을 만들었던 곡이고
0: 네.
1: 첫 번째 우리라는 곡은 조금은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나에게 하는 말이자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우리라는 곡 뮤직비디오도 이제 그 옥상에서 이렇게 딱 찍으셨던데.
1: 아, 네, 맞아요.
0: 네. 네. 근데 그 댓글에 제가 본 것 중에 네. 형님 제발 네.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곡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라는 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1: 아, 높죠, 높죠.
0: 네.
1: 안 높은 곡이 없지만
0: 네.
1: 유난히 또 높아요. 맞아요. 그 노래가 유난히 또 높긴 해요.
0: 본인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높게 만드시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거를 또 좋아하세요. 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고음 안 나오면 고음 안 나온다고
0: 아~
1: 또 약간 좀 아쉬워하시고 이러시니까 아~ 계속 만들면서도 사실 처음에 맨 처음에 초안에 만들 때는 저도 낮게 만들거든요.
0: 네.
1: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또 높아져요.
1: 네, 결국은 높아져요.
0: 고음을 보여줘야 된다. 팬들이 와 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
1: 저의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아이덴티티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넣게 되더라고.
0: 진짜 고음 네. 끝판왕이잖아요.
1: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0: 그러면은 콘서트에서 이번에는 우리라는 곡하고 하지 못한 말 이거는 어느 어디쯤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셨어요? 초반
1: 하지 못한 말은 네. 초반에 넣었고 아무래도 조금 잔잔한 곡이다 보니까 피아노 하나에 그리고 우리라는 곡은 2절 조금 이제 고조될 때쯤 한 후반부쯤에 넣었어요.
0: 아, 좀 네. 이렇게 풀리고 목도 네. 풀리고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이렇게 타고 이럴
1: 맞아요.
0: 때
1: 맞아요. 처음부터 세게 가면은 뒤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조금씩 약간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0: 와 평소에도 이 화이트톤 의상을 좋아하기도 한다고 하셨고 네. 오늘도 또 이렇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하얀색 블링블링한 옷을 또 이렇게 예쁘게 아유. 신경 써서 입고 와주셨어요.
1: 네. 아, 또 방글이님들이 또 보신다니까 네. 또 이렇게 최대한 차려입고 왔는데 네. 이게 있어요. 제가 원래 검은색 옷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 좀 환하고 화려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냥 환한 게 좋아요.
0: 네. 네. 되게 잘 어울려요. 흰색 예, 약간 네. 반짝반짝 보석을 달고 오셨는데
1: 네, 퍼스널 컬러에서도 흰색이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검은색은 아예 접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자, 닐로 씨를 환영하는 문자가 많이 왔어요. 5817님, 닐로 씨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와서 오실 때 고생하진 않으셨죠? 다행입니다.
1: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가 그래도 별로 안 오더라고요.
0: 오늘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1: 네, 맞아요. 네. 어젠가 그제는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네.
0: 김영민 님이 닐로님 이름이 왜 닐로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1: 사실 저 예전에는 저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봐가지고 네. 어떤 의미를 이렇게 막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어감이 갑자기 딱 좋아서 그냥 두 글자로 된 가수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으니 네. 조금은 좀 신선하면서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냥 그렇게 딱 지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팬명도 바닐로예요?
1: 예, 그 뭐 맨 처음에 그 만드셨던 분이 네. 바 같은 데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 편하게 소통하고 싶다 바닐로 해가지고 바닐로가 이렇게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0: 우와, 잘 어울리네요. 네, 그 바닐라 느낌도 나면서 그 부드러운 느낌하고 닐로 씨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저도 맨 처음에 바닐라랑 연결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0: 그건 아니었군요.
1: 네, 그렇더라고요.
0: 네. 김지혜 님이 비띠 언니 가수 닐로 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지금 왔어요. 라고 예, 너튜브로 지금 들어오셨네요.
1: 어떻게 생각하실까? 더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0: 생각보다 저는 화면에서 뵀던 것보다 더 훨씬 네. 더 미남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그리고 진짜 동안이세요. 화면이 역시 그 인물을 다 못 담는 것 같아요.
1: 저 혹시 네. 나이가 어떤지 아시나요?
0: 알죠. 아, 그래요. 알죠. 알죠. 예. 네. 저보다 심하게 많이 어리신데 아. 네. 지금 거의 대학생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1: 마세요.
0: 오빠. 4학년? 4816님 오늘 초복인데 점심 좀 든든히 드셨나요?
1: 4816님께서 네. 아직 안 먹었습니다.
0: 아직 안 드셨군요.
1: 네, 시간이 아직 조금 애매했었어가지고 네. 이제 끝나고 먹으려고 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또 라이브를 또 해주셔야 돼서 아마 밥을 먹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1: 네, 맞아요.
0: 물 드셔도 됩니다. 네, 네. 2828님, 닐로 씨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새로워요. 지난번에 콘서트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다음 콘서트 혹시 언제쯤 하실까요? 하셨어야지.
1: 그러니까요.
0: 응.
1: 그런데 다음 콘서트가 지금 거의 계획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12월 31일 연말에 하려고
0: 진짜요?
1: 네, 계획은 와. 하고 얘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마도 12월 31일에 하지 않을까 네. 하고 있습니다.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럼 캐롤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1: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네. 해드려야죠.
0: 아우, 네. 좋습니다. 네. 9162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고 빗띠의 첫인상 궁금하시대요. 2861님.

0: 서로의 첫인상.
1: 아, 저도 네, 저도 거기는 이제 모니터하고 방송을 봤어요.
0: 네.
1: 그 개그맨 그
0: 이문재 님.
1: 네. 이문재 님 나오신 거 보고 이제 했는데

0: 더 좋아했는데 벌써 고등학생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예전부터 이렇게 팬들이었던 분들을 위해서 또 라이브 준비해 주셨죠.
1: 네, 첫곡 이제 하나 더, 하나 들려드릴 텐데,
0: 네.
1: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아실 법한 노래를, 예, 그래도 불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0: 네.
1: 넋두리라는 곡을 준비해
0: 허,
1: 봤습니다.
0: 세상에. 네. 넋두리 그러면은 무대로
1: 네,
0: 모셔서 그러면은, 네.
1: 준비해 보겠습니다.
0: 네. 자, 9162님이 CPBC 처음이시죠? 여기 완전 따뜻한 곳이에요.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라디오는 진짜 오랜만이시고요. 그리고 CPBC 라디오는 정말 처음인데, 오늘 이 라이브를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넋두리 들으면서 오랜만에 릴로 씨와 우리 또 감미로운 시간 만나보기로 해요. 준비되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큰 박수로 넋두리 청해 드릴게요.
1: 잘 지내니 잘 사는 것 같아 친구들에게서 네 소식을 들어

0: 감사합니다.
1: 와, 오, 세상에. 여기 약간 현실감이 없어요.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약간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에, 바깥도 지금 콘서트장처럼 다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근데 저는 이게 중간에 보고 싶어 그런 가사 있잖아요. 네. 진짜 닐로 씨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컴퓨터 화면을 좀 내렸어요. 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오, 너무 좋네요.
0: 예, 열심히 불러봤는데 네. 아유, 또 방글이님들이 또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너무 좋아요. HS님이 왕자님 같아요 나왔고요. 음원 아닌가요? 음원 틀어놓은 거 아닌가요?
0: 아유,
1: 라고.
0: 네, 아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라이브였어요, 심지어. 아유. 세상에. 아, 닐로님이 자꾸 카메라를 네. 이렇게 수줍어서 옆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카메라 좀 이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0: 아, 저는 네. 이 카메라인가 싶어가지고 뭐 정면 카메라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돌리긴
1: 네,
0: 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와, 와, 이제 다시 한번 박수.
0: 아유,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최고 최고. 역시 감성 닐로다. 아. 4817님 넋두리에 가둬졌어요. 네. 김지혜님 넋두리 노래 제목 느낌이 트로트 같았는데 노래가 듣기 좋네요.
0: 맞아요. 저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트로트는 아닙니다.
1: 이렇게 감미로운 곡이었어요, 여러분. 네. 세상에. 자, 이분들한테 샤이님이 처음 들어봤는데 감동의 도가니예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네. 목소리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송송윤리님.
0: 아, 감사합니다.
1: 김영민님, 빗띠 벌써부터 빠졌나요? 네, 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0: 아유,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네. 좀 괜찮게 부른 것
1: 그래서
0: 같아서.
1: 그래서 이렇게 하려다가 밖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막 방해될까 봐 두 손 꼭 잡고 있었어요. 세상에.
0: 감사합니다. 아유, 좋게 들어주셔서.
1: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닐로 씨를 응원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에게 그 선물을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0: 아, 네네.
1: 닐로 씨가 싱송라잖아요. 싱어송라이터.
0: 네네.
1: 네, 그래서 이 싱송라 분들이 게스트로 오셨을 때만 할 수 있는 저희 게임이 있거든요.
0: 네네.
1: 바로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추기입니다.
0: 아, 가사 듣고 노래 제목 맞추기.
1: 네.
0: 네네.
1: 닐로 씨가 가사를 썼기 때문에 저희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0: 아, 제 노래로 하는 건가요?
1: 네, 그럼요.
0: 아, 네네.
1: 네, 그러면은 그 가사를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시는 건데.
0: 너무 쉽겠는데요, 제 노래니까.
1: 예를 들어서 네.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0: 지나오다.
1: 그렇죠.
0: 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번복 안 되고 한 번에 맞추셔야 돼요.
0: 아, 네네.
1: 이게 제한시간 1분이고요.
0: 네.
1: 10문제 준비했거든요.
0: 10문제. 네. 네.
1: 모르겠으면 패스 외쳐주시고
0: 네.
1: 1분 안에 닐로 씨가 맞히는 개수만큼 청취자분들에게 선물 드릴 거예요.
0: 열심히 맞춰야겠네요.
1: 네네네.
0: 네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서.
0: 더 긴장되는데요, 노래하는 것보다.
1: 심지어 닐로 씨는 대본이 없어요.
0: 예.
1: 저한테만 있어요. 자,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0: 지나오다.
1: 하나부터 열까지 너로 물들었어. 넋두리. 언젠가 우리 우연히 마주친다면 웃으며 인사해요.
0: 바보.
1: 우리 사이를 맞닿은 바람이 유난히 차갑네요.
0: 하지 못한 말.
1: 지치고 힘들어도 오롯이 견뎌왔을 너잖아.
0: 우리.
1: 괜히 웃음이 남아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0: 벗.
1: 계절은 바뀌어가는데 내 맘만 그렇지 못하고.
0: 스쳐지나?
1: 계절은 바뀌어간 내 맘만 그렇지 못하고. 패스 가능합니다.
0: 패스.
1: 7월 그 어느 날 널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0: 하루가.
1: 괜한 자존심에 아무것도 묻지 못했던 내가 참 미워지는 날.
0: 미운 날.
1: 사랑했던 기억만으론 돌아갈 자신이 없어.
0: 왜 처음과 끝은 다른 걸까.
1: 계절은 바뀌어가는데 내 맘만 그렇지 못하고.
0: 아. 알면서.
1: 정답. 모두 10개 다 정답.
0: 1분 안 지났나요? 아, 다행이다.
1: 자, 그래서 10분께 청춘 누룽지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1: 와~, 와, 대단하세요.
0: 아니, 제가 그 알면서가
1: 네.
0: 그게 왜 몰랐지?
1: 아니 이렇게 하면은 네. 노래로 안 하면 진짜 몰라요 이거.
0: 그래서 비슷한 가사가 한 다른 곡이 있었어요. 스쳐 지나라는 네. 곡이 네. 있는데 거기도 계절이 바뀐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헷갈렸네요.
1: 그래도 끝까지 네. 맞춰주셨습니다.
0: 노래할 때마다 덧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1: 긴장을 풀어주겠다 그래놓고 네. 계속 부담 주고 긴장 주고.
0: 아우 다행입니다.
1: 물 좀 드세요. 네. 자 그래도 닐로 씨 덕분에 세상에 10분에게 예. 10분에게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만족하시나요?
0: 아우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1: 진짜 너무 아니 이렇게 잘 맞추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네. 작사 작곡을 했어도 네. 이렇게 읽으면은 사실 못 맞추거든요.
0: 다 맞추신 분이 혹시 없었나요?
1: 없었어요.
0: 아 진짜 없었어요?
1: 처음이요. 네 진짜로. 예.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가사들을 읽다 보니까 거의 시집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0: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약간 좀 비유하고 이런 것들 직설적이면서도 약간 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직설적인데 너무 투박하지 않으면서 약간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가사들을 쓰는 걸 제가 억지로 쓰는 걸 좋아해서
1: 은유, 예, 좀
0: 예, 그런 거 네. 은유법을 쓰는 것도 막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 저만의 약간 좀 가사 쓰는 방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1: 아니 오롯이 이런 말들 너무 예쁘잖아요.
0: 맞아요. 네. 네, 그런 가사를 좀 그런 가사 넣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1: 너로 물들어 있어. 네. 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0: 그렇죠. 그게 제가 25살 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6살인가?
1: 넋두리.
0: 네.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감성이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감성과 가사들.
1: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그러면서도 슬픈 가사들이 있잖아요. 네. 어디서 소스를 얻으세요? 뭐 삶은 항상 힘들고 슬프고 뭐 어렵습니다만.
0: 제가 보통 그 이별의 가사나 네. 이런 거를 예전에 경험을 떠올려서 쓰는 편인데 네. 그 요즘에는 이게 점점 사실 아무리 기억이 좀 깊이 박혀 있어도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옅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별 노래를 아무튼 쓰긴 써야 되는데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억지로 꺼내서 또 이걸 이 하나의 소스를 이용해서 또 이제 막 상상의 나를 펴다 보면은 네. 아 그때 그랬었지면서 떠오르면서 또 깊이 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만큼 좀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 것 같진 않아요.
1: 일부러 막 싸워 보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0: 지금
1: 가사를
0: 지금
1: 위해서
0: 아내랑요?
1: 네. 그러진 않아요.
0: 그러면 큰일 나죠.
1: 큰일 나요.
0: 예, 큰일 나죠. 예. 근데 사랑 노래는 그래도 잘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예, 좀 쉽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그래서 그 이별 노래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네. 아니 한 번쯤 나 곡 써야 되니까 한번 잠깐만 싸우자 이런 것들.
0: 정확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1: 진짜요?
0: 네. 하도 안 나오니까 힘들어하니까 네. 안 나오면 내가 잠깐 어디 가 있어줄까 뭐 이런 거예요.
1: 나 잠깐 좀 이별한 걸로 생각할까? 뭐 이렇게.
0: 그럼 애는 누가 봐요? 같이 봐야 되는데.
1: 그게 더 슬퍼.
0: 네, 혼자 보면 더 힘드니까.
1: 그게 더 슬퍼요. 네,
0: 그래서 불가능하더라고요.
1: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러나 사랑 노래는 잘 나온다. 네. 1573님이 닐로우님의 너에게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0: 엄마 이런 노래가 있어.
1: 너무 좋아.
0: 너에게라는, 너에게라는 곡인데
1: 세상에
0: 작년에 내었었던 것 같아요.
1: 네. 와
0: 키를 좀 낮게 잡았네요. 원래 더 높은데.
1: 너무 좋네요. 네. 세상에 0191님이 언제나 목소리에 꿀바른 닐로님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0: 목 관리를 약간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가 저희 아버지랑 제가 목소리가 똑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아버님도 노래를 잘하세요?
0: 아니, 노래를 잘하시는 않는데 목소리는 똑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전화를 걸면은 네. 아빠인 줄 알고 항상 헷갈려하시고 아빠가 저인 줄 알고 헷갈려하시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네. 아버지도 목이 쉬어본 적이 그러니까 감기를 아예 안 걸리세요. 아버지는 감기 애초에 감기를 걸려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이고 네. 타고난 약간 그런 저도 목이 약간 좀 타고나게 약간 좀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1: 너무 좋네요.
0: 예, 그래서 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성대 검사를 해보는데 네. 항상 괜찮더라고요.
1: 와.
0: 예,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 부모님한테.
1: 네.
0: 그 목 관리는 하죠. 그래도 항상 기본적인 목 관리는 하죠. 항상 수분 촉촉하게 하고,
1: 네.
0: 예, 수분 촉촉하게 하고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발성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것들.
1: 아니 지금 이 고음들이 무리해서 발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놀라운데 타고난 네. 우리 이 건강 성대, 감미로운 성대 이 노래를 네. 또 한 곡 더 청해 듣고 싶어요. 이번에 네. 신곡 중에서.
0: 네, 신곡 중에서 그래도 두 번째 이번 트랙에 있는 건데 하지 네. 못한 말이라는 곡이고요.
1: 네.
0: 제가 예전에 항상 뭐 만들어왔던 바보 지나오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좀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1: 네,
0: 네.
1: 이번 신곡 하지 못한 말 저희가 닐로님도 무대로 모셔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오다를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그리워하는데 그걸 딱 알고 또 하지 못한 말이라는 노래를 내주셨어요. 0019님. 오, 전설의 목소리 닐로님. 늘 제 플레이리스트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4848님. 와, 닐로님이다. 저 여자지만 혼코노 가서 닐로님 노래 자주 불러요. 여자인데 음역대가 딱이에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이 부르기 힘든 그 고음역대를 갖고 계세요. 네. 이 타고나기를 건강하게 태어난 이 건강체질의 우리 닐로님께서 불러주시는
0: 네, 준비됐습니다.
1: 하지 못한 말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0: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멍하게 계속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세우님, 닐로 씨, 와, 목소리가 참 향기로워요.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나요. 네. 우셔도 돼요. 지금 3시 37분인데 우셔도 괜찮아요. 감동적이면. 세상에. 9433님, 은바닐로 등장.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닐로님 모습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하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사실 거의 불러본 적이 콘서트 때가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 연습할 때 빼고. 근데 또 오랜만에 부르니까 굉장히 긴장됐고, 그래도 괜찮게 혹시나 들어주셨을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0: 걱정은 무슨요. 저는 너무 좋아서 진짜 그냥 라이브로 듣고 싶어서 이 이어폰을 빼고 들었어요. 근데도 아, 진짜 흔들림 하나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호강을 해도 되나?
1: 아, 나름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했는데.
0: 아, 진짜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1573님이 닐로님 노래소리 듣고 있으면 떠나간 그대가 돌아올 것 같아요.
1: 아,
0: 어떡해.
1: 저런 이제 저런 게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때문에 음악을 하는 힘도 큰 것 같아요. 아, 음악을 할 수 있는 힘이 진짜. 네.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이번 앨범 이제 작업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평 있어요 혹시? 가족이든 팬들이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던가요?
1: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거 같아요. 약간 가장 단순하면서도 좋은, 항상 좋은 말이 이번 거 노래 좋다. 네, 사실 그거보다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노래 좋다고 해주시는 말들이 요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지나오다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 곡도 느낌은 약간 비슷한데 약간 더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사실 지나오다보다는 일반인들 이제 일반 평균 남성분들이 부르기에는 그래도 음역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0: 아 그래요? 드디어.
1: 예, 네, 쉬우실 거예요. 부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노래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쉽게 내달라고. 나름 그래도 이렇게 좀 낮게 맞는 건데.
0: 배려한 건데.
1: 네. 근데도 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두시엔 뮤직 김빛나입니다. 두시엔 콘서트 가수 닐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가사 이어 말하기에서 10개 성공하셔가지고 10분께 누룽지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문자들 보니까 좀 이 닐로 씨 팬들 우리 바닐로들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선물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1: 아, 너무 좋죠. 네. 저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야. 다 하겠습니다. 모두.
0: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바닐로 밸런스 게임. 이게 어떤 거냐면요.
1: 바닐로 밸런스 게임.
0: 어떤 거냐면요. 네. 이 팬들한테 미리 닐로 씨만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미리. 그래서 이것도 1분에 10개 준비했고요.
1: 네.
0: 닐로 씨가 대답을 잘해주시는 만큼 오늘 바닐로 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에코밴 세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잘 보겠습니다.
0: 네. 자, 1분. 시작합니다.
1: 네.
0: 평생 초고음 폭발하는 노래만 부르기 대 잔잔한 저음 노래 부르기.
1: 폭발하는 고음 노래 부르기.
0: 절대 늙지 않은 곳을 고르라면 얼굴, 목소리?
1: 목소리.
0: 더 힘든 거는 24시간 굶고 노래하기, 24시간 안 자고 노래하기.
1: 24시간 굶고 노래하기.
0: 굶고 노래하기.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수영복 입고 무대 서기, 일어나서 전혀 안 씻고 생방 무대 서기. 하나, 둘, 다시, 셋.
1: 안 씻고 무대 생방 서기.
0: 수영복보다 이게 나아요?
1: 예. 네.
0: 딱 한 사람만 작업할 수 있다면 스티비 원더 대 폴 맥카트니.
1: 스티비 원더.
0: 스티비 원더. 한 가지 능력이 생긴다면 10년 젊어지기 대 순간 이동 능력.
1: 순간 이동 능력.
0: 오. 더 괴로운 건 생방 앞두고 차 엄청 막히는 것 대 라이브 앞두고 계속 기침 나는 거.
1: 기침 나는 거.
0: 기침 나는 거. 예. 내 노래 차트 1위 하기 대 내 아이 수능 전국 1등 하기.
1: 내 노래 차트 1등 하기.
0: 평생 하나만 해야 된다면.
1: 아 빨리 할 고민했으면 안 되는데.
0: 아 제가 좀 더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초고음이 더 나아요? 초급 저음보다?
1: 초고음이 난 것 같아요.
0: 세상에.
1: 예. 그 들려드린다는 기준
0: 나는,
1: 하에.
0: 나는 이제 성대가 건강하고 나는 원래 초고음의 강자니까.
1: 아유, 무슨 질문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0: 평생 네. 초고음 노래만 부르기 대 잔잔한 극저음 노래만 부르기.
1: 근데 제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고음 노래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0: 그리고 늙지 않는 곳을 고르라면 얼굴 대 목소리 했는데 목소리를 고르셨어요.
1: 네, 무조건 목소리 같아요. 이거. 얼굴은 뭐 사실 늙어가는 게 막 아쉽고 이런 건 전혀 없어서. 네. 나이에 맞게 또 늙어가는 게 또 멋있기도 하니까.
0: 워낙 동안이니까 나는 절대 별로 안 늙을 거니까.
1: 그런 뜻은 아닌데요.
0: 더 힘든 거는 안 자는 것보다 굶고 노래하는 게 더 힘들어요?
1: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네. 굶고 노래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점점 이제 체력이 안 받쳐주면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0: 어질어질하죠.
1: 네, 맞아요. 배심이 딸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0: 특히 고음은 더 그럴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근데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수영복 입고 무대에 서는 것보다 안 씻고 생방 무대에 서는 게 낫다.
1: 아, 사실 저거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뒤에밖에
0: 못 들었어요.
1: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또 하기에는 시간 다시 갈 것 네, 같고 해서
0: 네. 네,
1: 들었는데
0: 오케이. 스티비 원더랑 더 작업을 하고 싶으세요?
1: 아, 저거는 예, 무조건.
0: 아, 무조건. 예,
1: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스티비 네. 원더.
0: 능력은 왜 순간 이동 능력을 하셨어요?
1: 이거랑 10년 늙어
0: 젊어지기.
1: 젊어지기잖아요. 저 너무 신기할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0: 아, 순간 이동 능력이 있어요.
1: 저 정도 능력 있으면은 몸의 피로가 한 10년은 젊어질 것 같은데.
0: 아, 예. 맞네요. 예. 행사 갔다가 바로 예. 집으로 바로 갔다가 방송국 갔다가 뭐 이렇게.
1: 네, 그렇죠. 예,
0: 좋죠. 더 괴로운 건 라이브 앞도 기침 나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아,
1: 저거는 사실 저를 보시려는 분들의 뭐 얼굴을 보거나 뭐 이런 것보다 사실 노래를 들으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네. 네. 기대해본 못하면 이게 며칠이 괴롭더라고요.
0: 근데 얼굴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 아니, 진짜로 안 보셔도 네. 되는데.
0: 내 노래 차트 1위 하는 게 더 좋다. 내 아이 수능 1등 한 것보다.
1: 아, 당연하죠, 저거. 자식 삶은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건데.
0: 멋있다, 멋있다. 네. 그래서 8개를 성공하셨습니다. 네, 8분께 우리가 또 시트 세제, 에코벤 세제를 선물로 드릴게요. 와, 세상에 이렇게 선물까지 쏴주시는 우리 닐로 씨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바닐로 분들이 선물을 한아름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지나오다.
1: 네네.
0: 네.
1: 이거는 그래도 불러드려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제일 제 곡 중에서 그래도 저를 제일 많이 알린 곡이기 때문에
0: 네.
1: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이 노래 그러면 무대로 네. 모셔서 또 청해 들어볼게요. 물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1: 힘들면 마이크 넘겨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떼창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김지혜님을 포함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지나오다 불러주세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은 다행히 이 기침도 안 하시고 또 수영복도 안 입어도 되시고 예, 또 식사는 아직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예, 많이 배고픈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오다를 저희가 청해 들어봐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음원이랑 별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느끼는 이 기분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송윤리님이 노래하시는 분들은 안 늙으세요 하시는데 진짜 진짜 지금도 20대 같다는 댓글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20대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20대를 지나오신 닐로님 카메라 이쪽 봐주시면서 지나오다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와. 오! 오, 세상에. 저는 가수들 노래하실 때 중간에 인이어 이렇게 빼놓으면 진짜 멋있거든요. 네. 중간에 인이어 이렇게 탁 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네. 당황하지 않고 뭔가 이게 뭔가 안 맞아서 뺐을 텐데.
0: 네, 아주 목소리가 네. 갑자기 제 목소리가 성량이 좋다 보니까 네. 갑자기 확 튀어서.
1: 오, 세상에. 아니 건강한 성대는 인정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겠어. 이 노래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편하지 부르는 분은 안 편할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저도 막 엄청 힘들어요.
1: 그렇죠.
0: 네, 그럼요.
1: 와.
0: 노래 부르면서도. 사실 뭐 감정에 빠져서 뭐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안 돼. 계산하면서 불러야 돼요. 이게 힘의 분배를
1: 네.
0: 이렇게 이 정도에서는 여기 이 정도 해야 나머지 네. 이제 여기서 부를 수 있다라는 와, 그런 것들이
1: 세상에
0: 막 생각을 하면서 부르지 않는데 이제 몸에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익어서
1: 네.
0: 예,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중간에 인이어 빼고 이런 거는 혹시 계획에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하면 좀 멋있겠지? 약간 이런 거 있어요?
0: 반 계획, 반. 네.
1: 아시는구나 그 포인트.
0: 아,
1: 딱
0: 그럼요.
1: 빼고 불러주면은 아 뭐야 네. 오 닐로 오빠 너무 멋있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0: 사실 굳이 안 빼도 됐는데.
1: 아 세상에 네. 반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0: 아 부끄럽습니다. 또 그걸 네. 굳이 짚으셔가지고.
1: 아니 진짜 속에. 너무 멋있었거든요. 네. 6744님 노래는 닐로 씨가 했는데 왜 제가 숨이 차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같이 숨을 못 쉬고 있었나 봐요. 8162님 발끝까지 힘이 들어가요. 고음하실 때. 이거는 음원이네. 아.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베드로 황님 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와 고음 대박이다.
1: 대박이다.
0: 와.
1: 네. 김지혜님.
0: 김지혜님께서 지나오다 이 노래 자주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윤세호님께서 앵콜.
1: 앵콜.
0: 사인님께서 진짜 내 안에 1등 가수.
1: 1등 가수.
0: 와. 아유, 감사합니다.
1: 이 외에도 진짜...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오늘 닐로 씨의 활약으로 청춘 누룽지 받으실 분들 닐로 씨가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번호 불러 주세요. 너무 좋아하실
0: 네,
1: 것 같아요.
0: 4981님, 9433님, 6080님, 6353님, 너튜즈의 3309님, 샤이님, 8162님, 9090님, 8761님, 4081님.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그리고 밸런스 게임기 8분 네, 에코벤 3제 가져가십니다. 이 밸런스 게임에 참여해 주신 바닐로 분들 많이 선택해 드렸어요. 네. 네. 이분들도 소개해 네. 주시죠.
0: 9681님, 9090님, 6154님, 2294님, 9050님, 3948님, 1019님, 8123님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지금 샵 1053번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시면은 우리 닐로 씨가 선물 예,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0: 아, 제가 감사합니다.
1: 네, 큰 활약으로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많은 선물 드리게 됐습니다. 윤우련님도 진짜 라이브 진짜 짱, 진짜 최고.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0: 벌써요?
1: 네.
0: 와,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시간이 진짜 순삭이네요.
1: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0: 정말 거의 근 한 2, 3년 만에 라디오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또 방글이님들이 또 이렇게 격하게 또 환호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노래 부르고 불러드리고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1: 네.
0: 앞으로

0: 혹시라도 또 불러주시면 네, 또 나와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는 자주 뵙고 싶죠.
0: 저도요.
1: 네.
0: 너무나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 그 흐르는 음악은 끝곡이에요. 닐로 씨의 벗이라는 곡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0: 네.
1: 네. 제가 여러분 하면은 네. 빛나는 오후 되세요. 같이 해주세요.
0: 네.
1: 네. 지금까지 저는 김빛나였고요.
0: 저는 가수 닐로였습니다.
1: 여러분
0: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하루를 보내기 어려운 분들 뭐 많으시죠?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잊고 살 때가 있죠. 오늘 만나볼 성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컴퓨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축구를 즐겼던 평범한 소년.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선택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백정원 신부님과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증 풀어볼까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기도 밥상 앞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보증까지 트러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오늘 첫 곡으로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듣고 왔습니다. 이 소년 했더니 누구다? 라고 지금 문자까지 올리신 분 계신데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인터넷도 잘 쓰고 세상도 사랑하되 마음의 와이파이는 하느님께 연결해 두세요. 아, 참 대단한 말씀이죠. 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뭐 한 30%만 남았다 하면 괜히 걱정이 돼서 황급히 충전기를 막 찾으면서요.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는 무관심하거나 아니 방전된 것도 모르고 그냥 버티거나 뭐 그러고 살죠. 네, 오늘 꼭 필요로 하는 주제, 네,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서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 100원 묻는 문자, 네,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가 몇 개 벌써 올라왔는데요. 하하대사님과 유채칠리아님께서 제가 질문처럼 네,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아닌가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아주 재미난 네, 맛깔진 네, 레시피로 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예, 그리고 1460님, 18일 토요일 성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가 인천 서창동 성당에 오십니다. 주일 미사를 거르던 남편 시몬도 미사 참여한다네요. 가정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아, 그렇군요. 유해가 또 성당으로 오는군요. 어제부터 아쿠티스 성인은 아닙니다만 WYD 십자가는 스승 예수 제자 수녀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성화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분은 네, 스승 예수 제자 수녀원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 서창동 성당 뭐 유해가 오신다니 얼마나 경건한 마음이 될까요? 신자들이 네, 가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WYD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려요. 네, 레나님께서 그치지 않을 듯 비가 오더니 오늘은 매미들의 합창소리가 요란한 여름날씨로 돌아왔네요. 초복이라서 엄마하고 삼계탕 해먹고 커피 한잔 들고 기도 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보양식들 챙겨 드셨을까요? 글쎄요. 신부님은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는 오늘 점심때 4분의 1마리 4분의 1쪽짜리 예, 그래도 삼계탕 비슷한 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먹었네요. 네. 아,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제 신부님 만날까요? 김은영 노래입니다. 날 지으신 이유.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젠 진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1: 네.
0: 며칠 전에는 막 열대야가 있어서 아주 힘들 정도로 예 그랬는데 또 장마까지 있어서 정말 습하고.
1: 그러니까요. 비가 어제 밤에는 네, 정말
0: 엄청
1: 많이 왔어.
0: 왔죠. 네. 네, 뭐 그래서 서울 쪽도 어느 지역인가요? 좀 약간 피해가 좀 있었다고 정전도 여기저기 좀 있었고요. 그 전에 충청도 지방이 또 피해가 있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7월에 장마가 좀 늦게 온 듯하면서도 간헐적으로 여전히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중국을 통해서 유입된 이 태풍 그 습기와 또 비 때문에 또 조금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시민님 뭐 무더위 견디면서 잘 계셨나요?
1: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네. 당장 이번 주 금, 토, 주일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 토, 주일 초등부 여름 캠프 이렇게
0: 중고등부에다가 네. 그다음은 초등부에다가 아이고 유아분 없어요?
1: 네 이제 다음 달에는 뭐 또 청년도 가고 하는데 이제 사실 어제까지도 이제 특히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날 중고등부 교사회들이 예.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0: 네.
1: 이제 다른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방금 수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올까 그것 때문에 뭐 노심초사.
0: 다음 주에 다 우산이더라고요 보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말로.
0: 금요일 오전은 안 오는데 어디로 네. 가세요?
1: 내일 모레는 충북 단양으로 갑니다.
0: 충북 단양 되게 멋있는 쪽이네.
1: 제가 단양을 처음 가봤거든요, 수현님.
0: 그래요?
1: 근데 너무 그 답사
0: 가셨어요?
1: 갔었는데
0: 멋있죠.
1: 그 아주 산 골짜기 이렇게 산으로 예. 둘러싸인 그게 풍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예.
1: 거기가 알았습니다.
0: 예, 예. 거기 매몰 수 말하자면 도시 하나가 없어진 그런 장소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양 발경이라고 그것도 있었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긴 합니다.
1: 네, 네, 참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는데 예. 이제 다들 뭐 걱정을 하길래 저희는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네.
0: 믿음으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젊잖아요. 그러니 비가
1: 왔습니다.
0: 와도 재밌다.
1: 네,
0: 그죠? 예, 아니 뭐 저희 수녀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제 휴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 네. 수녀님들이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집으로 가신 분, 또 수녀원에서 쉬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는 세계 청소년대의 십자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그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가 저희 수녀원이 아니고 스승 예수 제자 수녀회 서울 본원이 저희 수녀원 바로 조그만 감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14일부터 16일 내일까지 머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조금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수녀님들도 뭐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1: 그렇죠. 저희 지금 서울교구에서도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네. 세계 청년대회 WYD를 위해서 각 담당자 신부님들은 뭐 눈코틀 새 없이 네, 바쁘시게 네. 준비하고 계시고 네. 저희 본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네. 대회 준비를 위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 잘 준비하려고 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행사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네. 우리 신앙

0: 교인들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기도들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 네.
1: 예. 예, 그럼 신부님 지난주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밝혔듯이 오늘 주제는 성 까를로 아쿠티스입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이 성인을 주제로 정한 이유 있으시죠?
0: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7 세계 청년대회 맞아요. WID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1: 네.
0: 이번 WID에는 다섯 분의 성인이 수호 성인이 계십니다.
1: 네네.
0: 이제 그 수호 성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네.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 바로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에 네.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뭐 여담입니다만 저희 CPBC 방송국 매번 그 현관 들어올 때마다 아쿠티스 성인
1: 네,
0: 상이 성상이
1: 계시죠. 성상이
0: 네, 아주 큰 예, 성상이
1: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CPBC 예. 방송국 제2의
1: 주보성인
0: 하시더라고요.
1: 저는 그 옆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기도를
0: 네.
1: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길로 와가지고 못 쳐다봤습니다만
0: 네, 오늘은 그 바로 성 카를로 네. 아쿠티스 성인에 네. 관해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현대
0: 그렇죠.
1: 성인이라서 아주 가까운 근래의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라서요. 예, 먼저 이 기본적인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0: 네.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이 성인께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1: 네.
0: 나열해보자면
1: 네.
0: 밀레니얼 세대의 첫 번째 성인 혹은
1: 오.
0: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또는
1: 네.
0: 인터넷의 수호 성인과 같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뭔가 이렇게 젊고 활기찬 이름 뒤에는 사실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요.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15세, 1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시게 됩니다.
1: 네.
0: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같은
1: 네.
0: 능력과 함께 깊은 우리 신앙을 결합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분으로
1: 네.
0: 알려져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뭐 프란치스코 성인, 뭐 베네딕토 성인, 뭐 클라라 성인과는
1: 네.
0: 조금은 결이 다른 아주 현대의 성인들인데요.
1: 맞아요.
0: 그만큼 특별하신 분이고 이제 그러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영성의 샘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오늘 기도 밥상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또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0: 네. 네. 먼저 성인께서는 1991년생이십니다.
1: 아이고,
0: 젊은
1: 정말
0: 나이시죠?
1: 젊어요.
0: 네.
1: 네.
0: 성인께서는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런던에서 오래 사셨던 것이 아니라
1: 네.
0: 아쿠티스 성인의 부모님께서 직장일로 잠시 런던에 머물고 있었고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로 이주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라노로 이주하신 다음 성인 역시 이제 밀라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조금 도시의 청년이었네요.
0: 그러게요. 일반 그냥 흔히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청년
1: 네네.
0: 유년기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니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유년 시절 뭐 근데 이분은 특별한 신앙을 지니셨나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0: 사실 아쿠티스 성인의 부모님께서는 뭐 누구보다 신심 깊은 신앙보다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셨다고 하는데
1: 네.
0: 아쿠티스 성인만큼은 아기 때부터 특별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이제 성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1: 네.
0: 성모님께 꽃을 바치고 싶어 하셨다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또 예수님 성상이 있으면 거기에 관해 큰 호기심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런 어린 시절부터 성인께서는 성체에 대한 신심이 각별해서
1: 예?
0: 성인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걸 아마 부모님이든 신부님이든 쫄으셨나 봅니다.
1: 예예.
0: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성인께서는 또래들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나이인 7살에 실제로 아, 첫 영성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1: 세상에나. 대개는 9살쯤에 그렇죠, 9살이나 10살쯤에
0: 초등학교 3학년에 네네, 보통 하죠.
1: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월반을 했네요.
0: 그래, 얼마나 그
1: 조숙했구나. 그 영적으로
0: 열정적인 마음으로 쫄르셨을까 그런 저는 재미있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1: 예, 아유, 성녀 소아데레사도 생각이 나네요. 네. 뭐, 그분도 뭐 어떻게든지 빨리 수녀되고 싶어서 막 꼬맹이 때부터 그랬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아구스티스 성인께서도 그러셨군요. 네. 그럼 뭐 성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뭐 이렇게 세례도 빨리 받았고 영성체도 빨리 받았고 아, 특별한 신앙을 지닌 인물이었군요.
0: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또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네. 성인께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천영성체를 일찍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하여 네. 늘 영성체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어린 나이에 성체조배까지 하셨고 또 와. 무엇보다 지금 세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희생을 봉헌하기로 다짐하면서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1: 대단한 신심이네요. 네, 이런 기도하는 정신 또 성체조배 어떤 마음으로 또 뭘 얘기하면서 기도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 그러니까요, 수녀님. 그런데 제가 딱 오늘 새벽 미사 때 제가 네. 얼마 전까지 그 천영성체 했던 아이들 중에 네네. 그 복사를 지망하는 아이들은 이제 몇 차례 정해진 새벽 미사를 나와야 해서 네네. 오늘 아침에도 그 꼬맹이들하고 새벽 미사 같이 나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또 오늘 이 성인의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그러셨을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재밌네요. 정말 그 꼬맹이들도 이렇게 신부님 또 이렇게 막 소몰이 뭐 무슨 양몰이 하듯이 아이들 그렇게 키워가면서 또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또 복사서게 하시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0: 네.
1: 네. 네, 이제 이렇게 어린 학생이 뭐 정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아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요 아이들이.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새벽에 미사에도 오고 근데 이 성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인께서 일상은 뭐 학생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학생이었겠죠? 네.
0: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이 맞는데 네네. 참 이게
1: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0: 성인께서는 이렇게 깊은 신심을 가지셨지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향되시지 않으시고 네. 뛰어난 신심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현대의 여느 청소년들처럼 컴퓨터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본인의 용돈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이주민들까지도 힘 닿는 대로 돕고 또 고등학생 때에는 본당 교리교사로까지 활동하면서
1: 어머나 세상에 네, 고등학생 때부터요.
0: 그러니까요.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 이야, 대단하다. 그 본당에서 이렇게 맡기는 것 자체도 또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신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맡겼겠죠.
0: 그랬겠죠.
1: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리고 근데 게다가 또 성인께서는 네. 여느 청소년들처럼 방학도 야무지게 잘 챙기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방학을 어떻게 쓰셨냐.
1: 예.
0: 성인께서는 평소 좋아하던 성인이었던 성 프란치스코와 성 클라라의 고장인 아시시. 로 찾아가는 것이 아주 방학 때 그
1: 순례를 했군요.
0: 네, 거기 가서 이제 휴가도 보낼 겸 어머나. 기도도 하실 겸 이것이 성인께서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1: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운용할 수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인께서는 따로 뭐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그런 요새 더 많이 뜨고 있는데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네. 웹 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 편집과 같은 것들도 스스로 익히셨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성인께서는 컴퓨터가 단순히 오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네, 이후 실제로 성인께서는 컴퓨터와 IT 같은 장면의 부분에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인께서는 여러 본당과 교회 기관의 웹사이트를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1: 어머나 그 나이에.
0: 네. 네. 네. 그리고 제작하고 관리하고 심지어는 교황청 그 시성부 산하에 있는 작은 단체인데요. 네. 순교자 공경 아카데미라는 단체, 교황청 소속 단체의 웹사이트까지도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1: 아, 대단하네요. 정말. 저희 창립자 시모님이신 야고보 알베리온의 시모님께서도 네. 이 정신으로 저희 수도회를 설립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발전하는 모든 문명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또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저희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까를로 아쿠티스는 사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어떤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된 성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놀라운 성인이 탄생하셨구나.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성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러네요. 지금 네네. 수녀님의 수녀님 네. 수도원의 창설자이신 알베리온의 네네. 신부님의 그 명맥을 쭉 이어간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1: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 신부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성인을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럼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순이 부릅니다. 컴패션.

0: 네, 오늘은 백종호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성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문자가 있네요. 황 베드로님, 초복 더위 조심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더위를 또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다들 건강, 얼마나 더워요 여름에. 정말 잘들 잡수시고 건강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나네요. 미카엘님은 오늘 복날인데 괴기는 좀 드셨나요? 저는 목삼겹 스테이크 먹고 있어요. 참기름에 볶은 소금 후추 곁들여서 찍어서요. 아유, 군침 나오게. 아, 또 이렇게 또 잡수시고 계시군요.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본당에도 얼마 전에 청년회가 생겼어요. 꼴배 신부님도 곡기가 끊긴 지 오랜 후에도 선종하시지 않고 갇히셨던 방 안에서 향기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신앙의 신비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그분의 희생 다음에 하느님께서 그런 신비의 은총으로 또 기적과 같은 일을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유해는 잘 썩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만난 거 잡수시고 예, 여름 잘 나시기 바라고요. 네, 향기 나는 또 우리 평신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16님은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시죠.
1: 네, 신부님, 수녀님, 저희 본당 의정부 일동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졌다가 이번 주에 올해 처음 오랜만에 주일학교 행사를 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믿음으로 좋은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행사 치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뭐 주일학교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생기는 일도 있네요.
1: 그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오랜만에 하는 것일수록 아마 아이들도 더 기대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게요. 신부님 특별히 의정부 일동 예, 본당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겠네요.
1: 네.
0: 네네, 중계동도 중요하지만 오솔길 가족들이 부탁하는 기도도 잊지 마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예, 2037님, 오늘은 오전에 비가 내렸는데 오후에는 그쳐서 더위가 찾아왔네요. 백종원 마르고 신부님께서 수련회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오늘 들려주시는 인터넷 수호성인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셨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정말 대단하신 네. 성인이에요. 이렇게 젊고 예, 정말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간 성인들 중에 성인이 되실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성인이 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더 우리 신자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요 제님 것도 신부님이 좀 읽어보세요.
1: 네, 네, 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복사가 되려고 새벽 미사 나오는 예비 복사들을 보면 참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놀러 가자고 이른 새벽에 깨워도 일어나기 어려워하는데 점점점 복사가 되려고 매일 새벽 미사를 나오는 아이들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요? 이런 예비 목사들의 신앙생활이 그 예전 성인들의 첫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아이, 목사들 뭐 늘 같이 있어 보니까 잘 아시죠? 네. 아,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머네요.
1: 네. 네.
0: 성인께서 근데 성체 기적을 주로 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당시 성인께서 이제 열심히 그러한 홈페이지 만들고 프로그래밍 하실 때가 2004년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이어진 아쿠티스 성인께서 만드신 홈페이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교회가 인정한 100권이 넘는 성체 기적을 정리해서
0: 아, 세상에.
1: 전시물로 제작하여 온라인 전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0: 놀라운
1: 네,
0: 일이네요.
1: 그래서 성인께서는 성체 기적 외에도 천국, 연옥과 같은 여러 가지 가톨릭교회 신앙의 교리 정보를 온라인에 소개하고 또 선교 활동이죠. 이것이 결국
0: 네,
1: 선교 활동을
0: 맞습니다.
1: 펼치셨다고 합니다.
0: 네, 정말 이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1: 네.
0: 네, 그게 아직도 운영되고 있겠죠? 이어서
1: 네, 지금 네. 저도 이번 내용 확인하면서 보니까요
0: 네.
1: 그 성인께서 만드신 홈페이지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도메인이
0: 어머, 세상에
1: 확인을
0: 저도 한번
1: 했습니다.
0: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이렇게 활달했던 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1: 네, 2006년 10월인데요. 15살이던 성인께서는 그저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큰 병원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검사 결과 병명이 급성 백혈병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너무 상태가 심해진 상태여서 치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께서는 15살 소년이 감당하기 또 어려운 극심한 고통 안에서도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성인께 많이 아프지 않냐고 물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겪는 이 고통을 교황님과 가톨릭교회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지향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씩씩하게 병세를 가지고 있었던 성인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06년 10월 12일 성인께서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임종을 지킨 의료진들은 이런 어린 소년이 보여준 초연함과 그 평화로움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감동이고 조금 눈물까지 나려고 합니다.
1: 네.
0: 예,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하늘에게서도 전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싶네요.
1: 네.
0: 네. 그러면 이후에 10억 시성 절차가 이어졌겠는데요.
1: 네, 네. 맞습니다. 성인께서는 밀라노에 위치한 가족 묘지에 안장되셨는데 이제 이듬해에는 늘 그 아쿠티스 성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고향,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인
0: 네.
1: 아시시에 묻히고 싶다는 생전의 희망에 따라
0: 네네.
1: 아시시 시립묘지로 이장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후 성인의 명성이 선종 이후에 전 세계에 급속히 퍼졌고 현대 청소년들에게 완벽한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가톨릭교회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10억 시성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2019년에 이르러서 이제 성인을 이제 10억 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어나가다 그 일환으로 아시시에 묻힌 성인의 묘소를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그 시신이 세상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유해는 일부 부패가 되었으나 얼굴을 비롯한 전반적인 형태가 매우 온전하게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0: 네네.
1: 벌써 13년가량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0: 네네.
1: 이 영상은 저희 CPBC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아쿠티스 성인 따로 특별 그 클립 페이지가 있거든요.
0: 아, 예예.
1: 실제 영상으로 이 성인의 유해를 볼 수 있는데
0: 네네.
1: 저도 괜히 왈칵 하더라고요.
0: 그렇겠죠. 네.
1: 그 성인은 이제 시신이 된 성인은 평소에 입던 이제 운동복과 청바지 차림, 운동화를 일부러
0: 네네.
1: 신겨드리고
0: 네네.
1: 그 모습을 교회는 공개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후 2020년 10월 10일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10옥식이 거행되었고
0: 네.
1: 5년이 지난 작년 2025년 9월 7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시성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0: 네.
1: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0: 그러게요. 지금 현대 세계의 성인이 정말 탄생하셔서 얼마나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정래 전 사장 신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방송국의 수호 성인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상도 세우셨습니다.
1: 네.
0: 네. 아 벌써 신부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0: 예. 오늘 말씀 뭐 아주 몇 줄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1: 네.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신 아쿠티스 성인이십니다. 인터넷과 디지털로 인해 여러 가지 사실 오늘날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공간이 죄를 짓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리와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성인, 그분이 네. 바로 아쿠티스 성인입니다. 앞서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CPBC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성인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 영상이 감동적입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예.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길잡이가 되어 줄 성인, 예, 성 카를로 아쿠티스 삶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1: 네, 다섯 명의 수호 WID 다섯 분의 수호 성인 중 세 번째.
0: 네.
1: 성 프란치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수녀님이십니다.
0: 성 프란치스카
1: 사베리아 카브리니 수녀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0: 네, 이분이 뭐 저쪽 아프리카 쪽 어디 누구실 것 같은데?
1: 다음 주에 제가 네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아니 좀 이름이 길어가지고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고요.
1: 네,
0: 예, 시민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모든 사람은 뭐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이 복사본으로 살아간다 이런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이 남긴 말인데요. 아 정말 아, 가슴을 탁 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답게 살아가는 뜻이겠지요. 예,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디모테오가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춰주시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제자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라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와 슬기를 자랑하는 이들이 아닌 철부지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지요. 철부지라는 말은 계절을 나타내는 우리말 철에다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부지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은 한 명의 어른으로서 몫을 다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등학교에서 사목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철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담요를 끼고 살아가는 여학생들. 날이 춥든 비가 오든 공만 있으면 반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는 남학생들.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그야말로 철부지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철부지처럼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아니, 감추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품으로 안겨오는 자식을 내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하느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아시리아 임금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보나벤뚜라 성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은 당신의 뛰어난 지혜로 교회와 수도 생활을 위한 위대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느님을 더욱 잘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더 빛내기보다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려 했던 보나벤투라 성인의 삶을 본받으면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 보나벤투라 주교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러분 길가에 있는 풀 보셨나요? 잎이요 땅에 닿을 듯이 막 시들시들 시들었더라고요. 워낙에 태양이 뜨거워서 길가의 풀들도 기가 팍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요 또 비가 오면 금세 생기가 파릇파릇 돌겠죠? 오늘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제9호 태풍 바비가 힘을 잃으면서 약해진 비구름대가 오늘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들도 있던데요. 대구의 햇살은 이 비구름이 덮기에는 너무나 강렬했던가 봅니다. 잎사귀가 푹 죽어있는 것도 이 뜨거운 날씨에 살아내기 위한 한 방법이겠죠? 최대한 힘을 빼고 견디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린 이런 날씨에 기가 팍 죽어있지는 말자고요. 오늘 저녁엔 여러분 든든한 보양식으로 한 그릇 뚝딱하고 기운도 팔팔하게 살아나 보기로 해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수요일 첫 곡,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복날이잖아요. 복날의 복이 엎드릴 복이래요. 여름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대지에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더라고요. 강렬한 매미 소리 속에서도 저녁에는 그래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엎드려 있는 가을의 이 서늘한 기운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기운을 차려주길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운을 좀 차려야겠죠? 오늘이 초복입니다. 기운 주는 보양 라디오 5시엔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오늘 코너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소식, 우리 지역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가톨릭 신문 꺼내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1988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1988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가톨릭 신문에는 또 어떤 기사들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후에 짧은 에세이, 비타민 5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퀴즈 정답, 그리고 1988년에 나는 이것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PPC 빵 통해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8363님께서 설디님 오늘 출첵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더웠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더위 살짝 식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훈님께서 빵톡으로 오늘 초복이에요 삼계탕 드셨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율리안나님도 오늘도 무척 더워요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모두 모두 오늘 삼계탕 드셨나요? 점심으로 드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난 이따 저녁 메뉴로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 로켓으로 오는 식품들 시킬 수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닭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죄다 품절. 죄다 품절이고 겨우겨우 하나 찾아서 정육, 닭 정육을 한 팩 샀는데 다른 거는 진짜 죄다 품절이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초복 챙기기에 진심인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 저녁에는 뭐 어떤 메뉴든 닭으로 저녁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이 한번 퀴즈 풀러 떠나볼까요?

대뜸 퀴즈. 우리 지역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경북 포항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이색 제빵 레시피를 발굴하는 대한민국 빵 레시피 오디션, 일명 빵디션이 대국민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의 특산물 그리고 명소를 소재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빵에 순위를 매겨보는데요. 대국민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포항의 특산물, 명소로 어떤 특별한 빵이 탄생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포항에서 유명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포항의 특산물이나 명소로 이제 특별한 빵이 탄생을 했을 거니까 어떤 게 유명한 게 아닐까요?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과메기, 2번 포항초, 3번 첨성대. 오늘 특별히 보기가 3개입니다. 과메기, 포항초, 첨성대 중에 포항에서 유명한 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메론맛 아이스바 보내드릴 건데요. 1번 과메기, 2번 포항초, 3번 첨성대 중에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희는 힌트송 듣고 올까요? 오늘의 힌트송은 그냥 포항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노래로 제가 준비해왔어요. 포항에는 축제가 많잖아요. 플라워가 부르는 축제 듣고 올게요.

플라워 축제 듣고 왔습니다. 포항에는 바다가 또 있으니까 이 여름철에는 축제가 한창 많이 또 열리잖아요. 지난달에는 포항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최종 수상작이요. 시민 투표 30%, 전문가 심사 70%를 반영해서 오는 20일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50만 원, 최우수상은 30만 원, 우수상이 2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수상자는 10월 말에 열리는 이 제1회 포항 국제 빵 페스티벌에서 부스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말에 열리는 이 빵 페스티벌 한번 꼭 가보고 싶어지는 걸요. 포항하면 호미곶, 스페이스 워커, 산딸기, 문어, 부추 등등 생각나는 게 많은데요. 저는 사실 산딸기, 문어, 부추도 포항의 특산품인지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었나요? 산딸기, 문어, 부추도 유명하대요. 포항에서 유명한 게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입니다. 유명한 게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거 말고 유명한 거 아닌 거. 자, 1번 과메기, 2번 포항초, 3번 첨성대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이거 오늘은 보기가 3번까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하나가 진짜 누가 봐도 포항에 있는 게 아닌 것.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어디 있다 이렇게 항상 나오는 곳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과메기일까? 포항초일까? 첨성대일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더라도 고민이 된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포항에서 유명한 게 아닌 겁니다. 아닌 거. 1번 과메기, 2번 포항초, 3번 첨성대 중에 정답을 선택해 주시고요.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입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메론맛 아이스바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로지가 부르는 바다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0: 로지 바다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정답은요. 3번 첨성대였습니다. 과메기는 뭐 여러분 과메기는 포항하면은 딱 생각나는 바로 맛있는 맛돌이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포항초는 포항에서 재배되는 포항에서 나는 재래식 시금치를 포항초라고 합니다. 특유의 진한 향이 있죠. 그리고 3번인 첨성대가 정답이 였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그 유명한 게 아닌 것이 바로 첨성대죠.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스텔라 수미님께서 3번 첨성대 경주래 예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8762님께서 첨성대 하시면서 작년에 경주 다녀왔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 작년에 경주 어떤 일로 방문하셨나요? 가족여행 다녀오셨나요? 경주도 참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5550님께서도 포항인입니다. 정답은 3번 첨성대 하고 보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아주 포항인의 명예를 드높이셨어요. 포항인으로 인정 제가 해드리고요. 9119님도 첨성대요 하고 보내주셨고 1166님도 대뜸 퀴즈 3번 첨성대 하고 보내주셨는데 8363님께서 이 장난치신 거죠? 정답 2번 포항초입니다 하고 꿋꿋하게 정답 2번 포항초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포항초가 이름에도 있잖아요. 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포항초는 포항에서 나는 재래식 시금치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포항항 하고 웃어드려야 될 것만 같은 정답 아닌 오답이었고요. 세훈님도 포항초 아니죠. 첨성대 맞습니다 하시면서 첨성대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고 경주 여행도 좋습니다. 포항에서 또 경주까지가 이렇게 동선이 좋잖아요. 멀리 있지도 않고 1박 2일로 묶어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MJ 레나님은 포항 불꽃축제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머나 저는 안 가봤어요. 불꽃축제 포항 불꽃축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꼭 가봐야겠다. 영민님이 포항초는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답이 됐을 것 같고요. 첨성대도 먹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주봉님께서 과메기는 구룡포라 정답은 과메기라 생각해요. 포항 구룡포는 다른 곳인가요? 포항 안에 구룡포가 있는 거 아닌가?
1: 구룡포 읍. 포항시 구룡포 읍.
0: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렇게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게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진짠데요. 포항인이 계시거든요. 지금 현장에 지금 포항인이 계셔가지고 슬쩍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구룡포에 나는 과메기가 맛있긴 하죠. 저도 요거 방송을 할 기회가 있어서 먹어봤는데 구룡포 과메기가 진짜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구룡포가 포항 안에 있는 거니까 구룡포 읍이니까 요것도 포항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1회 포항 국제빵 페스티벌이 오는 10월에 열리는데요. 맛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빵 오는 20일에 선정한다고 합니다. 대국민 투표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떤 아이디어 좋은 빵들이 있나 한번 구경해 보시고 투표도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뜸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메론맛 아이스바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메론맛 아이스바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꼭 기한 내에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2: 용심으로 알고 있다!
0: 아 오늘 초복이라 힘이 더 막 넘치는 오프닝인 것 같아요.
2: 아 나 순간 한번 화나는 것 같았어요.
0: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영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0: 아, 따뜻하다 그지요? 아,
1: 진짜 너무 더워요.
0: 아, 초복이네.
1: 초복이에요. 삼계탕 드셨어요?
0: 아니, 못 먹었습니다. 저녁에 아유, 먹을까?
1: 저녁에. 저녁에.
0: 근데 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1: 오늘은 막 예약도 하고 다 끝났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0: 저녁은 조금 나을까? 점심때는 직장인들이 어쨌든
1: 많아요.
0: 식사를 해야 되니까.
1: 네.
0: 앞에 사서 갈까?
1: 포장도 요런 날은 대기를 하더라고요.
0: 저녁은?
1: 저녁에도.
0: 그래요?
1: 그래가지고 미리 그 포장 예약을 하시면 좋은데 집에 가는 길에 포장 예약을 해두시고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거기에서 가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0: 아, 집에 안 가는데요? 아. 동기 신부한테 갈 건데.
1: 그러면
0: 예, 여기서 마치고 네. 마치고 하양까지 가면 밥 시간이 끝났어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대고 나오면 항상 동기
1: 맛있는 걸 맛있는 걸
0: 맛있는 걸 묵고 가요. 차라리 그러면. 퇴근 시간도 끝났고.
1: 지금 혹시 신부님이 듣고 계실까요?
0: 아니요, 안 들어요.
1: 그럼 듣고 계시면 삼계탕 좀 주문해놔라 하면 되는데.
0: 아, 네, 하지 마세요. 혹시나 듣고 방송 듣고 계시는 누군가 또 할라 하지 마세요.
1: 오늘 안 드신다고 하면 신부님께서
0: 네. 중복 때 먹겠습니다. 중복 때
1: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걸로 네. 하고요. 네. 오늘 복날이라서 또 파이팅 있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파이팅 있게 떠날 연도가 있잖아요.
0: 네네.
1: 바로 쌍팔년도.
0: 88년도.
1: 네. 흔히 이렇게 쌍팔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쌍팔년도 하면은 떠오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0: 저 너무 어릴 때라 가지고.
1: 몇 날, 몇 짤 때신가요?
0: 저는 아깝다 만난입니다.
1: 어머나, 그때 네. 기억나는 것들 초등학교
0: 많죠.
1: 그죠. 아. 이때 올림픽이 또 있기도 했고.
0: 아, 88 올림픽도. 네. 있고. 제가 천정 성취했던
1: 아 맞네요.
0: 사만나입니다.
1: 3학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0: 아 이게 기억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네. 기억에 남는데 이제 지금도 천정 성취 교리반 하면 엄청 이게 스파르타 막 엄청 애들 막 기도문 외워야 되고
1: 네,
0: 막 한데
1: 스티커 붙여야 되잖아요. 포도알에다가
0: 지금도 해요?
1: 아 저할 때 저할
0: 때 맞아요 맞아요. 포도알 그때 그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0: 장롱에 붙여놓고 하나씩 이거 하는데 기도 수첩 뭐 하여튼 뭐 줬는데 본당 신부님 앞에서 이걸 이제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1: 네.
0: 아무래도 나 사도신경은 나 못 외웠어요. 너무 길어요.
1: 아 인간적이다.
0: 나 그래서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사도신경 빼고 다 외웠습니다 했더니 그거 빼고 물어보세요. 주님의 기도 해봐. 성부와 성자와 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제 친구는 사도신경만 외웠대요.
1: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싹 먼저 했구나.
0: 아니 극한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기도문을 하나도 못 외우고 사도신경만 외웠대.
1: 네.
0: 찰건데 우연히 갔겠네. 그냥 들어가서 사도신경만 할 줄 아는데요. 그거라도 해봐라. 이렇게 하고 나왔대.
1: 신부님이 엄청 너그러우셨네요.
0: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돌아가셨어요. 이길준 신부님이라고. 오래됐죠. 그리고 88년, 37년 전인데.
1: 그렇습니다. 37년 전.
0: 네.
1: 근데 이때가 쌍팔년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이게 그 원래 이 말이 아니라면서요?
0: 아, 저도 봤는데요.
1: 네.
0: 쌍팔년도는 원래 이제 단기로 우리 단군 기원으로 4288년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1955년을 가리키는 말이 쌍팔년도였대요.
1: 그럼 저 몰랐어요.
0: 나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이제 전쟁 후에 이제 복구와 경제 재건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지 않았을까? 아, 근데 지금은 쌍팔년도 하면 88년이지. 네.
1: 맞죠. 맞죠.
0: 요즘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그 얘기잖아요.
1: 약간 좀 옛날스럽다. 구식이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0: 근데 드라마 때문에 그러나?
1: 왜요? 응팔.
0: 네.
1: 응답하라 88년도였나?
0: 88년도는 없었어요. 응팔 98 아니에요?
1: 그렇네요. 왜?
0: 9899잖아요.
1: 하지만 갑자기
0: 아닌가? 88년도도 있다. 88년도도 있었나
1: 그죠?
0: 보다.
1: 있었던 것 같은데.
0: 올림픽 나왔는 거
1: 있기도 하고. 태기가 나온 그 시즌이 88년도에서 거기 여자 주인공으로 배우하신 해리 배우님이 이거 막 굴렁쇠 막 이런 거 막 이런
0: 드디어 이제 80년대 넘어오니까 서로 잘 모르는 이제 90년대까지는 어떻게든 커버됐는데 88년도 네.
1: 88년도가 사실 저는 멀기도 한데 네. 되게 되게 익숙한 해이기도 한 게 저는 이 해에 태어났어요.
0: 어?
1: 그래가지고
0: 아, 나 왜 1988년 나 왜 저... 설디님 나 이 9살이라고 생각했지?
1: 지금요?
0: 아니 88년도에 왜 내가 9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1: 어, 아니 저 이때 태어 왜 그럼 제가 지금
0: 아니 뭘 어떤 그래서 뭐가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네.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 그게 약간 무의식에 제가 지금보다 9살이 많아 보였나?
0: 많아 보여서가 아니라니까. 아 그냥 한 해 동생이다 이런 느낌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
1: 좋습니다.
0: 그래. 죄송합니다.
1: 요거는 제가 뭐 어떻게 유학에 못 넘어가겠네요.
0: 죄송합니다.
1: 유학에 1988년에 가톨릭 신문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것이
1: 떠나보시죠. 1988년 1월 17일 농촌 신랑감을 구합니다. 신자이거나 가톨릭의 마음을 두신 분으로 성실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농촌의 남성을 찾고자 가톨릭 신문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영세한 지 5년 됐으며 여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현재는 집에서 살림을 배우고 있는 27세의 여성입니다. 저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어떤 분도 좋습니다. 좋은 글과 만남 기다리며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하종님, 전북 부안군.
0: 1988년 10월 9일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제24회 서울올림픽이 무사히 성공리에 끝났다.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했고 또 가장 많은 신기록들이 쏟아졌다. 우리나라가 당초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예상했던 것을 초과 달성해 참가국 160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을 세계에 과시했다는 면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1: 1988년 11월 13일 고르바초프 교황청 방문. 소련 공산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내년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교황청을 방문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오는 19일 교황청을 공식 알현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이소 정상회담에 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 1988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소식. 네. 재미나요?
0: 아, 이 이게 신문 기사에 실명이 나와서
1: 실명도 나오고 주소도 뒤에 더 자세하게 적혀 네. 있었던 거거든요.
0: 이래도 돼요?
1: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보면은 와, 이게 개인 정보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0: 아니 어쨌든 신뢰감을 살려고 하면 이름을 알아야지 뭐 찾아가든지 하죠. 뭐든지 한데.
1: 근데 그 27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만으로였을까요? 아니면 네네. 만으로 네. 오, 기사에 표시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0: 60생입니다.
1: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기가 꽉 찬
0: 네, 그렇죠.
1: 분이셨던
0: 그때 당시에만 봐도
1: 지금은 좀 어린 나이잖아요. 결혼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또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기사를 내신 것 같아요.
0: 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기사가 가톨릭 신문에 나올 수 있었나 하는 그 자체도 나는 사실 참 웃기기도 한데.
1: 야, 우리가 성가정을 꿈꾸잖아요. 그래서가 아니었을까요? 네.
0: 조금 요즘도 사실은 마찬가지기는 한데. 네. 뭔가 이제 자만추를 좀 우리는.
1: 자만추. 좀,
0: 네.
1: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훨씬 더 그랬지만 네.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적인 어떤 문화 안에서 네.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1: 88년
0: 유일하게 네. 종교 기관 안에서는 네. 이 자연스러운 만남이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한학교도 같이 가고.
1: 그렇죠.
0: 항상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가보면
1: 준비도 같이 많이 해야 되고.
0: 성당 오빠 기타 치고 있고 뭐 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서 어머 저 오빠 어머 이런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1: 엄마 저 오빠 이런 거.
0: 몰라요.
1: 저 모르겠네요. 저는 성당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0: 그 이제 성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20대에 이때 당시에는 네. 짝을 다 이루어 간다는 거죠. 뭐 연애를 하다가 깨졌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어쨌든 이제 이분이 27세 그리고 만으로 치는 거니까 이제 29이 되니까
1: 네.
0: 집에서는 난리 났겠죠. 내일 모레 30인데
1: 니는 결혼을 해야 된다.
0: 어? 하면서 근데 그냥 비신자는 또 좀 아직도
1: 그렇죠.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당 다니는 이제 주변에는 없어. 왜? 이미 다 갔거든. 다 갔단 말이에요.
1: 그러네요. 이 나이 정도 되면
0: 그렇죠.
1: 혼기가 다들 꽉 차 있으니까
0: 이미 지났지. 이미 그래서 이제 다른데 혹시 자기와 같은 이제 그 신앙심이 두텁고
1: 네.
0: 괜찮은 남자 없냐 이제 이런 것들
1: 영적 지도자가 되어줄 남편분이라고 했잖아요.
0: 그런 걸 꿈꾸죠. 성가정을 꿈꾼다.
1: 그러니까요.
0: 같은 종교를 가진 이성을 만난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뭐 우연히 이제 교구청에 있는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올해 11월에 교구에서 우리 교구 청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세계 젊은이의 날 주일에 이제 개최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1: 네.
0: 이제 보통 그러면 마치 이제 그러면 그 행사 위해서 봉사자 또 투입돼야
1: 그렇죠.
0: 되고 뭐 한데 이런 거 다 빼고 오직 진짜 청년들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기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 어떤 기획들이 있을지 엄청 기대되네요.
0: 스포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1: 저는 모르죠. 한번 그냥 일단
0: 그냥 들었던 이야기니까. 이게 기획 과정
1: 있죠.
0: 안에서 변경될 네.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가톨릭 청년 안에서 이제 신자인 연예인도 좀 섭외하고.
1: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0: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획을 잡고 있어요.
1: 그 기획이 이제 기획이니까 물론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만.
0: 그렇죠. 제 이야기를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용신부님이 캤는데 하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1: 네.
0: 그런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막 청년 본당들에서 신청하잖아요.
1: 네.
0: 이렇게 막 하면 거기에서 또 이제 같이 또 어머 저 오빠겠다.
1: 저 오빠 기타 이렇게
0: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재밌겠다.
0: 네.
1: 재미지겠다. 제가 못 가가지고 아쉽습니다.
0: 11월입니다. 11월.
1: 11월까지.
0: 네, 올해 11월날.
1: 듣고 계신 청년분들 계시다면 11월까지 기대를 많이 많이 해주시고.
0: 좋습니다.
1: 우리 하종님 씨.
0: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1: 찾으셨을까요? 영적 우리 동반자를.
0: 제가.
1: 네. 검색해보세요. SNS에.
0: 예? 이게 좀 그냥 조사를 했죠, 조사.
1: 네, 네.
0: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이제 이렇게 전국 신자조회 이런 것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는 있거든요.
1: 네.
0: 네. 하다가 말았습니다.
1: 그러니까.
0: 하신 것 같아요.
1: 네.
0: 언제 했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1: 너무 만약에 사실이라면 축하드립니다.
0: 그럼요. 네, 행복하세요.
1: 그러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네. 지금도 이제 사랑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가득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0: 근데 지금 네. 따지고 보니까 하종님 씨 65인데?
1: 그렇죠. 65.
0: 아, 네.
1: 그래서 지금 아마 성가정 안에서 행복한
0: 손주도
1: 삶을
0: 보고. 해야지
1: 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아멘. 바라고요. 네, 아멘. 두 번째 기사.
0: 네.
1: 1988년 하면은 국가적인 이 행사 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네.
1: 서울 올림픽.
0: 손에 손 잡고.
1: 맞아. 코리아나.
0: 알아요?
1: 그럼요. 이 노래 자체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안다고?
1: 알 수밖에 없죠. 미디어에서도
0: 그건 뭔데요? 손에 손 잡고
1: 벽을 넘어서
0: 나나나 우리 사랑 맞아. 진짜 손에 손 잡고 엄청 호돌이도
1: 있었고
0: 이제 그때 마스코트 호돌이였고 호돌이 책받침 입고 호돌이 이거 티셔츠 입고 댕기는 아들 진짜 부러웠고 막
1: 학교예요.
0: 그거하고 이제 이때 이슈 되는 게 이제 굴렁쇠 소년. 굴렁쇠 해봤어요?
1: 안 해봤어. 해봤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0: 굴렁쇠라는 거를 이렇게 굴리는 도구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쇠막대기인데 쇠막대기 끝이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1: 네.
0: 굴렁쇠가 안 넘어지고 그렇게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1: 네.
0: 이게 훨씬 88년 이전에 이제 저희 동네에도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그런 놀이가 있었나 봐요.
1: 아, 저 해본 것 같아요. 아닌가? 약간 지금 착각 속에 있나?
0: 이제 이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 바퀴 틀을 빼가.
1: 이게 뭐예요?
0: 그냥 쇠꼬쟁이 한 개 들고 이제 그 바퀴 틀에 이제 요 쇠꼬쟁이를 꼽아가지고 이 숯불에 뭐 이게 계속 넘어지는 거. 빨리 안 달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1: 아니 굴렁쇠를 하고 싶어서 자전거 바퀴를 뺀다고?
0: 아, 뺏는 건 아니고. 고물상 가거나 이 동네 보면 그 그런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1: 자전거들.
0: 일부러 이 그 물증한 자전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엄마 또 빗자루 손에 거꾸로 들고 이놈 쪽네.
1: 진짜 혼날 일이야.
0: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좋으면 네. 이제 그래서 새꼬쟁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흉내 내보고 이제 유행처럼
1: 그 당시 유행이었으니까
0: 동네 아들 막 전부 다 굴리보고 뭐 이런 건데. 이
1: 아 너무 웃기다.
0: 보니까 자 한번 맞춰 보세요. 네. 제가 이름을 한번 대 볼게요.
1: 네.
0: 선수 이름입니다. 어느 종목인지.
1: 오,
0: 제가 그러면 쉽게 뭐저 유명하신 분부터.
1: 지금, 상식이 지금 들통날 것 같은데.
0: 유남규, 양녕자, 현정화.
1: 오, 이거잖아요.
0: 아 이거지 이거.
1: 아 이거 탁구.
0: 오케이. 그다음에 김순영, 양창훈, 박성수, 전인수.
1: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0: 왜 김순영? 김순영.
1: 아 이거잖아요. 말이 왜 이렇게 세? 활.
0: 활하면 안 돼. 양궁. 김순영 하면 양궁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봐. 아 맞다. 이때 태어났을 때 했잖아.
1: 네, 이때 태어났어요.
0: 아, 나는 왜 자꾸 한 살 어렸다고 생각했지. 아홉 살 때 봤을 건데.
1: 저 이때 태어나가지고 이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0: 네.
1: 8월생이거든요.
0: 김광선, 박시헌 하면 이제 복싱.
1: 혹시
0: 김광선 그때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따가지고 그다음에 보자 김재엽 이경근 유도 김영남 해가지고 레슬링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의 선수들 이름을 됐는 이게 네. 금메달리스트
1: 그러니까 그 해에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네. 금메달을 진짜 많이 따고 이때가 세계 4위 했죠
0: 14개인가 땄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1: 금메달
0: 리스트로
1: 금메달 12개래요.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그래서 종합 4위를 기록했던
0: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금메달 따야 되는 거예요.
1: 아, 이때는 좀 그랬죠.
0: 요즘은 메달리스트, 요새는 메달리스트라고 하지. 네. 금메달리스트 뭐 이렇게 맞아요. 굳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 메달만 따도 이제 요즘 칭찬하는 문화가 됐는데 이 K문화라는 것이 88 올림픽이 왜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목을 받았을까?
1: 네.
0: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거든요.
1: 그 당시에는 이제
0: 그러니까 참가국이 몇 개국 했어요?
1: 160개국.
0: 네. 160개국에서 우리도 처음 보는 나라였지만 그렇죠. 자기들도 한국이 뭐가 이래 되는 거예요.
1: 그게 대다수였죠.
0: 그나마 기억하는 거는 한국 전쟁했는
1: 맞아요.
0: 가난한 나라 뭐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1: 그럼 그때가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세계로 선보이는 데뷔 무대 같은
0: 맞아요.
1: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 개발 도상국 해서 몇 개년 계획해서 새마을 운동 막 하고 새 맥종이 이거 방송하면 있는 것 같은데
1: 맞네 이거
0: 그렇게 해서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가 급성장.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몇 년이 흐르면서 이제는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야, 그랬다는 거.
1: 야, 갑자기 막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막 어깨가 바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네. 이때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그래. 사랑합니다.
0: 이래서 이제 유남규, 현정화 복식 이렇게 하고 할 때 맨날 모이면 성당 가면 희아들도 그렇고 뭐 전부 다 탁구붐. 올림픽 끝나면 항상 그때 뭔가 이슈됐던
1: 그 체육 종목이 인기가 많잖아요.
0: 계속 따라해요. 흉내내고. 동계 가면 전부 릴레한 메르 하면서 이제 전부 다 계속 복도에서 계속 스케이트 타면서 막 다니고 양궁 뭐 가면은 양궁은 쉽게 못 하잖아요.
1: 맞아요.
0: 고무줄 만들어가 볼펜으로 이거 쏘고
1: 나무까지 꽂아서
0: 아, 뭐 별의별 걸 다 만들고 축구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신문지 말아가지고 막 축구 막 하면서 막 하고.
1: 아,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런 국가적인 이슈가 있다 하면 진짜 똘똘 뭉치는. 그런 나라인
0: 한민족입니다.
1: 것 같습니다. 한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0: 한민족일까? 한민족일까?
1: 둘 다인 것 같은데. 아, 네. 한도 많고.
0: 한민족인 한민족.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1: 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네. 러시아가 아니라 이 당시 소련이요. 소련일 때 뉴스예요.
0: 소련 알아요?
1: 알죠.
0: 소련 안다고?
1: 소련 알죠. 소련에서 러시아로 된 거니까.
0: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이제 15개국을 이제 통틀어서 소련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소련의 붕괴다 뭐 어떻게 되지만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땅을 넓게 차지한 나라가 15개국 중에 러시아였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14개국들이 전부 다 이제 독립된 거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고 하면 공산 국가이기도 했고 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1: 네.
0: 나라 이제 소련과
1: 그렇죠.
0: 미국의 냉전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와 진짜 오랜만에 고르바초프 서기장
1: 빨간 점이
0: 아니고
1: 이마에 붉은 점
0: 아니에요. 아, 이때 태어났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머리가 이제 이걸 뭐라 소갈머리가 없어요. 옆에만 이렇게 머리가 있고 여기가 네. 전부 다 이제 머리가 없으신 네. 분인데 이마 여기 전체에 소련 지도가 있어요.
1: 아, 점이 그게 그거예요?
0: 예, 예. 그러니까 이마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다 이마인 거야. 근데 여기에 소련 모양으로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1: 그걸 본인이 그린 걸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
0: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난 그런 궁금증은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이제
1: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딱 이렇게 생겼지?
0: 어쩌면 병일 수도 있고 뭐 전쟁의 어떤 흉터일 수도 있고
1: 그쵸.
0: 뭐 등등 뭐 그것까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르바초프 가면 이마방에 소련 지도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1: 그 빨간 점 이렇게
0: 빨간 점의 수준이 아니라니까 지도 이렇게.
1: 지도 빨간 네, 지도.
0: 근데 이제 고르바초프가 교황청을 방문한다.
1: 네.
0: 이걸 봤더니 이제 이탈리아에 2000년 무슨 기념이 있었대요.
1: 네.
0: 아마 이제 이 서기로 1988년이지만 이탈리아가 나라라는 것이 생긴 지가 2000년이 되는 해가 아마 이때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스크바에서 무슨 정상회의들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그러면 교황청에 이제 교황님을 아련하러 가겠다.
1: 네.
0: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립된 거죠.
1: 그 공산국가니까 종교의 자유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교황님을 뵈러 갔다는 게
0: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과 가톨릭 신자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기 전부터 가톨릭은 이미 그 안에 자리 잡아 있었고
1: 네.
0: 또 이제 뭐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스도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1: 네.
0: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교황님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 소련 정부가 가진 가톨릭에 대한 이제 새로운 관용 정책을 이제 시작했대요. 있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0: 이제 관용 이제 좀 더
1: 받아들여주겠다.
0: 이제 종교 뭐 행사를 이제 허용시켜주는 물론 어떤 제한적인 지금 중국 가도 공안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종교 집회는 이렇게 허용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종교국의 어떤 이제 감시는 받아야 돼.
1: 네.
0: 그런 것처럼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벌써 이때 이 고르바초프가 이제 교황님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주 흥미롭게 이제 읽었던 대목은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말이 냉전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대화거든요. 왜냐 서로의 이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이야 또는 가톨릭에서야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하자 또는 뭐 하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화는
1: 그렇죠.
0: 설디님 했는데 네 신부님 해야 그 다음 내가 그렇죠, 뭔 말을 그렇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보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다음 말을 못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먼저 교황청을 갔다 대화하자니 이제 뭔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네.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것이 결국 이제 뭐 훗날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이제 알고는 있지만
1: 네.
0: 이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각자 각 나라들이 또 독립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1: 냉전 종식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평가를 네네. 하고 있죠. 이때는 소련이고 지금은 러시아라서 이름은 변했는데 시대도 좀 변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화라는 가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변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가장 힘이 센 나라 하면 이제 소련과 미국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누가 먼저 달에 가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경쟁 시대였고 이념이 다르니까 이제 막 스파이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1: 쟤는 어디까지 했나 막
0: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즘 어쨌든 지금도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1: 네.
0: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난주에 우리 이 뭐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전쟁의 가장 그 깊숙한 내면은 누군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인식이 우리가 좀 정치인들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을 왜 하냐? 사실은 이제 그냥 겉으로만 보면 어떤 정의를 찾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불의하게 뭐 당하고 있다. 그래서 힘이 센 나라가 하지 마 하면서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그 내면에 이 정치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까를 저는 좀 보거든요.
1: 그렇군요.
0: 위험한 발언인가? 그래서 전쟁은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좀 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 네.
0: 물론 종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떠나서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종교의 역할이 그것이 아닐까? 교황님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평화롭게 서로서로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뭐 오늘 아침 뉴스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왜 그럴까? 좀 어떤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너무 경제적인 경제 이윤만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도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88년에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익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0: 그렇게 보니까
1: 해봅니다.
0: 손에 손잡고 이 노래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1: 그렇네요. 손에 손잡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면서
0: 1988년을 돌아보며 지금도 네. 우리는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
1: 좋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용신부님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비타민 5시.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마을에서요, 좀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새 둥지가 발견됐습니다.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모아 집을 짓는데 이상하게 새 둥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광섬유 케이블과 마른 풀을 엮어서 만든 새 둥지였습니다. 이런 광섬유 케이블은 드론 공격에 사용되는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은 전파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드론 조종 장치를 광섬유 케이블로 직접 연결한 이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는데, 드론이 날아가면 실타래처럼 감겨있던 케이블이 길게 풀린대요. 그 길이가 최대 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경에는 드론에서 끊긴 광섬유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어떤 새들은 이 광섬유를 모아 집을 짓고, 또 어떤 새들은 이 광섬유에 몸이나 다리가 감겨 다치기도 합니다. 전쟁이 자연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전쟁은 그만, 평화로운 오늘을 바라봅니다. 전쟁을 딛고요, 평화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고 기대해 봅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숲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현안 점검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미 양국 간에 얽힌 복잡한 청구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둘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속도전.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미국 군함 국내 건조 문제입니다. 양국의 온도차는 뚜렷합니다. 미국은 가시적이고 빠른 성과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상업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쿠팡 이슈 역시 강대사의 말처럼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난제가 됐습니다. 워싱턴의 노골적인 요구와 서울의 신중론 사이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대사는 귀국 직후 외교부를 시작으로 청와대 안보실, 경제부처, 국방부를 잇따라 만나며 현지 기류를 전달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고차방 정식이 되어버린 한미 현안,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0: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매일 저녁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까지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라도 반갑게 받아주시고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마시고 웅장하게 외쳐주십시오. 6시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우리 시사천국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또는 소문 말머리를 달고 막판 스포트 응원 댓글과 소문내기 인증 팍팍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쿠폰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NGS의 기본 미덕이라는 거. 그럼 저는 잠시 후 악마의 대변인들로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퇴근길 시사 텐션을 한껏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 악마의 대변인들 문을 엽니다. 오늘 링 위에 오를 두 분 모셨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0: 예. 많이 두 분 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 언론 지상에서 또 많이 이름들이 나오셔서.
2: 아, 국민의힘 뭐가 바빠요. 국회 안 들어오는데.
3: 상임위를 안 하고 있잖아요.
1: 상임위는 그 안 하죠. 그 뒤에서 다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법사위 너무 바빠요. 저 법사위 처음 해봤는데. 예.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1: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같이
2: 그러니까
1: 좀 해주세요.
2: 아유, 그래갖고 예. 진짜로 법안을 그 타위법들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법들 일괄 처리하려다가 좀만 기다리자. 네. 왜냐하면 우리 단독 처리하면 다 필보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핑계로 그러니까.
1: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2: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가 법사위에다 아,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는데 예. 2주가 됐어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2: 다음 주에는 꼭 들어오십시오.
0: 예,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나오시고 뭐 벌써부터 신경전이.
2: 아, 대화입니다. 대화.
0: 예, 예. 뭐 한지아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요즘 바쁘세요. 예.
1: 아니, 또 힘드신 것 같으니까요. 요즘 예. 김한규 의원님께서 예. 제가
2: 아, 힘듭니다.
1: 큰 얘기는 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현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규 의원님이 네. 또 원내 정책
2: 수석 부대표.
0: 부대표.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게 이제 보안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법안도 만들고 당론에 네. 따라서 법안도 만들고 물론 뭐 당론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네네. 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어제 그 의원총회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의원총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걸로는 한 15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15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 그래서 뭐 수사 지휘권에 다시 남겨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한 5분 정도가 빨리 폐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는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는데요. 네. 어땠는지 분위기 좀 먼저 전해주세요.
2: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네. 의원님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0: 또 법안이 상당히 많이 바꿔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언론만 보고 대략 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서 법안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한 분 한 분 어떤 생각을 하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뭐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이 장윤기 사건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1: 예.
0: 그래서 우려의 종류도 다양한데 뭐 전반적인 보안 수사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최소한 피해자가 있는 특히 여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두텁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분도 있는데요.
1: 예.
0: 두 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저희가 어제 당장 뭐 의결을 할 생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숙의를 해야죠.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같이 숙의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1: 예.
0: 저희 당내에서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마음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국민이 보시기에 졸속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1: 예.
0: 이런 논의 자체에 불만이신 당원들도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냐.
1: 왜 빨리빨리 안 하고 네. 이렇게 시간 끄냐.
0: 네. 예.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중수청 공소청법도 한 7번 정도가 의총에다가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법사위 논의하면서 진행사항도 계속 보고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의원들과 또 그리고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예.
0: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그 어려운 게 느껴져요. 네. 얼마나 힘드실까
2: 같이
1: 생각이
2: 드네. 하면은 예. 좀 덜 어려울
0: 아, 그러니까.
2: 텐데 자꾸 이렇게
0: 저 한재훈님 법사위 하는 거 찬성. 한재훈님 복지위를
2: 아,
0: 떠나시고
2: 이거는 저에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요.
0: 법사위 같이 예. 하시죠.
1: 일단 한재훈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체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법안을.
2: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핵심은 보안 수사권을 이제 폐지하면 안 된다, 남겨놔야 예. 된다, 뭐 이런 예. 건데 좀 법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국민의 분위기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2: 지금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이게 존치해야 된다라는 그 저희가 원내에서 많이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다툰다고 하셨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 일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민주당 중심의 법안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뭐 정치 검찰들 또는 그 정치 피해자들, 정치인들 위주로 그분들이 주인공이었다면은 지금은 드디어 국민이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검사와 경찰은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보안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법안에서도 그런 뭐 다른 것들을 차치하고도요. 보안 수사권 결국에는 경찰의 권력이나 권한이 독점이 되면 그건 권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그 방향성으로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원장을 지금 고집을 민주당이 해서
1: 예.
2: 그것도 권력 권한이 독점이 되고 권력이 독점이 돼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2대 전반기에서 원래 숙려 기간이 있거든요 법이 근데 예. 그런 걸 지키지 않고 통과된 법이 300건이 넘습니다. 가장 많았던 곳이 법사위였고요. 법사위원장 그때 민주당이었죠.
1: 예.
2: 그 다음에 과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조금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에서도 배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은 지속적으로 아마 듣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마음은 국민의힘에 있지만은 지금 당적이 없는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제 우리 김한규 의원님하고 네. SNS에서 설전을 벌였어요. 그래서 편의점 경비원과 CCTV 비율을 들면서 이제 설전을 해서 야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김한규 의원께서는 시대가 바뀌면 CCTV 등 새로운 수단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꼭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견제할 수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믿었던 경비원 이거는 뭐 검찰에 대한 비유겠죠. 이런 사고쳤던 기억이 선명하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는 건 다르다. 예, 장악한 법사위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토론을 혹시 한동훈 의원이랑 하실 생각이 있는지.
0: 네, 저희는 국민의힘이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장외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1: 예.
0: 한동훈 의원님이 참 말싸움을 잘하시더라고요. 하면서

0: 대통령 수사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 아니냐라니까 또 우리 당 의원들은 검찰이 잘못한 사건들, 뭐 한동훈 의원님의 처남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데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수사 기소 분리 때는 제가 국회의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지는 방향대로 쭉 가다가 과연 보안 수사가 꼭 필요할까?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잘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찾아낸 건 맞아요.
1: 예.
0: 그건 보안 수사의 긍정적인 부분인데, 근데 그게 꼭 보안 수사만 가능할까? 만약에 이렇게 보안 이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검찰이 봐서 야 이거 재판 갔다가는 내가 공소유지 하는데 부족한데라고 하면 검찰에 이러이렇게 고쳐오라고 하면 되는 게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죠. 근데 그게 좀 귀찮을 수 있어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 보는 내가 법률도 잘하고 수사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에이 맡기느니 내가 고쳐. 저희 뭐 의원들이 보좌진한테 맡길 거를 어떤 때는 맡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내가 고치는 게더 낫지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1: 예.
0: 하는데 이러다 보면 계속 검찰도 아뭐 내가 계속하면 되지라고 해서 그런 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 노하우는 경찰에 공유가 안될 거고요. 경찰도 그래 최종적으로 검찰이 마지막으로 보안 수사 할 테니까 그쪽에 맡기면 되지라고 하면 저는 절대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아예 수사 기소를 분리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희 고시 공부할 때 당시에. 근데 그때는 이 시기상조론이라고 해서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냐, 법률적 지식도 없는 경찰한테.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검찰이 그렇게 풍부하게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꼭 사람들을 불러서 재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보안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 예.
0: 정말 우수한 검사들이라면 수사 기록을 보고 이건 문제가 있네. 이건 분명히 누가 장난치는 것 같다. 아니면 재판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거처럼 경찰에 다시 요청을 하거나 경찰을 못 믿는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넣어놓은 게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는 것까지도 아니면 수사팀을 교체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중수청 같은 기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수처 수사처도 있고 이런 데다가 보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만약에 이게 부적절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1: 예.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서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으로 아 내가 볼때 보안 수사가 우리가 볼 때는 더 필요해. 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꼭 보안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있어야 돼라는 식의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뭐그 민주당에서 이제 김한규 의원님이 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표적으로 발의한 거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검찰에게 주고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은 한달 내에 경찰은
0: 맞습니다.
1: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이행 안할 경우에는 징계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에 이거를 이제 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 뭐 요런 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예.
0: 아, 그래도 보셨군요. 내용을
1: 아,
0: 아시는군요.
1: 저는 네, 다
0: 감사합니다.
1: 봅니다.
0: 네.
1: 예. 뭐 요런 거고 일단은 그래서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 의원을 말씀하셔서 일단 곽규택 의원 발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곽규택 의원
0: 아,
1: 발언
0: 곽규택
1: 듣고
0: 의원 발언도 하려고 했는데
1: 예.
0: 이름을 빼먹었네.
1: 들려주시죠.
2: 과거의 전권 송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사법경찰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는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그런 시스템 보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 예,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인터뷰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이 지금 전권 송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옛날에는 시스템이 경찰이 다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을 때뭐 시절인데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보내면은 검찰에서 다 사건을 보고 이거는 뭐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것도 있고 더 깊이 볼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가 1차 수사 종결권이 있어서 수사를 좀 자의적으로 안 보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것 같아요. 예.
3: 우선은 뭐 검찰이 싫어서 이런 거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0: 누가 이제는 나가셔갖고 그 언론에 나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100명 넘는 검찰이 이렇게 한 명의 정치인을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게 맞냐.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을 정치 검찰과 그 정치인으로 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검찰이 귀찮아서 아니면은 경찰이 못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거는 이게 결국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뭐 정용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기록만 봐도 된다고 하시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은 더 완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 추진단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권 송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물론 이거의 경우에는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은 정권 송치는 필요하다는 거를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죠.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 위해서 시민의 편에서 그리고 서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이게 한 명이라도 피해 억울함을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국민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굳이 절대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김한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완벽하게 보완,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보다 지금 좀 단계적으로 가자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내에서도 홍기원 의원님께서 그런 법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는 그 용기에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1: 네.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게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뭐 이제 당에서는 지금 원내 쪽에서는 이거는 당론은 아니었다. 왜냐면 의결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당원들은 이게 당론이 아니었어? 우리는 다 당론으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우리가 당론은 법안을 채택할 때 당론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에 관한 것들은 형사소송법이라 당론으로 채택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다만 중수청법, 공소청법 처리하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당의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아니, 당의 의견들이 다 모아졌으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했고, 그 당시는 형사소송법으로 논의할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특별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논의하자. 그래서 공식적인 당론 절차가 없었던 건 맞고요. 다만 2월 달에 의총할 때 상당 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준비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던 건 사실이죠.
1: 그렇군요. 어쨌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을 이제
2: 그거는 법안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당론 절차가 없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중에 그 부분은 그런 당론 의결 절차가 없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의총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홍기현 의원님 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논의해 볼수 있지 않냐. 당론 이미 정해졌다고 논의를 더 이상 못하는 건 문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하신 거고, 저희는 충분히 여러
1: 알겠습니다.
2: 법안을 논의할
1: 하나만 더
2: 예정입니다.
1: 여쭤볼게요. 지금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냐, 아니면은 전당대회 이후에, 이게 뭐 어차피 10월 달에 이제 10월 2일에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고, 제한된 시간 내기는 하지만은 전당대회에 구애받지 않고, 이거를 법안을 처리하느냐를 놓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2: 저희는 전당대회하고 원내하고 일정을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대표 선거한다고 국회가 거기에 맞춰서 늦춰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뭐 7월 중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게 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하자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당대표 후보군이나 이런 분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이렇게 논의를 못해서 전당대회가 끝나면 좀더 논의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0: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을 출범시키겠다고 저희가 해놨는데 예. 이게 지금 한 달 반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1: 그것도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할 일이 많죠. 후속
0: 지금도
1: 작업이.
0: 사실은 늦었죠. 저희가 그거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1: 예.
0: 사실은 당장이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안 내용이 많아서 숙의 중일 뿐입니다.
2: 아니, 그래서 우리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국민으로 봤을 때 삐끗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발의한 법안은 공수청과 중수청의 경우엔 1년 후에 이거를 유예하자라는 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 별도의 드래 아까 전당대회와 별도로 가고 있다라고 전 믿고는 싶습니다. 근데 사실상 모두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심지어 민주당의 모 의원께서는 이게 전당대회의 그러한 거리로 소비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정도로
1: 예.
2: 이건 지금 전당대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국민의 형사책을 완전히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왜 국민이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라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반문하게 됩니다.
1: 예, 뭐 정청래 대표도 또 그러니까 전 대표도 관련해서 조금 실망스럽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의견도 냈는데 오늘 요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얘기만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그 유시민 전 의원 이분이 직함이 많아서
0: 작가
1: 전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뭐 이분이 오늘 매불쇼 최욱 씨의 매불쇼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참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마키아벨리식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굉장히 맹비난을 했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이제 법률의 네. 사안이 아니라 이게 이제 또 당내에서도 좀 시끌벅적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0: 죄송한데 못 봤는데요. 예. 설명을 듣고 뉴스를 잠깐 봤는데 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장악되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희 그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요. 대통령께서는 예외적으로 유지하자 보안수사권을 두자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1: 예.
0: 당에서 그거에 따라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의 방향을 정해놓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의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지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의원들이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팩트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당의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니라서
1: 예.
0: 팩트가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당내 갈등을 만드시는 건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끼리 당내 갈등하는 거 보고 저희 좋아하고 있는데
1: 아, 예.
0: 이게 또 한재원님이 즐거워하실 거 아니에요.
2: 아예 아닙니다. 아니, 저는 예. 보안수사권은 절대로 정치에 있어서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유시민 작가께서는 보니까 그분에게는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약간 종교 같습니다.
1: 보안수사권 예, 폐지라는
2: 게요.
1: 예, 예.
2: 그게 안 되면은 검찰 개혁 또는 우리 사법 체계가 큰일 난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논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요. 왜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대안이라던가
1: 예.
2: 이게 왜 괜찮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마키아벨리식 어떤 권력 구조의 일환으로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야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만큼 검찰의 피해를 봤다고 민주당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지 그거를 어떤 권력 구조로만 접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어르신 한 분 더 계시거든요. 홍준표
1: 예.
2: 전 시장님.
1: 예.
2: 그렇게 비슷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분란을 일으킨다 계속? 뭐 그런 취지신
0: 거죠? 홍준표 시장님을 디스하신 거죠?
2: 아닙니다.
1: 아, 예.
2: 두 분 다 훌륭한 어르신입니다.
1: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예.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지금

0: 팩트 체크성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은 당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걸로 또 어떤 빌미를 잡아서 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또 이제 뭐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를 해서 이게 사실상 수사권이 수사 개시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현재 지금 어쨌든 법은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고 인지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됐고
1: 네.
0: 보안 수사도 지금 동일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별건 수사 장용기 수사하는데 갑자기 민주당 압수수색을 뭐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보안 수사를 유지하는 게 검찰이 정치 검찰이 바로 부활하는 걸로 동치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1: 네, 아예 물론 이제 수사 개시권이 있는 경우하고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의 잘못된 사례도 있죠. 잘한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사례도 있죠. 많이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오늘 법사위에도 나온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예. 김학의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범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리를 했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도 무혐의로 넘어온 사건을 경찰에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했죠.
0: 네.
1: 그러니까 보안 수사도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죠. 그런데 꼭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네.
1: 근데 저는 또 다른 사람들은 수사의 체계상 수사기소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든 이상 이거는 깔끔하게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이제 기소와 공소 유지의 권한을 잘 활용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정치적인 수사로 갈 가능성 또는 향후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남아있는 수사 인력이 결국 법을 바꾸면 언제든지 과거의 검찰처럼 악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2: 정말 예. 김한규 의원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0: 네,
2: 뭐 깔끔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소와 그 수사의 분리가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시민, 서민,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적게 만드는 게 이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왜 검사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2: 그렇게 생각하지
1: 그 부분에
2: 않습니다.
1: 대해서 예.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케이스가 약간 묘하게 다르긴 한데 그게 이제 보안 수사권을 행사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2: 예.
0: 처리를 했고 그거의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사실상 탄생했다고
2: 예.
0: 보면 김학의 사건이 시작이 돼가지고 공수처가 해서 이제 고위공직자는 따로 이제 아예 수사를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2: 아까 말씀했듯이 예. 이거는 검사가 더 잘한다 경찰이 더 잘한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보완하자의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추천드립니다.
0: 예.
2: 이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 예. 마지막 하나만 한지하에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염려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고 이게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보안수사 해오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번 장용기 사건처럼 경찰이 작심해서 조작을 했을 때
2: 예.
0: 검찰이 수사 기록만 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염려하시는 거죠.
2: 그리고 보안수사 예.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서류에 어떤 결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실제로 보안수사를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보고 이상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거를 굳이 왜 막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한규 의원님의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만약 그걸 요구를 안 들었을 경우에 징계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 얘기를 많이 들었듯이 그건 솜방망이 징계가 될 수 있게 등등이 되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는 아직은 안 된다. 그건 국민께서도 이미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양당 얘기도 해야 돼서 요 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제가 이제 이 두 분의 점잖으면서도 열띤 토론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빨리 원내로 좀
1: 한지하 님 법사위 오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0: 한지하의 법사위
1: 부드러운 한지하의 팩폭 예. 뭐 이런 거 잘하시면 좋잖아요.
2: 저는 예. 보건과 복지가 제 열정, 예. 제 패션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당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면.
1: 저렇게 부드럽게 차근차근 얘기하면 저희도 뭐 겉으로는 반발하겠지만 예. 어, 맞나? 어, 저게 더 효과적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선의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다리고
2: 있겠습니다. 당에서 원치 않겠지만 법사님 말씀하시면 고려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극적으로 뭐 며칠 등록이 내일부터죠. 예, 그 남겨놓고 이틀 남겨놓고 어, 선호투표제는 도입을 하고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어, 최고위원들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어, 최고위원들의 투표로 이제 부결이 됐어요. 이건 김한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 이제 저는 제가 저도 평론도 하니까 뭐 제 입장을 말씀 저는 이건 야합이다. 뭐 이렇게 좀 민주당을 좀 비판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1: 어떤 부분이 야합이라고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2: 제가 말씀드릴까요?
0: 아, 예,
1: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 어떤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그게 아니라
1: 선호투표제하고 청년 최고위원제
0: 하나는 선호투표제는 소위 말해서 친명계 아니면은 친 이제 김민석, 송영기 쪽에서 원하는 거고 이거는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더 이거를 양보할 테니까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얘기를 들어줘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표결만 하고 그냥 바로 통과시켰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나눠갖자라는 식으로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라는 시각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비판하는 겁니다. 예.
1: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저희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있고 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소위 정청래 의원님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죠.
0: 예.
1: 어, 정청래 전 당대표가 임명했던 정무직 당직자 중에 사무총장만 교체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거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억울해요. 우리가 어, 가깝다고 하면 정청래 전 당대표랑 더 가까운데 그리고 당원 당규상 전준위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 왜 최고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전준위가 처음 결정한 대로 정해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 내용이 어떻건 이거는 전준위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개파전으로 이쪽하고 가깝고 저쪽에 가까운 분들이 거의 비슷한 숫자거든요.
0: 예.
1: 이렇게 되면 교착 상태만 일어난다. 그럼 뭐하러 전준위를 만드나. 그냥 후보 쪽에 대리인들이 모여서 룰을 그냥 정하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0: 예.
1: 청년 최고위원회는 뭐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는 자꾸 지명직으로 하려고 하냐 시혜적으로 청년들한테 어 최고위원을 주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건 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는 당원당규 고친다면서요. 당규를.
0: 네.
1: 왜 청년 최고위원제는 동일하게 당규를 고치는 방식으로 못하는 건지 제 당직 갖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2: 김한규 예. 의원님께서는 언제나 어, 예. 여가위에서도 항상 합리적이셨습니다. 근데
0: 예.
2: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친청계와 친명계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 거래에서 가장 먼저 버린 카드가 청년입니다. 결국에는 청년은 악세사리고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지 하지만 우리의 권력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어떤 그 당대표 후보께서는 오무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가 없고 공정성이 없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미래가 없고 청년이 없고 세대교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0: 예.
2: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이번 사태 친명계 친청계 모두 다 청년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선출직이 5명인데 네. 그중에서 이제 여성이 한 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청년이 선출직으로 한 명이 들어가면은 이제 세 자리만 남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최고위원 이제 출마 후보자들이 어느 개파가 되든 조금 불편해했던
2: 거죠.
0: 뭐 이런
2: 예.
0: 말씀하시는 거죠.
2: 예.
0: 그러니까.
2: 그리고 선출직과 지명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출직은 그야말로 그 전당대회 동안에 청년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자기의 목소리를 냈고 자기의 정치 기반을 쌓고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요. 지명직 청년 최고위는 사실상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0: 국민의힘의
2: 때문에
0: 국민의힘의 청년
2: 지금 그 우재준 의원이죠.
0: 우재준 의원이고 예. 그 전에가 이제 뭐 김용태 의원.
2: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
2: 그분들이 예. 뭐 제가 그분들의 의견과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컸죠.
0: 진종호 예. 의원도
2: 진종호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0: 그러니까 만 44세로 가까스로 청년이
1: 뭐 친한계 의원들이 많이 있군요. 예. 장해찬 의원님은 좀 안 친하시죠.

0: 한때는 한때는 친했다고 예, 해요. 예. 안동훈 의원이랑. 예. 예.
1: 근데 아무튼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거는 한재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3: 그렇군요.
1: 고맙습니다.
0: 그 당권 주자 간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평택을 공천을 후회한다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김어준의 겸손님대다 뉴스공장에서 과거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낙태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약간 깔보는 느낌이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뭐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4: 정청래 대표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좀 정치로서는 더 먼저 그렇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대통령을 좀 약간 깔본다 그럴까?
0: 예,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그 낙태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하고 후원회장까지 정청래 대표가 맡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공천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걸 태어난 아이한테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좀 너무 세다. 또 하나는 이제 옛날 같으면은 역모를 꾀하는 거라서 역적이 됐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서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좀 발언이 세시더라고요. 요즘 김한규 의원님은 당직을 맡으신 우리 김한규 의원님은 발언이 제한이 되시겠지만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2: 김한규 토마 입장에서 평화방송에서 낙태 얘기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전 진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은유나 비유로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불쾌한 감정만 들었어요. 송영길 대표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편하게 그냥 풀었으면 되는데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대표 후보군들끼리 본인들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본인들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 당의 중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본인들의 지지율만 깎아먹는 게 아니라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 현재까지는 싸우시는 내용 중에 별로 들을 만한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한재영 의원님.
1: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원래 공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발언은요. 민주당이 이번 선출직 청년 최고위를 포기하면서 청년도 버렸지만요. 이 발언을 보면은 여성도 버린 겁니다. 낙태를 어떻게 실수의 제거 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낙태라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예. 정치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걸 왜 민주당 의원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지라는 게 첫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청년도 버렸지만 여성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역적, 나를 깔고 뭐 대통령 깔보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들 자체가 이게 무슨 뭐 어떤 조직 폭력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어들 자체의 수위가 우리가 공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저는 예전에도 배신자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송영길 그 의원님의 이런 발언들은 김빈석 전 총리 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이탈표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민주당 얘기 좋은데요.
0: 아, 예. 거의 뭐 민주당 얘기로 거의 3분의 1을 한 것 같아서 권영세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쓴소리를 했어요. 요 얘기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 참정권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어떤 장외 쪽으로만 도는 부분은 우리 당이 앞으로 건강하게 발전해서 내년 총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대선까지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나와서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장외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 오늘 좀 제가 이 권영세 의원 아침 만났어요. 이제 제 다음 방송이라서 그런데 그 권영세 의원실 그 보좌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최근에 출근했다 퇴근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인즉슨 이제 관망을 하고 있다가 이 당내 상황을 작심을 하고 좀 나온 측면이 있는데 오늘 장도혁 대표도 비판하고 한동훈 의원 복당도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다 꾸짖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지아 의원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의 필요성 그리고 장애 집회에 대한 비판은 아마 110명 의원들 중에서 지금 당직을 갖고 계신 분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목소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참 그래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상 그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외연 확장을 해야 되겠죠. 한동훈 의원이요.
2: 알겠습니다. 왜 윤석열 정권에서 같이 장관하셨었는데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같이 하셨었는데 예. 그리고 다 같이 검사 출신이신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0: 아니 뭐 보훈부 장관님하고 예. 선거에서 붙기도 했어요. 예. 예, 뭐 그래서 그 보수 정권의 장관님들은 잘 싸우시더라고요. 예.
2: 권영세 의원님이 중진인데 이렇게 입장을 강하게 내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더라고요. 평소에 권영세 의원님이 뭐 결국은 센 얘기 못해라고 평소에들 하시는데 이번 발언은 이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되게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지도부가 뭔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해갖고 결국 지도부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해법을 디테일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0: 예.
2: 저는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의 문화는 참 독특하다. 왜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해야 되지 뒤에서 최고위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너 사퇴해갖고 지도부를 붕괴시키는 이준석 체제 붕괴가 이상하게 전략으로 비당권파들이 갖고 가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좀 세게 표현하면 권모술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진 의원들이 뒤에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다섯 명 중에 네 명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저렇게 세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1: 사실 저는 권영세 의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에 방점 사실 장동혁 대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겉모술수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내려올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책임을 질 거면은 이게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다 져서 내려오라라는 어떤 그냥 말씀이시지 방점은 장동혁 대표 사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예. 요 얘기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계속 지금 한동훈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고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써서 이제 아예 기자회견에서 복당 절대 당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리고 여의도 레카 친한계 여의도 레카를 배제하라 비루한 레카질이 한동훈 의원의 사지로 몰 거다 뭐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다 쓰고 왜 싸우는 거예요?
1: 아니 그게 공방을 신경전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0: 예.
1: 안철수 의원님께서 재판 나가셔갖고
0: 시장에
1: 재판에 나가셔서 사실은 진실이 조금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주변인들은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께서 계속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기자회견, 그 다음에 오늘 페북 이렇게 가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의원이 특별히 대응한 거는 없다, 그 이유는 없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0: 친한계를 좀 적용한 거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좀
1: 마음이 상하신 거.
0: 막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1: 근데 이제는 저희가 제가 보니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처음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 크게 이제는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 왜곡돼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당권파 대변인들이 그거에 가세를 하고
0: 주연철 외신 대변인 뭐 이런 분들.
1: 그분들이 가세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안철수 의원님께서는 또 기자회견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제는 종지부를 장동혁 대표께서 찍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0: 결국에는 실제로 주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그 재판에 나가서, 진실을 얘기하려기보다는 정치를 했다고 후향적으로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귀결점은 장한 대결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키고, 그거를 대두시켜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지든 장동혁 대표의 숙주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신 건지,
1: 네.
0: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라는 게 다시 한번
1: 알겠습니다. 아, 이
0: 좀
1: 부분은
0: 비춰집니다.
1: 제가
0: 네.
1: 봤을 때이
0: 김학의 의원님.
1: 부분은 한동훈 대표 쪽 말이 맞아요. 그냥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은 당시 원내대표가 표결 방해를 안 했다.
2: 예.
1: 원내대표가 표결 방해 했다고 해서 유죄가 되면 그냥 당이 전체적으로 내란의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2: 예.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 나는 당사로 가게 의원들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2: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라고
1: 네,
2: 그때
1: 그런
2: 얘기를
1: 거죠.
2: 했어요. 예.
1: 그런데 이제 마치 추경호는 아무 잘못이 없게 하려는 거는 결국 당시 지도부 또 당을 보호하고, 그러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증언을 하라라는 분위기를 만든 거니까, 이거는 장동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잘못됐다, 전 대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가 관련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당에 들어오지 말라 막 이렇게 싸우는데,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2022년에 국민의힘 들어가셨고, 한동훈 대표는 2023년에 들어가셨잖아요.
2: 예.
1: 당에 들어간 지 2, 3년 된 분들끼리 뭐 당의 적통 갖고 싸우시는 것 같고,
2: 예.
1: 좀 신기하긴 합니다.
0: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2: 예.
0: 싶습니다. 내란 정당 아닙니다. 왜 내란 정당이 아니냐면요. 계엄 때 국민의힘 당대표가 계엄은 위헌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 예.
0: 탄핵 가결을 하는데 12명의 표가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탈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표결을,
2: 소신표가
0: 소신표가
2: 있었다. 예.
0: 있었고요. 그러면은 내란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추경영 원내대표의 그 재판은 우리 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판이에요. 법적으로 그럼 본인이 표결 방해를 했냐 안 했냐, 거기서 유무죄가 우리 당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2: 예.
0: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그거를 연결시켜서 본인이 유죄가 되면 우리가 내란 정당이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정당 아니고요.
2: 예.
0: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판과 우리 당의 그뭐 어떤 해산과 연결시키는 거는 안 해도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뭐 이제 당내 구성원들이 생각들이 다 복잡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0: 네.
2: 그러면 대구시장 선거 또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해서 친소관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당권을 향해서 딱 갈라졌다면은 국민의힘은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인데 모두가 싸우고 있다 지금. 뭐 범보수 이준석 대표 뭐 정의한 그 자작극 테러까지 해가지고.
1: 아, 자아가 되게 강하신 분이 많아요.
2: 아, 그래요?
1: 국민의힘은 이제 스타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결국은 뭐 보수의 미래를 놓고 싸우는 거니까, 당권 투쟁이나 미래 권력 투쟁이나 결국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다 지금 그런 거라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당이나 저 당이나라고 보이지 않을까요? 네.
2: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한재호 의원님 뭐 마지막 하신 말씀?
0: 아직 우리 당은
2: 예.
0: 계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 아, 예.
1: 저는 그 한마디만 더 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한동훈 당대표의 선택이 달랐던 건 맞아요. 근데 원내대표의 선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2: 예.
1: 그리고 당에서 당대표랑 논의했지 않더라도 국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고, 계엄해제에
2: 알겠습니다.
1: 찬성하는 분과 탄핵에 찬성분이 있지만 안한 분들이 더 많다.
2: 알겠습니다.
1: 네.
2: 예, 악마의 대변인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7월 15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3: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동서.
10: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6: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 우리나라 코러스계 최고 실력자 세 분이 등장했는데요. 음을 몇 겹으로 쌓아서 노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코러스의 역할은 자주 거론되진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 마음껏 소리내도 된다고 힘을 주는 그런 조력자 같은 존재가 코러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내가 뭘 하든 조용히 화음으로 채워주고 빈칸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저녁도 마음으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며 함께하면 어느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0: 7월 15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G.O.D의 촛불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초복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눅눅한 날씨가 계속됐는데 출근길도 퇴근길도 힘들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그 새로운 TV 프로그램에 신현아, 이현정, 김효수 이렇게 이 코러스계의 전설 같은 세 분이 등장해서 화음을 들려줬었는데요. 90년대 노래의 거의 뭐 한 7, 80%는 이분들 때문에 완성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방금 들려드린 G.O.D의 촛불 하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싸이의 새, 성인식 등등 뭐 풍성한 코러스가 있어서 이 곡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빈칸을 채워주는, 빈 곳을 채워주는 그런 코러스 같은 조력자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즐거움들이 풍성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항상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마운 조력자들의 존재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헤이즈가 부른 And July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많이 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이 가기 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들 너무 많으면 또다 틀어드리진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날 대신 또 틀어드리니까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이 시기엔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로 전화 오면 잘 받아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받았는데 혹시 무슨 프로그램, 무슨 라디오 즐겨 들으시냐는 질문 받게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너무 애청한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꼭 그렇게 과장되게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접풍 함께 해주신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 사랑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오늘은 또 특별한 콘서트 티켓 선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음접풍에 찾아와 주셨던 가수 최정철 씨의 단독 콘서트 티켓을 제가 우리 정철 씨한테 부탁드려서 우리 음접풍 가족들 좀 초대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흔쾌히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자, 10분께 각각 2매씩 우리 최정철 씨의 단독 콘서트 티켓 선물로 드립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월 아트홀에서 열리니까요. 최정철 씨 노래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아마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자, 문자로 샵 1053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티켓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선정해서 각각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어제 이 정철 씨 라이브를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정말 콘서트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티켓 받으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1967님께서 출석합니다. 오늘은 초복입니다. 형중님과 함께 서울 명동에서 안동 찜닭을 먹으며 친분을 쌓아 보십시다. 네, 1967님. 어서 오세요. 네, 진짜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럼 안동 찜닭은 누가 쏘는 건가? 1967님이 쏘는 건가? 기대할게요. 장인혜님께서 종디 안녕하세요. 초복인데 맛있는 삼계탕 드셨나요? 네, 이내님 어서 오세요. 이내님은
복날 어떻게 맛있는 삼계탕이든 몸에 좋은 거뭐 드셨어요? 저는 사실 지난 주말에 미리 챙겨 먹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미리 챙겨 먹어서 오늘은 따로 막그 복날이라고 뭘 챙겨 먹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맛있는 거 점심 저녁으로 잘 먹고 왔습니다. 변진아님께서 이 사람은 음접은 관계자 아닌가 의심하게 청취율 조사 답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죠. 흐흐. 그러니까요. 왜 우리 변진아님 같은 분께 이렇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안 올까요? 나도 자신 있는데 나한테도 안 오네. 함광렬님께서 쭝디 형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쫑디 목소리 들으며 힘내서 일 마무리할게요. 오늘 초복이라 점심에 초계국수를 먹었더니 살짝 출출하네요.

유현미님께서 중디님 출첵합니다. 첫 곡부터 신나요. 조용한 길에서 촛불 하나 노래 부르며 집에 가고 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여유롭게 사진도 찍고요. 오늘도 2시간 즐겨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찍어주신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아주 그냥 구름이 너무 예쁜 그 소금을 흩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구름이 가득한 하늘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박진경님께서 와우 첫 곡 촛불 하나 제 최애 가수님 보러 갔다가 촛불 하나 열심히 부르던 G.O.D 멤버들이 장미 한 송이씩 들고 있을 때 호영이가 던진 장미꽃 받아서 좋았는데 G.O.D 팬이 자기한테 팔라고 해서 그때 당시 큰 돈인 만 원 주고 팔았던 기억이 네 아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잘 아셨네요. 뭐 그 장미꽃을 만 원에 사간 그 팬은 정말 득템이다 이랬을 것 같고 우리 진경님은 그 만 원으로 또 맛있는 거 사드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아일랜드의 지중해에 가고 싶다 그리고 김동률이 함께한 토이의 너의 바다에 머무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노래하는 시인으로 불린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헨의 명곡을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원곡이 품고 있는 깊은 시어와 감성을 또 다른 해석으로 들려주는 리메이크 두 곡인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미국의 여성 가수 제니퍼 원스의 Famous Blue Raincoat입니다. 제니퍼 원스는 1970년대 레너드 코헨의 공연에서 백업 보컬로 함께하며 그의 음악 세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수였습니다. 그 인연을 바탕으로 발표한 이 노래는 코헨의 1971년 명곡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인데요. 원곡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고독과 체념을 담담히 들려준다면 제니퍼 먼스의 목소리는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사실 이 곡은 원곡을 능가한 리메이크 곡으로도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리퀘스트 되어오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미국의 R&B 그룹 네빌 브라더스의 Bird on a Wire입니다. 원곡은 역시 레너드 코헨이 1969년에 발표한 곡으로 자유를 꿈꾸면서도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시적인 언어로 담아낸 명곡이죠.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지만 네빌 브라더스의 버전은 또 다른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리드 보컬 아론 네빌의 따뜻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는 한 소절 한 소절에 삶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듯한데요. 원곡이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 버전은 인생을 지나온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기도처럼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듭니다. 원곡이 남긴 깊은 여운 위에 또 다른 감성이 더해진 이 두 리메이크 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제니퍼 원스의 Famous Blue Raincoat, 네빌 브라더스의 Bird on a Wire.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레너드 코헨의 명곡들 리메이크 노래들 두 곡 만나봤습니다. 김지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아까 들려주신 토이 너의 바다에 머무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올여름에 이 곡 모티브가 된 고성 해변 갈 거예요. 오, 이 노래 모티브가 고성 해변이에요? 저 몰랐네요. 네, 올여름엔 진짜 어디든 좋으니까 해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8807님께서 소방서 직원들 복 다림 음식 해주고 저는 기운이 쏙 빠지네요. 그래도 잘 드셔주시니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하시면서 삼계탕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와, 제대로네요. 이거를 전복이 거의 삼계탕 닭다리 사이즈만큼 큰데요, 전복이? 와, 진짜 제대로다. 닭도 엄청 크고, 야, 진짜 맛있었겠네요. 네.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이 소방관 분들 이런 거 챙겨주신 거잖아요, 그죠? 먹고 힘내서 다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네, 그 소방관 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616님께서 중디 고3 야간 자율학습 학부모 감독으로 봉사하러 와서 조용히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수능이 120여일 남은 고3 아이들 뒷모습에서 고단함이 느껴져서 안타깝네요. 근데 조는 친구를 깨워야 할지 말지 고민되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벌써 또 수능이 120여일밖에 안 남았군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 조금 졸게 두면 어떨까요? 한 20분 정도, 15분, 20분 정도 졸고 나면 또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지잖아요. 개운해지잖아요. 한 20분 정도만 두시고 그때도 계속 졸거나 자면 그때 정도에 한번 깨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은 모든 수험생들 항상 응원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이소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439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쩡디, 오늘 초딩 6학년 아들과 같이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여름방학 때 해수욕장 가려고 방학 시작 전에 아들 눈 밑에 점을 빼주고 싶기도 했고 저도 같이 피부 상담을 받았는데요. 병원 상담실장님이 웃으시며 아유 어머니가 미인이시네요 라고 예의상 스몰토크 해주니까 아들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고개 숙여 꾹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진료 마치고 나온 뒤 둘이

0: 돈가스 먹으러 가서 제가 엄마 민이라고 한 말이 웃긴 거야? 아니면 동의를 못한 거야? 왜 웃은 거야? 이러면서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1: 엄마가 안 예쁜 건 아닌데 그분이 너무 아부멘트를 하는 게 티가 나서 그런 거야
0: 라며 슬쩍 넘어가는데, 아 6학년 언제 이렇게 컸죠? 중학생 되면 더 클 텐데 그 전에 여름을 같이 신나게 즐겨보려고요.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4390님의 신청곡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브라운 버니가 함께한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유 얼마나 귀여우실까요? 분명 아이가 이렇게 키득키득대면서 약간 엄마를 놀리듯이 웃는 건데 약간 놀리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엽고 언제 저렇게 컸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아이 제 아이는 없지만 조카 녀석 보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이 녀석이 저 놀리는 재미에 진짜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저 놀리면 제 앞에서 저를 보호해 주려고 막 난리였던 녀석인데 아니 딱한살더 먹으니까 올해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앞장서서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근데 그냥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귀엽고 진짜 사연 보내주신 대로 아유 언제 이렇게 컸나 아유 또 금방금방 이렇게 쑥쑥 크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진짜 중학생 되면 아마 엄마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실컷 아이와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혹은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4390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고흥 여행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함광렬님께서 오늘 사연도 너무 재밌네요. 크크크 황상현님께서 쫑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하고 청취합니다. 어서 오세요, 상현님. 김지영님께서 쫑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오늘은 대학 때 이후로 처음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눈을 떴네요. 이렇게 된 김에 마트에서 오징어 사서 스페인 오징어 요리해 보려고 사서 버스 타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창밖의 아름다운 저녁 풍경, 음접풍 덕분에 가능해요. 감사해요. 스페인 오징어 요리는 뭘까? 깜파스 오징어 막 이렇게 숭숭 썰어 넣고 볶음밥처럼 해 먹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시나? 맛있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부활의 아름다운 사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가사를 읽으며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쫑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오늘 초복이었는데요. 복날은 옛부터 더위를 잘 통과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이 펼쳐진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어컨도 없던 그 옛날엔 어떻게 이 복날을 보냈는지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 여름 속의 지혜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복날의 한자 복은 엎드릴 복자예요. 가을이 대지로 내려오려다가 여름 더위가 강렬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더위가 극심하다는 의미겠죠. 복날을 기리는 일은 중국 진나라에서 여름에 세 번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며 시작됐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궁중에선 복날을 맞이해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 얼음 한 조각의 귀중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농가에선 더위에 일하며 지친 몸을 식히기 위해 복날이면 술과 음식을 준비해 계곡이나 산을 찾아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의 부녀자들은 삼청동에 우물물을 먹으며 계곡물에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했는데요. 복날에 약수로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오늘 삼계탕 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외에도 뭐 옛부터 수박, 참외를 복날에 즐겨 먹었고 팥죽을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삼복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더위가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움직이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기력 보충도 하며 즐기며 어떻게든 힘든 더위를 통과해온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덥다고 늘어져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번쩍 드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꺼내본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였습니다. 자, 오늘 초복이라고 아주 많이들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셨겠죠? 네. 아무래도 그 우리 조상님들 생각해 보면 참 진짜 그때는 어떻게 이 더위를 견뎌내셨을까? 그런 생각 하게 돼요. 그때는 뭐 선풍기가 있어, 에어컨이 있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을 먹을 수가 있어. 음식을 시원하게 할 수도 없고. 옛날에는 어떻게 이 여름을 났을까? 참 나름 그때도 나름의 지혜와 어떤 그런 방법들로 이 여름을 나신 그런 모습들 이야기 들으면 참 대단들 하셨구나. 정말 또 부지런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생각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때는 진짜 이렇게 더울 때는 계곡에 가서 발만 담그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도 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수박이라든가 참외 같은 거 담가놨다가 그거 쫙 잘라 먹으면 진짜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 먹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맛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참 어쨌든 그 옛 조상님들도 분명히 여름에 그렇게 이 여름을 이겨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뭐랄까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 무더운 여름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어떻게든 이 여름 즐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름 됐으면 좋겠네요. 황상현님께서 쫑디 저는 어제 미리 옷 삼계탕 몸보신 했습니다 하시면서 오 직접 그 삼계탕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삼계탕이네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그 국물 걸쭉한 느낌의 삼계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냥 국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 같은 느낌 그런 삼계탕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하얀색 국물 느낌 나는 삼계탕보다는 지금 올려주신 사진처럼 뭔가 진한 국물 느낌의 삼계탕 있잖아요. 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삼계탕인데 맛있으셨겠네요 상현님. 아 부럽습니다. 네 저도 뭐 지난 주말에 뭐 맛있는 삼계탕 그걸 먹긴 먹었는데 그래도 또 상현님 사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침 나온다. 아 류영진님께서 제가 아까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오징어 사가지고 가서 스페인 요리 해드시겠다고 그랬을 때 감바스 같은 거 해보시나 봐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류영진님께서 감바스는 새우고 쭝디가 말한 건 빠에야 라고 이렇게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빠에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에, 감바스는 새우가 들어가는 요리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걸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어쨌든 뭘로도 맛있겠죠? 아니 제가 저녁을 집에서 좀 덥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진짜 확실히 더우니까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냉면을 해먹고 왔거든요. 냉면을 해먹고 왔는데 맛은 있었어요. 근데 금방 꺼지네. 아, 집에 갈 때쯤 되면 살짝 배고플 것 같은데 아 갈 때 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하십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많이 틀어드리는 날이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또 소개되신 분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CD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신청곡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와 함께 읽고 싶은 노래 가사 있으시면 이것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특별히 준비한 콘서트 티켓 어제 급하게 이제 최정철 가수님이 와주셔가지고 이번 주말 콘서트 얘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너무 촉박하게 제가 티켓 부탁드렸어요. 네, 그런 만큼 이 많은 분들이 이 티켓 받으셔서 공연 보러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아직 신청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7월 18일 저녁 6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월 아트홀에서 열리는 최정철 씨의 단독 콘서트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문자 샵 1053으로 최정철 콘서트 신청이라고 이렇게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선정해서 1인당 2매씩 콘서트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가사 읽어주는 쭝디 시작해볼게요.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조용필 선배님의 걷고 싶다입니다. 2013년 발표된 헬로우 앨범에 수록이 됐고요. 김이나 씨가 작사를 한 발라드인데요. 김이나 씨는 이 곡을 작업하면서 조용필 선배님과 겸상을 한 일이 가장 뿌듯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전부 내려놓고 걷고 싶다는 로맨틱한 고백이 조용필 선배님의 목소리와 이렇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노래 걷고 싶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네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도 와주었다 나의 사랑아. 고단한 나의 걸음이 언제나 돌아오던 고요함으로 사랑한다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람아. 난 널 안고 울었지만 넌 나를 품은 채로 웃었네.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너와 걷고 싶어. 소리내 부르는 봄이 되는 네 글자를 내 글자를 크게 부르며 보드라운 네 손을 품에 넣고서 불안한 나의 마음을 언제나 쉬게 했던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말해주던 오 나의 사람아. 오늘 같은 밤엔 전부 놓고 모두 내려놓고서 너와 걷고 싶다.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쫑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입니다. 이 곡은 밴드 Wave to Us가 피처링을 했는데요, 전진희 씨는 특히 여름을 좋아하는데 꿉꿉하긴 하지만 사계절 중에서 모든 것이 가장 살아 숨쉬는 계절이고 모든 색깔이 짙어지며 뜨거운 생명력을 나타내는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고민도 걱정도 함께 있는 여름밤 아래에선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청량함을 담은 노래 여름밤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너를 만나 얘기를 나누니 어느새 다 커버린 모습이 보여. 태양처럼 뜨거웠던 우리 마음은 무엇이 지치게 했나. 어두운 밤 초록 나무 아래 그림자, 한 손엔 차가운 맥주 한 캔 들고서 꿈결처럼 펼쳐질 내일을 그리며 마주보고 웃던 너와 나, 이 여름밤에 우리 흩어진 꿈을 찾아 다시 한번 별빛 속을 달려보는 거야. 영원 속에 언젠가 다 사라진대도 오늘 밤은 이 여름밤에 우리 어디든 상관없이 너와 함께 걷는 지금이 영원인 거야. 두려움은 마주친 눈빛 뒤로 안녕. 가끔 불어오는 바람은 멈춘 내 마음에 손을 내밀어 묻어뒀던 작은 욕심들 다시 꺼내봐도 괜찮은 걸까? 이 여름밤에 우리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조용필 선배님의 걷고 싶다, 그리고 전진희 씨와 웨이브 투어스가 함께한 여름밤의 우리, 이렇게 두 곡 읽어봤는데요. 먼저 이 조용필 선배님이 불러주시는 발라드, 이 발라드 정말 조용필 선배님이 부르셔서 더 묵직하면서도 더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 하셨던데,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노래 많이 많이 오래오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자, 그리고 전진희 씨의 목소리도 참 좋죠 여러분. 목소리가 뭐랄까 그냥 듣고 있으면 위로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전진희 씨는 인기 밴드인 하비누아주의 멤버이기도 하죠. 지금은 솔로로 많이 더 활동을 하는데 다큐멘터리 음악 감독도 해왔다고 해요. 아, 정말 실력파 뮤지션이죠. 네, 앞으로도 이 전진희 씨의 음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정님께서 삼계탕, 감바스, 빠에야 다 먹고 싶어요. 저는 지하철 샌드위치 먹었어요. 배고프네요. 유유. 수정님, 내 입장에선 지하철 샌드위치도 너무 부러운데? 그것도 가끔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은 뭐 그 맛있는 지하철 샌드위치로 만족하자고. 예, 그러고서 다른 날 꼭 복날에만 이런 거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히려 복날에는 그 손님도 많고 줄 서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먹는 거 더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다른 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박진경님께서 내일만 지나면 제헌절로 휴일, 와우 금토일 뭐하고 놀아주죠. 비 온다는 예보가 가득하던데요. 어허. 네, 이렇게 진경님처럼 아이 키우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은 쉬는 날 아이들하고 뭐하고 놀아줘야 되나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비 올 때는 어디 안 나가는 게 좋잖아요. 에, 집에서도 아이는 함께 놀아주기만 해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네, 아이와 좋은 시간, 좋은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해드시고요. 5899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문득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고 뭘 했는지 돌아볼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그동안 시계만 보며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놓쳐버린 시간들을 아쉬워하기보다 오늘의 하늘을 한번, 오늘의 나 한번 그렇게 더 한 번씩 더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해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네, 5899님이 아주 멋진 사연과 함께 또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정말 바쁜 하루, 아무리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더라도 한 번씩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우리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특히 하늘이 엄청 예뻐요. 9414님께서 영화 중경삼림 OST 중에 캘리포니아 드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5899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그리고 9414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중경삼림 OST 중에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7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쭝디님, 오랜만에 쭝디님 노래 신청합니다. 에브리모닝이 듣고 싶어요. 요즘 아침에 CD로 음악을 듣고 출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쭝디님 4집 들었어요. 매일 기분에 맞춰 노래를 듣는데요. 주말에 시간 내서 새로운 앨범을 구입하러 종로에 함 다녀올까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야, 참 이거 낭만 있다. 주말에 그 앨범 사러 종로에 나간다는 거. 이거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낭만 있네요, 이거. 네, 이번엔 또 어떤 앨범 구하러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박효진님께서 오늘 휴무라 거의 빈 백팩 메고 친정 왔다가 가방 엄청 무거워져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요즘 좀 지쳤는데 엄마랑 동생 사랑과 응원 듬뿍 받으니 힘나네요. 오랜만에 버스 안에서 듣는 음저풍 느낌 있네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싶어요. 아우, 이 등에 맨 가방도 묵직하고 그 안에 그냥 엄마하고 동생의 사랑이 듬뿍 있으니까 노래만 듣고 싶은 노래 들으면 완벽한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먼저 0732님이 신청해 주신 김형중의 Every Morning, 그리고 박효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IOI의 갑자기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쭝디 방금 들은 그 노래 코나 배영준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 회사 함께 하셨던 아, 좀 오래됐네요. 뵙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 솔로 앨범에 그 코나 배영준 형님의 곡을 꼭 넣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드려서 함께 작업했던 곡이 바로 그 Every Morning이라는 곡이었어요. 네, 배영준 형님은 지금 정말 많이 건강 좋아지셨고 계속 재활 중이세요. 네, 요즘에는 곡 작업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 아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다. 1201님께서 어느 순간부턴가 듣는 데만 익숙했네요. 혹시 신청곡도 가능하다면 노사연의 바램 가능한지요? 언제나 복된 시간, 기쁨 가득한 그런 시간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유, 신청곡 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떤 곡이든지 가능하죠. 자, 그럼 우리 1201님 신청해주신 노사연의 바램, 함께 들을까요?

네. 아, 노사연 선배님의 바램. 아, 이 노래 참 오랜만에 듣네요. 이 가사에 많은 분들이 격하게 호응해 주셨잖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라는 말. 자, 유현미님께서 익어가야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쁘게 익어가길 바라며 말이죠. 네, 익기에는 요즘 같은 날씨만큼 좋은 게 없죠. 햇볕 아래 잠깐만 나가 계시면 빨갛게 익을 수 있으니까, 네, 익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낮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치해. 내가 있지만 너무 유치하다. 자, 8967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쫑디 오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음접풍에 처음으로 사연 보낸 지 1주년 되는 날이에요. 작년에 킹 오브 킹스 영화 티켓 선물 보내주신 데서 초6이었던 막내딸 견진성사 준비 중인데 딸이랑 보러 가고 싶다는 첫 사연을 보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진짜 선물 주셔서 감동하고 신기하고 놀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도 기쁜 일, 슬픈 일 함께 나누며 지낸 지 벌써 1년이라니.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저 의리뱀의 시체라는 말을 중딩 때부터 들어서 의리 하나는 우주 최고니 음접풍 막방까지 함께 할게요. 요즘은 주로 음접풍 듣기만 하고 글은 안 써서 죄송해요. 그래도 매일 출석하고 잘 들으며 힐링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첫 사연 보낸 지 2주년, 3주년 기념할 수 있도록 중딩께서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매일 선물 같은 음접풍이라 멜로망스의 선물 신청합니다. 네, 8967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8967님의 이 2주년, 3주년 기념 사연도 제가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8967님의 신청곡 멜로망스의 선물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 음접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

0: 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고선 후회했어. 행여니 소식 들어도 이제 말하지 말라고. 나는 들을 자신이 없다고.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2: 환상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없으면 하루를 보내기 어려운 분들 뭐 많으시죠?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잊고 살 때가 있죠. 오늘 만나볼 성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컴퓨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축구를 즐겼던 평범한 소년.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가장 먼저 선택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백정원 신부님과 이분이 누구신지 궁금증 풀어볼까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기도 밥상 앞에서 만나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보이스텔러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듣고 왔습니다. 이 소년 했더니 누구다? 라고 지금 문자까지 올리신 분 계신데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인터넷도 잘 쓰고 세상도 사랑하되 마음의 와이파이는 하느님께 연결해 두세요. 아, 참 대단한 말씀이죠. 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뭐 한 30%만 남았다 하면 괜히 걱정이 돼서 황급히 충전기를 막 찾으면서요.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는 무관심하거나 아니 방전된 것도 모르고 그냥 버티거나 뭐 그러고 살죠. 네, 오늘 꼭 필요로 하는 주제, 네,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서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 100원 묻는 문자, 네,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 빵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가 몇 개 벌써 올라왔는데요. 하하대사님과 유채칠리아님께서 제가 질문처럼 네, 여는 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아닌가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아주 재미난 네, 맛깔진 네, 레시피로 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예, 그리고 1460님 18일 토요일 성 카를로 아쿠티스 유해가 인천 서창동 성당에 오십니다. 주일 미사를 거르던 남편 시몬도 미사 참례한다네요. 가정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아, 그렇군요. 유해가 또 성당으로 오는군요. 어제부터 아쿠티스 성인은 아닙니다만 WYD 십자가는 스승 예수 제자 수녀원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성화도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실 분은 네, 스승 예수 제자 수녀원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 서창동 성당 뭐 유해가 오신다니 얼마나 경건한 마음이 될까요? 신자들이 네, 가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WYD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려요. 네, 레나님께서 그치지 않을 듯 비가 오더니 오늘은 매미들의 합창 소리가 요란한 여름 날씨로 돌아왔네요. 초복이라서 엄마하고 삼계탕 해먹고 커피 한 잔 들고 기도 밥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보양식들 챙겨 드셨을까요? 글쎄요. 신부님은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는 오늘 점심때 4분의 1마리 4분의 1쪽짜리 예, 그래도 삼계탕 비슷한 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좀 먹었네요. 네. 아,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제 신부님 만날까요? 김은영 노래입니다. 날 지으신 이유.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만 차려지는 기도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밥상 셰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1: 네.
0: 며칠 전에는 막 열대야가 있어서 아주 힘들 정도로 예 그랬는데 또 장마까지 있어서 정말 습하고.
1: 그러니까요. 비가 어제 밤에는
0: 네,
1: 정말
0: 엄청
1: 많이 와서.
0: 많이 왔죠. 네. 네. 뭐 그래서 서울 쪽도 어느 지역인가요? 좀 약간 피해가 좀 있었다고 정전도 여기저기 좀 있었고요. 그 전에 충청도 지방이 또 피해가 있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7월에 장마가 좀 늦게 온 듯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여전히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중국을 통해서 유입된 이 태풍 그 습기와 또 비 때문에 또 조금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시부님 뭐 무더위 견디면서 잘 계셨나요?
1: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었고요. 네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네. 당장 이번 주 금, 토, 주일부터 중고등부 주일 학교 여름 캠프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금, 토, 주일 초등부 여름 캠프 이렇게
0: 중고등부에다가 네. 그 다음은 초등부에다가 아이고 유아부는 없어요.
1: 네 이제 다음 달에는 뭐 또 청년도 가고 하는데 이제 사실 어제까지도 이제 특히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날 중고등부 교사회들이
0: 예.
1: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0: 네.
1: 네. 다른 걸 걱정한 게 아니라 열심히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방금 수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올까 그것 때문에 뭐 노심초사.
0: 다음 주에 다 우산이더라고요 보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말로.
0: 금요일 오전은 안 오는데 어디로 네. 가세요?
1: 내일 모레는 충북 단양으로 갑니다.
0: 충북 단양 되게 멋있는 쪽이네.
1: 제가 단양을 처음 가봤거든요, 수현님.
0: 그래요?
1: 근데 너무 그 답사
0: 가셨어요?
1: 갔었는데
0: 멋있죠.
1: 그 아주 산 골짜기 이렇게 산으로 예. 둘러싸인 그게 풍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예,
1: 거기가 새롭게 알았습니다.
0: 예, 예. 거기 매몰 수 말하자면 도시 하나가 없어진 그런 장소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양 발경이라고 그것도
1: 네네.
0: 있었었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긴 합니다.
1: 네, 네. 참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가는데
0: 예.
1: 이제 다들 뭐 걱정을 하길래 저희는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0: 네. 믿음으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젊잖아요. 그러니 비가
1: 왔습니다.
0: 와도 재밌다.
1: 네,
0: 그죠? 예, 아니 뭐 저희 수녀원에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이제 휴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희
1: 네.
0: 수녀님들이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예, 여기저기 집으로 가신 분, 또 수녀원에서 쉬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는 세계 청소년대의 십자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 네.
0: 그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가 저희 수녀원이 아니고 스승예수 제자수녀회 서울 본호원이 저희 수녀원 바로 조금만 가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14일부터 16일 내일까지 머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 아래 머물면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위해서 조금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수녀님들도 뭐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1: 그렇죠. 저희 지금 서울교구에서도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0: 네.
1: 세계 청년대회 WYD를 위해서

0: 네, 맞습니다. 네. 기도들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럼 신부님 지난주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밝혔듯이 오늘 주제는 성 까를로 아쿠티스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0: 이 성인을 주제로 정한 이유 있으시죠?
1: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2027 세계 청년대회 WID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0: 네.
1: 이번 WID에는 다섯 분의 성인이, 수호 성인이 계십니다.
0: 네네.
1: 이제 그 수호 성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지난주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네.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 바로 성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에 네.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뭐 여담입니다만 저희 CPBC 방송국 매번 그 현관 들어올 때마다 아쿠티스 성인
0: 네,
1: 상이 성상이
0: 성상이
1: 네, 아주 큰
0: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CPBC 예. 방송국 제2의 주보성인 하시더라고요.
0: 저는 그 옆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기도를 네. 늘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길로 와가지고 못 쳐다봤습니다만
1: 네, 오늘은 그 바로 성 카를로 네. 아쿠티스 성인에 네. 관해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현대
1: 그렇죠.
0: 성인이라서 아주 가까운 근래의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라서요. 예, 먼저 이 기본적인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 네.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이 성인께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나열해보자면
0: 네.
1: 밀레니얼 세대의 첫 번째 성인, 혹은
0: 오.
1: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또는
0: 네.
1: 인터넷의 수호 성인과 같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뭔가 이렇게 젊고 활기찬 이름 뒤에는 사실 슬픈 이야기도 있는데요.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15세, 1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시게 됩니다.
0: 네.
1: 그러나 그분께서는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같은
0: 네.
1: 능력과 함께 깊은 우리 신앙을 결합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분으로
0: 네.
1: 알려져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뭐 프란치스코 성인, 뭐 베네딕토 성인, 뭐 클라라 성인과는
0: 네.
1: 조금은 결이 다른 아주 현대의 성인들인데요.
0: 맞아요.
1: 그만큼 특별하신 분이고 이제 그러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영성의 샘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오늘 기도 밥상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그러면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이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또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1: 네. 네. 먼저 성인께서는 1991년생이십니다.
0: 아이고, 젊은 정말
1: 나이시죠?
0: 젊어요.
1: 네.
0: 네.
1: 성인께서는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이탈리아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런던에서 오래 사셨던 것이 아니라
0: 네.
1: 아쿠티스 성인의 부모님께서 직장일로 잠시 런던에 머물고 있었고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로 이주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라노로 이주하신 다음 성인 역시 이제 밀라노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조금 도시에 청년이었네요.
1: 그러게요. 일반 그냥 흔히 네네. 우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청년 네네. 유년기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컴퓨터니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유년 시절 뭐 근데 이분은 특별한 신앙을 지니셨나요?
1: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아쿠티스 성인의 부모님께서는
0: 네.
1: 뭐 누구보다 신심 깊은 신앙보다는 그냥 평범한 신앙인이셨다고 하는데
0: 네.
1: 아쿠티스 성인만큼은 아기 때부터 특별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는데요. 아기 때부터 이제 성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0: 네.
1: 성모님께 꽃을 바치고 싶어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성상이 있으면 거기에 관해 큰 호기심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그런 어린 시절부터 성인께서는 성체에 대한 신심이 각별해서
0: 예?
1: 성인은 일찍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라는 걸 아마 부모님이든 신부님이든 쫄으셨나 봅니다.
0: 예예.
1: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성인께서는 또래들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나이인 7살에 실제로 첫 영성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0: 세상에나. 대개는 9살쯤에.
1: 그렇죠. 만 9살.

0: 9살쯤에
1: 초등학교 3학년에 네네, 보통 네네, 하죠.
0: 맞아요. 네, 이렇게 예, 월반을 했네요.
1: 그래, 얼마나 그
0: 조숙했구나. 그 영적으로
1: 열정적인 마음으로 쫄르셨을까 그런 저는 재미있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0: 예, 아유, 성녀 소아데레사도 생각이 나네요. 네. 뭐, 그분도 뭐 어떻게든지 빨리 순녀되고 싶어서 막 꼬맹이 때부터 그랬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아구스티스 성인께서도 그러셨군요. 네. 그럼 뭐 성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뭐 이렇게 세례도 빨리 받았고 영성체도 빨리 받았고 아, 특별한 신앙을 지닌 인물이었군요.
1: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또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네. 성인께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천영성체를 일찍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하여 네. 늘 영성체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어린 나이에 성체조배까지 하셨고 또 와. 무엇보다 지금 세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작은 희생을 봉헌하기로 다짐하면서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하셨다고 합니다.
0: 대단한 신심이네요. 네, 이런 기도하는 정신 또 성체조배 어떤 마음으로 또 뭘 얘기하면서 기도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1: 그러니까요, 수연님. 그런데 제가 딱 오늘 새벽 미사 때 제가 네. 얼마 전까지 그 천영성체 했던 아이들 중에 네네. 그 복사를 지망하는 아이들은 이제 몇 차례 정해진 새벽 미사를 나와야 해서 네네. 오늘 아침에도 그 꼬맹이들하고 새벽 미사 같이 나는데 졸린 눈을 비비고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이 얼마나 예. 귀여운지 모릅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또 오늘 이 성인의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그러셨을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재밌네요. 정말 그 꼬맹이들도 이렇게 신부님 또 이렇게 막 소머리 뭐 무슨 양머리 하듯이 아이들 그렇게 키워가면서 또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또 복사서게 하시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1: 네.
0: 네. 네, 이제 이렇게 어린 학생이 뭐 정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아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요 아이들이.
1: 그러니까요.
0: 네, 그 새벽에 미사에도 오고 근데 이 성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인께서 일상은 뭐 학생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학생이었겠죠?
1: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말씀이 맞는데 네네. 참 이게
0: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1: 성인께서는 이렇게 깊은 신심을 가지셨지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향되시지 않으시고
0: 네.
1: 뛰어난 신심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현대의 여느 청소년들처럼 컴퓨터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본인의 용돈을 모아서 지역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이주민들까지도 힘 닿는 대로 돕고 또 고등학생 때에는 본당 교리교사로까지 활동하면서
0: 어머나 세상에 네, 고등학생 때부터요.
1: 그러니까요.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동생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0: 야, 대단하다. 그 본당에서 이렇게 맡기는 것 자체도 또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신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맡겼겠죠.
1: 그랬겠죠.
0: 예.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리고 근데 게다가 또 성인께서는 네. 여느 청소년들처럼 방학도 야무지게 잘 챙기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방학을 어떻게 쓰셨냐.
0: 예.
1: 성인께서는 평소 좋아하던 성인이었던 성 프란치스코와 성 클라라의 고장인 아시시로 찾아가는 것이 아주 방학 때 그
0: 순례를 했군요.
1: 네, 거기 가서 이제 휴가도 보낼 겸
0: 어머나.
1: 기도도 하실 겸 이것이 성인께서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인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0: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기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인께서는 따로 뭐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독학으로 그런 요새 더 많이 뜨고 있는데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웹
0: 네.
1: 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 편집과 같은 것들도 스스로 익히셨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성인께서는 컴퓨터가 단순히 오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네, 이후 실제로 성인께서는 컴퓨터와 IT 같은 장면의 부분에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인께서는 여러 본당과 교회 기관의 웹사이트를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0: 어머나 그 나이에.
1: 네. 네. 네. 그리고 제작하고 관리하고 심지어는 교황청 그 시성부 산하에 있는 작은 단체인데요. 네. 순교자 공경 아카데미라는 단체, 교황청 소속 단체의 웹사이트까지도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0: 아, 대단하네요. 정말. 저희 창립자 시모님이신 야고보 알베리온의 시모님께서도 네. 이 정신으로 저희 수도회를 설립하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발전하는 모든 문명 이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또 그 정신으로 지금까지 저희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까를로 아쿠티스는 사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어떤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 된 성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놀라운 성인이 탄생하셨구나.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성인을 하느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네요. 지금 네네. 수녀님의 수녀님 네. 수도원의 창설자이신 알베리온의 네네. 신부님의 그 명맥을 쭉 이어간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0: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 신부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로 하는 성인을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럼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민순이 부릅니다. 컴패션.

0: 네, 오늘은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과 나누는 주제 성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신부님께서 답을 주시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문자가 있네요. 황 베드로님, 초복 더위 조심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더위를 또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맛있는 거 드셨나요? 다들 건강, 얼마나 더워요 여름에. 정말 잘들 잡수시고 건강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미나네요. 미카엘님은 오늘 복날인데 괴기는 좀 드셨나요? 저는 목삼겹 스테이크 먹고 있어요. 참기름에 볶은 소금 후추 곁들여서 찍어서요. 아유, 군침 나오게. 아, 또 이렇게 또 잡수시고 계시군요. 여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본당에도 얼마 전에 청년회가 생겼어요. 꼴배 신부님도 곡기가 끊긴 지 오랜 후에도 선종하시지 않고 갇히셨던 방 안에서 향기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신앙의 신비가 참 놀랍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그분의 희생 다음에 하느님께서 그런 신비의 은총으로 또 기적과 같은 일을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 유해는 잘 썩지 않는 분들이 많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징표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만난 거 잡수시고 예, 여름 잘 나시기 바라고요. 네, 향기 나는 또 우리 평신도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16님은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시죠.
1: 네, 신부님, 수녀님, 저희 본당 의정부 일동도 좋은 날씨 속에서 안전하게 행사 치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0: 네, 뭐 주일학교
1: 때도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게요. 신부님 특별히 의정부 일동 길 가족들이 부탁하는 기도도 잊지 마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2037님 오늘은 많이 힘드시겠어요. 오늘 들려주시는 인터넷 수호성인 까를로 아쿠티스 성인은 정말 대단하신 것. 이 시대를 살아간 성인들 중에 성인이 되실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를
1: 보면 참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놀러 가자고 이른 새벽에 깨워

0: 여러 가지 가톨릭교회 신앙의 교리 정보를 온라인에 소개하고 또 선교 활동이죠. 이것이 결국 선교
1: 네,
0: 활동을
1: 맞습니다.
0: 펼치셨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이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직도 운영되고 있겠죠? 이어서,
0: 네, 지금 저도 이번 내용 확인하면서 보니까요, 성인께서 만드신 홈페이지가 여전히 살아 있더라고요.
1: 어머,
0: 도메인이
1: 세상에. 저도
0: 확인을
1: 한번 찾아
0: 했습니다.
1: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0: 네, 2006년 10월인데요, 15살이던 성인께서는 그저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던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큰 병원을 찾아 상태가 심해진 상태여서 치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께서는 15살 소년이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병세를 가지고 있었던 성인께서는 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1: 아들을 위해서도 하늘에게서도 전구를 좀 해달라.

0: 클립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실제 영상으로 이 성인의 유해를 볼 수 있는데 네, 네. 저도 괜히 왈칵하던 이제 시신이 된 성인은 평소에 입던 이제 운동복과 청바지 차림, 운동화를 일부러 네네. 신겨드리고 네네. 그 모습을 교회는 공개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 2020년 10월 10일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서 시복식이 거행되었고 네. 5년이 지난 작년 이청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네.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이 탄생한 아, 것입니다.
1: 그러게요. 지금 현대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조정래 전 사장 신부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방송국의 수업은 뭐 아주 몇 줄만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0: 네.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진리와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성인 그분이 네. 바로 아쿠티스 성인.
1: 성인들에게 특별한 길잡이가 되어줄 성인 예, 성 카를로 아쿠티스 삶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0: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1: 네, 이분이 뭐 저쪽 아프리카 쪽 어디 누구실 것 같은데?
0: 다음 주에 제가 네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아니, 남긴 말인데요. 아 정말 아, 가슴을 탁 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나답게 살아가는 뜻이겠지요. 예,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디모테오가 부르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주시리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제자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소의 전현금 세실라 수녀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와 슬기를 자랑하는 이들이 아닌 철부지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죠. 철부지라는 말은 계절을 나타내는 우리말 철에다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부지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가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은 한 명의 어른으로서 몫을 다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등학교에서 사목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철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담요를 끼고 살아가는 여학생들. 날이 춥든 비가 오든 공만 있으면 반바지를 입고 뛰어다니는 남학생들.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일이 일어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품으로 안겨오는 자식을 내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하느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옷이라는 사람에게 으스댈 수 있느냐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아시리아 임금 한 가지입니다. 성인은 당신의 뛰어난 지혜로 교회와 수도 생활을 위한 위대한 저술들을 마음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살아가려 했던 보나벤투라 성인의 삶을 본받으면서 오늘 하루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우 설정 120주년 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0: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내 몸을 한 번 더 챙겨줬다는 마음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름은 길고 더위는 아직 한창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리하기보다 잘 먹고 잘 쉬고 틈틈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번 여름도 조금 더 건강을 챙기고 조금 더 웃을 일을 늘리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곡으로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오셨습니다. 전 사실 복날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챙기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절기를 그렇게 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티 같긴 한데 또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으니까 되게 잘 만든 어떤 절기 같아요. 그래도 성당에 있다 보면 어르시면 힘들었던 여름의 더위도 끝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런 날 꼭 챙겨 드시면 잘 챙겨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잠도 푹 주무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CN블루의 사랑빛.

일금 2천만 원을 받고 저한테 가게 자리를 넘긴 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사람이 길 건너에 새 가게를 연 게 아니겠어요. 행정구역상 동은 다르지만 도보로 300m, 도로 하나 차이입니다. 그것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 사장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나이도 지긋한 분이 제게 권리금 받고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선 건지, 계약서에 경쟁 금지나 거리 제한 조항을 따로 적지 않은 것이 지금은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는 그런 것까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저 사람을 그냥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괜히 얼굴 붉혀봤자 뭐하냐며 넘어가자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날은 덥고 가게는 힘들고 이 일까지 겹치니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이전 사장이 길 건너에 바로 가게를 열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업에서 상행위에서 신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의 문제는 적어도 사람 사이의 예의에 대한 상실의 문제인 것 같네요. 문제는 저 사람을 그냥 두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미움을 넘는 그 증오의 감정이겠죠. 하루도 이 생각 없이 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져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상담들도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선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도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주변 이야기는 그렇게 다 듣고 하면은 나중에 나만 더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런 대응 안 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사연자님께서는 이미 너무 마음속으로 힘드니까 이러한 경우엔 최소한 전문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입니다. 소송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나 거의 안 되거나 해도 더 오래 너무 힘든 시간을 겪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선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이건 다만 사람의 도리에 관한 문제인 거거든요. 사람의 도리에 관한 문제라면 법이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억울함, 배신감, 분노 같은 그것을 하루하루 안고 사는 게 사실 나한테 더 큰 고통인 거죠.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만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적 상담과는 또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당장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차지하지 않게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정의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정의는 전문가에게 우선 맡겨보고 내 마음을 함께 지키는 방법을 같이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9513님,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4달 전에 커피 캡슐 1년치를 사둔 게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대체 언제 마신 거지? 알고 보면 카페인 중독자였던 걸까요? 그렇다고 잠 못 잘 만큼 마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신기합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1년치를 4달 정도 만에 드셨으니까 하루에 3잔 정도 드신 거잖아요. 사실 커피 캡슐에 들어있는 커피 양은 6g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카페인은 한 2분의 1 정도로 적다고 들었고 드립 기준으로는 3분의 1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셔도 커피 중독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캡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편한 만큼 빨리빨리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사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472님, 며칠 전부터 집에 초파리 한 마리가 계속 날아다니는데 거슬려 죽겠네요. 집안의 음식물은 다 치웠는데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벌레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살던 곳이 벌레가 진짜 많이 나오는 곳이었는데 그럴 때 저에게 빛이 되어준 존재는 전기파리채였습니다. 전기파리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게 정말로 일반 파리채였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경 쓰이죠. 특히 잘 때도 그렇고 어딘가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마음은 없고 혹시 전기파리채 한번 써보셨나요?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961님, 넷플릭스에 007 시리즈가 올라와서 정주행했어요. 제가 원래 007 느끼해서 싫어했는데 다니엘 크레이그 배우가 맡은 제임스 본드 시리즈는 정말 좋아해서 몇 번이나 봤거든요. 특히 다니엘 크레이그의 본드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영화 속 마지막 장면에서 우열을 했네요. 영화 속 OST 빌리 알리시 No Time to Die가 듣고 싶어요. 들으면 또 눈물이 줄줄 나겠지만요. 그쵸. 옛날에 제임스 본드 시리즈도 너무 좋은 그 영국적인 모습이 좋고 뭔가 젠틀한 것 같은 그런 신사의 이미지도 좋았는데 다니엘 크레이가 처음 맡으면서 이게 007이냐 이게 뭐 다른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터프하고 또 그렇게 또 그런데 되게 순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007 모습도 되게 잘 요즘 시대에 맞게

잘 끝난 것 같아요. 결말도 그렇고 정말 좋은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여러 가지 OST들 참 너무나 좋은 곡들이 많았죠.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영상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샵100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Billie Eilish의 No Time to Die, 아델의 Skyfall.

타인에게 과한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에게 결핍은 그 구멍난 자리를 채우려는 욕망을 불러온다. 결핍이 나 하나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타인을 기웃거리게 된다. 나의 결핍은 나 혼자의 힘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타인은 절대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다. 전미경의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중에서

21의 Lonely 듣고 오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전미경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 원장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로 먼저 알려졌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이 책은 202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원고를 쓰던 2022년에 아버지를 위암 사기로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 역시 뇌출혈로 떠나보낸 배경에서 써진 책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이 책 안에 나오는 말들은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때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한 책이에요. 결핍이라고 하면

저도 참 결핍이 많아서 인생에서 지나온 시간들 너무나 바보 같았고, 그거를 타인으로 채우고 싶어 했고, 관계로 채우고 싶어 했고, 그런 시간들이 보이는데, 결국 나의 결핍은 나의 힘으로 채워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그만큼 강한 인간이니까요. 물론 강하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것 같아요.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디에 혹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5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아빠는 10년째 엄마와 말을 섞지 않고 계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엄마와 말하지 않으려고 이어폰을 끼고 드실 정도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엄마를 끊임없이 무시해왔고 엄마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혼자 은행 일도 어려우시고 건강도 나빠져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시니 집에서 겨우 밥만 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당신 편에서 엄마를 함께 무시해온 오빠에게 엄마 재산을 다 넘겨 증여해버렸고 둘째인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편이 나뉘어 있고 저는 그 중간 어디에 서 있는데요. 엄마가 이제야 이혼하고 싶다고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십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는 한 가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 아니어서 중간에 포기하실 것 같고 워낙 주변 사람을 원망하는 편이라 괜히 도와드렸다가 저 때문에 이혼했다는 원망을 살 것 같아서 선뜻 나서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10년을 아버지께 무시를 당하고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이혼을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가족이라는 어떤 존재는 내 안에서 나를 받쳐주는 어떤 그런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무너지고 가족이 깨질 때 인생이라는 게 참 무상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외가와는 좀 돈 문제로 다 깨져서 안 보는 사이가 됐는데 적어도 가족이 그렇게 깨지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뭐 누나나 그런 사람들이 참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어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연 안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사연자님께서 경험하시는 게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삼각관계라고 표현이 되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제3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도 갈등의 일부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그래서 이혼을 해도 또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 같거든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겨도 사연자님은 탓을 들을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든 아빠든 오빠든 분명히 그럴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게 가족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어머니는 조금 누군가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혼에 대한 것보다 먼저 상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상담하면서 뭔가 혹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미션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상담을 하면서도 상담자가 또 어떤 것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사연자님께서도 마음이 지금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 역시 그 나를 일단 지키는 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 중간에서 그거 중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참 많지 않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또 여러분의 아픔을 저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갈라티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여기서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연자님의 일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함께 그 짐을 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입니다.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실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와, 역시 세계적인 선수라서 마음가짐부터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실패보다 시작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망설이다가 도전할 기회조차 잃고 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던 것이 생각지 못한 성취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당신의 도전을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7월 15일 수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의 목소리였죠. 시작과 끝은이었습니다. 실패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조금 저는 이런 말 무섭거든요. 실패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도전도 저는 근데 사실 약간 무모하게 막 일을 버리는 편이어가지고 나중에 뒷수습하느라 고생한 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시작하는 게 조금 두려워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말좀 무섭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거절당하는 것도 힘든데 실패는 얼마나 힘들어요.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얘기는 막 우리를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어떤 위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봐. 혹시 모르잖아. 요런 마음으로 너무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7월 중순이 돼버렸잖아요. 7월 15일 한복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일들, 미뤄뒀던 일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겠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맨날 아 그래 내일부터 하자 맨날 맨날 그래 다음 주부터 읽자 책도 많이 읽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빌려놓고 또 사놓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펴보지 못한 책들도 아직 있어서 그래요. 펴봐야겠죠. 시작은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누르고 1053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1053 써서 보내시면 되고 내용에는 뭐 신청곡도 좋고요. 사연도 좋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유료 100원이에요.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따끈따끈한 전주교구 창작성가제 음반이에요. 금암성당 청년회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듣고요. 이어서 류선영의 괜찮다. 이 곡은 노코아빠 승유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촉촉함을 길어올려 보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박하얀 에우세비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연 에우세비아입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는 오래된 약속 하나가 나옵니다. 비가 오는 계절에 다시 돌아올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그 약속이 가장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마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은 누구에게나 잊고 지내던 마음을 가장 잘 데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마를 지나는 7월이라는 계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휴가를 떠나는 계절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계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는 그런 계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빗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우산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계절.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효력을 잃었지만, 자주 생각나는 선물인데요. 20살 무렵 생일에 남자친구에게 받은 자유이용권입니다. 놀이공원 이용권이 아니라 쉬고 싶은 날, 훌쩍 어디론가 가고 싶은 날, 아무 이유 없이 기대고 싶은 날, 그런 날이면 언제든 자기를 불러도 된다는 뜻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사기에는 우리 모두 어렵고, 마음만큼의 큰 선물을 종이 한 장에 표현한 거죠. 펜으로 꾹꾹 눌러쓴 글씨와 어설픈 도장 하나가 전부였던 그 종이를 저는 지갑 속에 오래도록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은 제 생애에 가장 큰 선물이 됐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오히려 지금까지 가장 값진 선물로 남은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아이를 키우며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밤들. 예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쉬고 싶은 날,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많아졌는데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소리도 지르고 싶고, 며칠쯤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고 싶고, 그런 날이면 문득 그 자유이용권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무엇이든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 너무나 소중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약속과 미래를 다 알지 못했기에 조금 더 쉽게 약속할 수 있었던 시절. 그렇게 그 시절의 우리를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의 나라면 하지 못했을, 겁도 없이 건넸던 그런 마음들까지도요. 지나고 보니 그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하지만 지키고 싶었던 그런 약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마음속 서랍을 조용히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건네준 다정한 말, 잊고 지냈던 약속 하나,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계절 하나쯤 마음에서 꺼내어 그때의 나를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여름이 지나갈 즈음에는 그 서랍을 다시 조용히 닫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계절이 그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코너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박하얀 에우세비아 자매님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박하얀 자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 OST 중에서 시간을 넘어서 함께 연주곡으로 감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자유이용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 받거든요. 뭐, 어버이날 이럴 때 아이들이 뭐 안마 이용권 이래서 엄마 안마해준다고. 물론 시원하진 않아요. 간지러워요. 아니면 뭐, TV 이용권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주로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양보하겠다 이거죠. TV. TV 볼수 있도록. 얘들아, TV는 엄마 거야. 엄마 돈으로 샀어. 아니면 뭐 둘이 안 싸우기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잘 써요. 안 싸우기권. 둘이 싸우려고 할때 요거 꺼내가지고 얘들아 이거 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값비싼 선물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또 정말 저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막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값비싼 선물을 해주는 날도 언젠가 오겠죠? 기대하면 안 되나요?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다면 그때 이런 선물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참 순수하게 예쁘게 손으로 그려서 이런 선물을 해줬었는데 하는 이때 추억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연을 좀 볼게요. 5687님인데요. 선미예수님, 선거 산성지 순례를 하면서 성인들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야생화꽃이 저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가운데 장꽃송이의 풀꽃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 더운 날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어떤 순교자와 같아질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더운 날 성지 순례를 하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도 저 어렸을 때도 도보성지 순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그때도 7, 8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덥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체감 온도가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8도까지 작년보다 8도까지 올라서 정말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셔야 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옛날 성인들도 이렇게 더운데 걸어 다니셨을지 모르겠지만 5687님 힘내시라고 풀꽃의 노래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귀동 세례자 요한님은 사랑의 날개 9집에 그 말씀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사랑의 날개 팬이신가 봐요.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 말씀으로 오늘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장꽃송이의 풀꽃의 노래 듣고요. 이어서 사랑의 날개 그 말씀으로.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장꽃송이 풀꽃의 노래, 사랑의 날개 그 말씀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보나벤뚜라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어린 시절에 보나벤뚜라 이름은 조반니였대요. 네, 중병에 걸린 그를 어머니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게 데려갔고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임종을 맞이하던 때에 건강해진 조반니를 데려갔고 그 모습을 본 성인이 좋은 미래요 라는 뜻의 부오노 벤뚜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도명으로 이 부오노 벤뚜라를 삼았어요. 그래서 보나벤뚜라가 된 건데 이 보나벤뚜라는 파리의 작은 형제의 입회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뛰어난 학자이자 영성가로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작은 형제의 총장이 되었을 때또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고 학자로서도 교회 안팎의 이단적인 주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알바노 교구의 추기경이 된 그는 교회의 일치와 개혁을 위해 헌신하다가 선종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추기를 맞이한 성인, 성녀 에디타, 성 제노 등 28분.

0: 분이나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벌써 또 그들에게 평화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겸손함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철부지가 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부지인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에서 한번더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액션송 2집에서 라우다떼와 송호준이 함께한 신기루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금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0: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서울대교구 성소국 차장 최석수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연중 제15주간 목요일입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2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닦아주신 의인의 행로는 올곧습니다. 당신의 판결에 따라 걷는 길에서도 주님,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 이름 부르며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이 영혼의 소원입니다. 저의 영혼이 밤에 당신을 열망하며 저의 넋이 제 속에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판결들이 이 땅에 미치면 누리의 주민들이 정의를 배우겠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에게 평화를 베푸십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이 곤경 중에 당신을 찾고 당신의 징벌이 내렸을 때 그들은 기도를 쏟아 놓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듯 소리지릅.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지르듯 주님, 저희도 당신 앞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저희가 임신하여 몸부림치며 해산하였지만 나온 것은 바람뿐. 저희는 이 땅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누리의 주민들을 출산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죽은 이들이 살아나리이다. 그들의 죽음이 일어서리이다. 먼지 속 주민들아, 깨어나 환호하여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에 땅은 그림자들을 다시 살려 출산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1: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
2: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
1: 주님, 당신은 영원히 다스리시니 대대로 당신을 기억하나이다. 당신은 일어나 시온을 가엾이 여기시리이다. 시온에 자비를 베푸실 때 당신 종들이 시온의 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흙을 가엾이 여기나이다.
2: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
1: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어 헐벗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2: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 보시리라.
1: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주시리라.
2: 주님은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라. 알렐루야.
1: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1: 알렐루야.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봐야 할 것들도 많으며 배워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에 그만큼 우리가 져야 할 짐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0: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짐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지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로는 당신께 오라고 하셨고, 둘째로는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으며, 셋째로는 당신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것인지조차 잊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면서도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화려함 때문에 세상으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고,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쫓다가 그 멍에를 메기를 꺼려하며, 당신께 배우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실 때 그것이 가볍고 편한 이유는 그것을 나 혼자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멍에는 주님의 멍에이고 그 짐도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그 짐을 진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주셨고, 동시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직접 함께 들어주시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제 나의 짐을 다른 이에게 떠맡기고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들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짐을 혼자 진다고만 생각하면 무겁고 힘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함께 짊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저 형제 자매가 힘든 일이 있구나, 내가 좀 더 덜어주어야겠네 하며 그 남의 짐을 함께 짊어주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짐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끼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닌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돕고 나누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조금 더 편하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면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사랑을 통해 거칠고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은총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짐을 함께 짊어주심을, 그리고 나 또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줌으로써 따뜻하고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2: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3: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1: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0: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2: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3: 주 안에는 진심으로 주시는 저희를 구하옵시오. 오늘 저희가 바치는 제사를 더불어 받아들이소서.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2: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2: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2: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2: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0: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피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3: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2: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지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평화로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주님의 정원에는 순교자의 장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정녀의 백합도, 혼인한 이들의 담쟁이도, 과부의 제비꽃도 함께 자라고 있다고 덧붙였죠. 성인이 묘사하는 하느님의 정원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세상에는 그렇게 다양한 꽃이 피기 때문에 더욱 풍요로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를 꽃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요? 주님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꽃으로 피어나는 기분 좋은 상상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이소영의 장미송이 엮어 띄워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꽃일지 상상해봤어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만약에 모인다면 꽃의 모습으로 정말 또 각기 다른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정원이겠죠? 네, 그대에게 평화를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메시지는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우물정 1053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또 무료로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방송에서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하고 안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안내해 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전화가 이제 무작위로 갑니다. 그래서 02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주시고요. 조금 바쁘시더라도 이거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네, 꼭 받아주시고 CPBC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에게 평화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셨던 분들 혹시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셨던 분들은 또 알려주세요. 저 전화 받았어요 하고 자랑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DS 워십의 여정 듣고요. 이어서 열일곱이다 겨자씨의 꿈 듣고 올게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점이 있대요. 라는 귀여운 가사가 담긴 동요가 있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닮은 점을 찾고요. 또 아이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서로 닮아가는 게 바로 가족인데요. 그래서인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아무리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친생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한다고 해요. 국내 입양도 그런데 이 외양의 차이가 큰 해외 입양은 더욱 그렇겠죠. 사단법인 둥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둥지는 해외 입양인이 친가족 찾는 걸 도와주고 또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 매해 10명의 입양인을 선정해서 열흘 동안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열흘이라는 이 짧은 시간으로 그간의 그리움을 완전히 달랠 수는 없겠지만 입양인들에게 반응이 무척 좋다고 합니다. 어떤 입양인들은요, 자신과 닮은 한국인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질 만큼 아이들을 많이 입양 보내는 나라였지만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29년에는 해외 입양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해요. 물론 입양에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리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시연의 주품의 품오소서였습니다. 오늘 목요일 코너죠.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는 둥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해외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는 걸 도와주고 한국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저랑도 작은 인연이 있어서 저도 둥지에서 입양인들과 이 열흘 체험인가 봐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콘서트를 하는데 가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표정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고 한국어를 그래도 조금씩은 하셔서 어떻게 한국어를 하지 했더니 둥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이 한국에서 고향의 그리움, 고향의 그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초복인가 봐요. 어제군요. 어제 초복이군요. 노코 아빠 승윤님이 슬디 초복의 새벽 본방 사수합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 류채칠리아님도 초복에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비 피해 없으시죠? 하셨는데요. 비 피해는 없는데 정말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제 밤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생쥐꼴로 들어왔는데 진짜 비가 너무 무섭게 내리니까 뭐 저희 집이야 아파트니까 괜찮겠지만 또비 피해 있는 분들 안 계실까 걱정돼서 TV를 켜놓고 봤는데 그때까진 없었는데 지금 혹시 모르겠네요. 윤철 베드로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광주에서는 밤새 기다리지 않았지만 아직 비는 오지 않은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중부지방에 많이 내렸을까요? 비가 정말 무섭게 내려서 이 비가 가면 조금 날씨가 이 후텁지근한 끈끈한 날씨가 없어지려나 싶은데 장마가 짧으면서도 긴것 같고 갈수록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 보내실 수 있고 또 문자 메시지로도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2357님이 인호주사의 기다릴 거예요 신청해 주셔서요. 이곡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3458님, 포도나무 찬미선교단 요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셔서요. 어떤 곡 들려드릴까 하다가 난 깊이 잠기고 싶네 골라봤습니다. 두곡 듣고 올게요.

인도주사의 기다릴 거예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선교단 난 깊이 잠기고 싶네 두 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카르멜라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인 카르멜라는 카르멜 수도회 주보성인이에요. 카르멜산의 성모님이 카르멜회 수도자였던 성 시몬 스톡에게 스카폴라를 주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카르멜회 수도자들은 평소에도 이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한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녀 라이넬다, 성 비탈리아노 등 1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가 왔었어요. 은방울꽃님이 성 보나벤뚜라 축일 신신우신 정주 보나벤뚜라 작가님 축일입니다 하시면서 아 그렇죠 게스트시죠. 작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또 류채첼리아님은 지인인 류영미 에디터 자매님 축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축일인지 확인하고 아침에 이렇게 축일 문자 남겨주시면 또 받는 분들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형진의 빈 의자 그리고 최선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네, 이형진의 빈 의자에 이어서 최선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며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등급을 나누고 뭔가 차별화를 하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난 사람이나 부자가 아니라 고생하고 짐이 많은 이들을 당신 품으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길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나요? 뭔가 그 돈이나 이런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푹 머무르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나정신이 부르는 주님과 같이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론이 방송되는 것은 7월의 중순이겠지만 지금 강론을 쓰고 있는 저는 6월의 막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제가 있는 이곳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선생님들은 시험뿐만 아니라 학기를 마무리하는 여러 행정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모두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지낼 때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신자분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에서 함께 지내게 되어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말이었는지 전보다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학생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방학 때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 가족의 삶을 위해서 매일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부모님들, 모두가 그야말로 고생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지우는 짐들이 늘 우리 위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은 세상의 짐들을 메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선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으라고 오직 당신의 말씀과 위로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나의 짐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이 지우는 짐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우리는 때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곤 합니다. 당연히 내가 계속해서 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레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살필 여력이 없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쉬어갈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쉬었다가는 뒤처질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만 잠시 쉬어간다는 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아침에 방송을 들으신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에 또다시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나를 벌써부터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저녁에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의 수고로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힘들게 해왔던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중제 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대놓고 늙음을 자랑하는 노각입니다. 충분히 익고 충분히 늙어야 비로소 노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여름철 귀한 식재료. 껍질은 더 단단해지고 색도 짙어지고 씨도 굵어지지만 그때만 낼 수 있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이 노각은 자신의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시간이 자신만의 맛이 되고 또 아무리 어린 오이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오늘은 노각처럼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깊이와 여유 그리고 삶의 맛을 즐겨보기로 해요. 행복을 나는 아침 저는 폭디 오수진 아가다입니다.

0: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은 태민의 My Day였어요. 봄에는 봄동 비빔밥이 대유행이었죠. 자, 이제 여름입니다. 뭐가 유행할까요? 행여아에서는 감히 노강무침을 추천해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이 노강무침을 밥이랑 계란후라이 하나 넣어서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침에 우리 먹는 얘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겠다.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도 그러면 더 배고픈 거 알죠? 계속 지금 머릿속으로 방송 나가는 동안 뭘 배달시킬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름에서부터 여유와 당당함이 느껴지는 노각. 오늘은 노각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때만 낼 수 있는 아삭한 식감, 시원한 맛. 이때만 낼 수 있기 위해서 껍질 더 단단해지고 색도 짙어지고 씨도 굵어지는 깊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깊이와 여유, 삶의 맛을 즐겨보자 라고 하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문을 열어봤습니다. 7408님께서 복디의 오늘 멘트는 그 가사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깊어간다라는 가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 힘이 나는 목요일 아침 즐겁게 출발합니다. 7409님, 저는 처음 들어요 노각. 애호박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노각보다는 총각입니다. 이거 뭔가 라임인가? 노각보다 총각? 제 친구한테, 제 친구 래퍼한테 알려줘야겠네요. 노각보다 총각. 모상례님, 어제 문고리에 노각, 가지, 풋고추를 걸어놓고 간 동생 덕분에 노각 무침, 가지나물 만들어서 비빔밥으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김영신님께서는 꺄! 저는 노각 무침 좋아해요. 올여름에 벌써 세 번이나 무쳤어요. 엄마께 배운 대로 집 고추장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대학생 안토니어에게도 피클과 함께 싸줬어요. 복디 오늘도 파이팅! 집 고추장을 넣으면 맛있다고요? 노각무침? 이런 꿀팁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복디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번 주말, 특히 또 연휴가 있는 여유로운 주말 연휴니까 집에서 더운데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노각무침이나 무쳐서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노각무침이나 무쳐서 밥에 흰밥에다가 계란후라이 넣고 집고추장 넣고 슥슥슥슥 비벼서 먹어야겠습니다. 6516님께서는 어제 복숭아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복숭아는 못 먹고 대신 가지를 먹었어요. 아, 근데 가지 맛있더라고요. 복숭아 못 먹는 서름도 잊을 만큼 가지가지한 여름날이지만 이 또한 사랑입니다. 가지가지해서 가득가득해서 행복입니다. 오늘도 행여와 시작하는 행복. 복숭아가 제철이긴 하지만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막 한 알에 8,000원 막 이래요. 백화점이라서 그렇겠지?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비싼가 싶었는데 복숭아 대신 가지. 여름에는 또 가지죠. 이때 또 먹으면 맛있죠. 가지 무침 해도 되고 또 약간 중화 요리식으로 가지 튀겨도 맛있잖아요. 전분 딱 무쳐가지고 이렇게 튀겨가지고 탕수육 소스나 약간 칠리 소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혹은 찍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자, 가지 제철 음식 가지로 또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 다 힘내볼 진이에서 외쳐볼 테니까요. 그 다짐과 함께 다짐송도 여러분 보내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 다짐이 될 것 같다.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날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은 다짐과 함께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이어서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가 목요일 코너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000회에 가까운 라이브 VR 드로잉 공연으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VR 아티스트 피오니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Sue, Jeannie, can you tell me today's weather?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비 예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호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과 충청 남부지방에 밤사이에는 영남 서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경남에 30에서 80, 충청과 경북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염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폭염 경보가, 그 밖에 영남과 제주도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남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 23.7도, 광주 24.8도, 대구 2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30도, 대구 35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서로 다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 뙤약볕, 햇볕이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비예보가 나와 있네요. 하지만 전국의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단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 주말에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폭염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요즘같이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는 날씨 정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더운 것도 알고 비 올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상정보, 이 날씨 정보를 꼭 챙겨야 되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날씨 정보 말고도 나는 이거 요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거 있으신가요? 요즘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꼭 챙겨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선풍기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요즘 영양제, 비타민 없으면 못 살아요. 복디는요, 요즘 괄사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얼굴도 풀고 다리도 풀고 근육 푸는 그 괄사 말이죠. 복디는 그 괄사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성경책 리폼 쿠폰을 선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거 없이 못 산다 하는 것들 지금부터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B2B 너 없인 안 된다.

요즘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꼭 챙겨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손선풍기, 영양제, 양산. 저 복디는 괄사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도 못 살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책 리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나는 이거 없이 못 산다 하는 것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이유 블루밍 듣겠습니다.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낡아서 버려야 할 것 같은데도 끝내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솜이 다 빠져 귀가 한쪽 떨어진 인형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색이 바래 천이 해질 대로 해진 이불입니다.

0: 버려라 좀.
1: 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 물건은 인형도 이불도 아닙니다. 잠들기 전 꼭 품에 안고

그래서 아무리 낡아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지만 추억만큼은 새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는 다 헤어진 그 작은 인형 하나를 꼭 끌어안고 또 오래된 이불 한 귀퉁이를 쓰다듬으며 가장 따뜻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애착 인형, 애착 이불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해졌는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데도 버릴 수 없는 나만의 애착템. 아, 좀 더 만지면 바사삭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더 애지중지하게 되죠. 자, 우리 보기들도 이렇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최근 들어서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도 좋고요. 꼭 챙겨가지고 다녀야만 마음이 편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요. 성경 리폰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 주와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조정석 좋아 좋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애착템이 있는지 만나보기 전에 저의 애착템을 소개합니다. 저는 항상 라디오에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하나 있어요. 파우치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제가 맨날 먹어야 되는 약도 있고요. What's in my bag? 라디오로 들려드립니다. 요즘 그 너튜브 같은 거 보면은 여성 뭐 셀럽들 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셀럽들이 꼭 그렇게 가방을 공개하더라고요. 가방 안에 뭐뭐 가지고 다니는지. 너튜브는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복디는 음성으로 라디오로 여러분들께 What's in my bag? 제 가방에 뭘 들고 다니는지 전해드립니다. 일단 라디오 가방에 라디오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만 있으면 라디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디가 지금 끼고 있는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고요. 복디가 꼭 제 시간에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라디오 중간이나 라디오 끝날 때쯤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디 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까 봐 이 핸드크림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것도 애착템이고요. 또 아침에 일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복디가 항상 부어있어요. 얼굴이 땡땡 부어있어요. 아주 동글동글 굴러갈 것 같이 굴러왔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있어서 라디오 하는 동안 노래 나가는 동안 아니면 가끔 여러분들이랑 말하면서 계속 이 괄사라고 하죠. 근데 우리 PD님이 이거 그 지하상가에서 구해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효자손 같이 생겼는데 이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포크 같거든요. 그 삼지창도 아니고 이건 오지창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 귀 앞에 부분 있죠. 귀 앞을 이렇게 하면은 그 에스테틱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귀 앞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붓기가 좀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디는 이 괄사로 계속 귀 뭐야 우리 이거 CPBC 여성 아이템인 애착템이었네.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도 지금 제 괄사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슥 꺼내가지고 똑같은 괄사 효자성과 닮은 이 괄사를 계속 귀 옆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귀 앞부분을 양쪽 귀 앞부분을 이렇게 지압을 하면 얼굴에 근육이 풀리면서 얼굴이 붓기가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깨 승모근이나 목 뒤 이렇게 눌러가면서 복디는 붓기를 좀 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 괄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아, 복디 괄사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무 괄사도 있어요. 나무 괄사 약간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십자가는 아니고 나무 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게스트분도 오기 전에 혹시라도 불쾌할까봐 이렇게 칙칙 입안에다가 칙칙 뿌리는 민트 스프레이가 있고요. 또 가끔 이제 눈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잠이 막 덜 깨거나 눈이 건조할 때는 안약, 아주 시원해지는 안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복디가 이제 목이 아프면은 먹어야 되는 프로폴리스 민트 캔디 같은 거 있고요. 또 레몬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레몬 분말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복디의 What's in my bag? 그 라디오 가방에 있는 거고요. 요즘 여름에는 또 이것도 챙겨 다니는데요. 복디는 큰 스카프를 하나 챙겨 다녀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더라고요. 복디가 이제 얇게 입고 다니기는 편이기도 하고 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추워가지고 항상 뭐 다리를 덮거나 어깨를 덮거나 하는 그 스카프도 대형 스카프도 하나씩 챙겨 다니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애착템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아 정답들을 보내주셨네. 애착템 보내라고 하니까 정답들을 보내주셨어. 6516님 행여와요. 이런 답정 너. 1843님 저는 평화방송 없으면 못 살아요. 그중에 최고가 행여와죠. 2171님 저는 정확히 7시 알람을 맞추고 기상을 해요. 그럼 행여와 복디님을 귀가 열리자마자 만나네요. 저는 행여와 없으면 안 돼요. 오랜 행여와 청취자라서요. 8685님 전 행여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일요일이면 허전합니다. 이 중독 썩 어떡하죠? 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들 말고도 너무 많아요. 행여와 러버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6516님 복디 혹시 도라에몽 가방인가요? 라고
너무 만물 가방이 다 들어가죠.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오늘 또 작가님한테 행여와 스티커를 받았어요. 이곳저곳에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제 소지품들에게 막 붙이려고 행여와 스티커를 받아서 이것도 이제 이 가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236님. 이것도 맞죠. 아침에 모닝커피 라떼 한 잔이요. 이거 없이 못 살아요. 복디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안 먹잖아요. 커피를 안 마시면 아주 그냥 약간 병든 닭 마냥 시름시름 앓아요. 제가 최근에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좀 늦게 일어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맨날 마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안 마시니까 뭔가 플라시보처럼 뭔가 이렇게 루틴 파블로프의 개처럼 계속 조는 거예요. 한 두세 시간 만에 계속 조는 거예요. 진짜 커피가 중독이라고 하던 중독성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 복디도 중독이 됐나 봅니다. 김현정님께서는 그 비타민 음료 있죠. 박땡스. 박땡스 없으면 못 살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죠? 고3의 사춘기 중2 워킹맘. 박땡스는 나의 필수품. 오늘도 한 병 마시고 출근했어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파이팅! 9916님. 물이요, 물. 오전, 오후에 밖으로 다녀야 해서 물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가 되었답니다. 가방이 무거워도 꼭 챙겨 다녀요. 이건 너무 좋다. 이거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 잘 안 드시죠? 특히 이렇게 더운 날, 땀 많이 흘리는 더운 날에는 수분 보충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물 1.5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또 이 얘기 듣자마자 또 바깥에서 물을 한 모금 드시네요. 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옆에 곁에 물이 있다면 물 한 잔, 복디가 시켰으니까 마셔야지 하면서 물 한 잔 드세요. 꼭 드셔요. 7654님. 저는 만복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만복 얻게 하는 중입니다. 건강 루틴. 이것도 건강 루틴 너무 좋다. 7409님께서는 전 제 차인 기쁨이 없이는 못 살아요. 첫 차라서요. 비록 2주 전에 뒷차를 박아서 아팠지만요. 뒷차가 박아서 아팠지만요. 안 다치셨나요? 7409님? 너무 놀라셨겠다. 우리 기쁨이가 다친 것도 놀랐지만 또 뒤에서 꽝 박았으면 얼마나 이 몸으로 흡수되는 충격이 많았겠어요. 병원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황석주님. 저는 매일 아침 아내 율리아나가 만들어주는 미숫가루 없이는 못 삽니다. 꿀템 미숫가루를 뜀박질하고 쭉 마시면 하루가 거뜬해집니다. 맛있겠잖아? 복디도 미숫가루 좋아해요. 특히 뭐 끼니 못 챙겨 먹는, 너무 바빠가지고 끼니 못 챙겨 먹을 때는 커피숍 같은데, 특히 여름이나 뭐 커피숍 같은데 웬만하면 미숫가루 다 팔더라고요. 미숫가루가 실제로 되게 든든한 느낌이잖아요. 곡물가루다 보니까. 와, 땜박질하고 마시면 얼마나 맛있을까. 꿀 타고 얼음 넣고 시원하게 이렇게. 1723님.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양배추 없이는 못 살아요. 위가 튼튼해지겠는데요? 양배추 위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양배추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계시는 1723님 응원합니다. 김정동님. 베이글에 빠졌어요. 매일 아침 1베이글. 이거 위험한데. 이거 살찝니다. 베이글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박력 밀가루를 써서 그런가? 박력분을 써서 그런가? 굉장히 밀도가 높고 살이 찔 거. 알죠. 맛있는 거 알죠. 굉장히 맛있는 거 알아요. 복디도 베이글 맨날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칼로리가 많이 높아요. 운동도 잘 하고 계신 거죠, 정동님? 4213님. 저는 비타민 D 완전 결핍이라 운동과 비타민 D 영양제 없이는 못 살아요. 건강 꼭 중요하죠. 038 하나님. 종아리 풀어주는 기구요. 지난 어버이날 아이들이 사준 선물이에요.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지만 장바구니에 담아만 두고 못 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언제 눈치를 채고 선물한 거 있죠? 자랑입니다. 자랑하셔도 돼요. 이 종아리 풀어주는 기구, 그 안마기 같은 건가요? 아니면 돌돌이 같은 건가요? 복디도 다리가 부종이 엄청 심해가지고 금방금방 부어가지고 집에 종아리 풀어주는 각종 기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꽤나 시원합니다. 8666님. 라켓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라켓으로 하는 운동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드민턴 라켓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탁구 라켓. 지금은 테니스 라켓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여름에 야외에서 테니스 라켓 들고 미친 듯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다. 이 라켓으로 하는 운동들 멋있잖아요. 뭐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그 대신 체력 소모가 좀 심한 운동이니까 수분 보충도 많이 하시고 영양 보충 꼭 잘 하시면서 운동하세요. 좋습니다. 자,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 선물 받으실 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복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애착템은요. 저는 평화방송 없으면 못 살아요. 눈 뜨면서 듣고 잘 때까지 외출할 때는 아쉬워요. 그중에 최고가 행여하죠. 라고 해주신 1843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온유의 인투유 듣고 다 힘내볼 지니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를 외쳐보는 시간. 자,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 바로 만나보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짐송도 함께 들어봅니다. 박만수님, 5일 출근할 지니. 몸이 안 좋아 출근을 자주 못했는데 이번 주는 4일 다 출근 완료했습니다. 길은 뭐니 뭐니 해도 출근길입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파요? 왜 아파요? 아휴, 아니 4일 다 출근 완료했다고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아이고, 우리 만수님 또 휴가 없어요? 주말 있잖아요. 주말에 좀 건강하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자, 3368님. 오늘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와서 구명조끼와 물안경을 사러 가야 하는데 과소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특히 첫째 딸 소은 카타리나랑 같이 가면 완전 신나게 사지깁니다. 우리 소은 카타리나가 애교가 많은가 보다. 엄마 이거 살까? 아빠 이거 살까? 하면서 이야기를 쫑알쫑알 옆에서 잘하나 보다. 아니면 또 입혀주는 족족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아, 과소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신 거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1104님. 북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진 언니 생일이랍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방에 살고 있는 제게 마치 친언니처럼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천사 같은 언니. 영진 언니 생일 축하하고 우리 오래오래 재밌게 지내자. 1104님의 잘 챙겨주는 영진 언니,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 1104님이 또 건강하게 잘 계시면서 또 북디랑 함께 매일 아침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오래오래 재밌게 지내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만나볼게요. 이정의 다신.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자, 계속해서 선물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이 있습니다.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 첫 미술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으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CPBC 라디오 듣고 있다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답 많이 많이 해주시라고 저희가 청취율 조사 퀴즈 이벤트도 2부에 진행하니까요. 계속해서 선물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2373님. 하지정맥이 있는데 요 며칠은 더 아프네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이고고고 소리 안 하기. 3781님, 정기검진으로 병원 가는 길입니다. 완치가 없다 하니 더 이상 진행되질 않길 빌어봅니다. 모두들 아프지 마시길, 아프시더라도 덜 아플지니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이거 중요하죠. 덜 아플지니. 피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덜 아팠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다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이 뽑아볼게요. 마지막에 복디의 마음을 사로잡은 덜 아플 진이 외쳐주신 378 하나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향한 아침 1부 끝곡은 378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이 노래 듣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6: 803강 한우.
7: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6: 803강 한우.
8: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9: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038 하나님, 저 오늘 동대문가요. 단체 행사 준비로 재료 사러 갈 건데 그 쇼핑타운에는 예쁜 게 정말 많잖아요. 벌써부터 여기저기 눈 돌아갈 생각에 겁부터 나네요. 그리고 동대문 가면은 왠지 좀 저렴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담게 되는데 또 그거 다 합치면 되게 비싸잖아요. 돈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조심하세요. 우리 038 하나님의 지갑 지켜. 자, 2부 2037님. 복모닝. 오늘도 습도가 높고 기온이 올라서 짜증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마음으로 릴렉스 하시고 인내와 배려로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쵸, 오늘 불쾌지수가 꽤 높게 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릴렉스. 자, 배려와 인내로 아름다운 하루 보내자. 2037님의 다짐 함께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궁금한 직업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들어보는 직업주의보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경동나비엔, 빅토스,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종근당 건강, KT, 한국 비드랩,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공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나비엔.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둥근단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0: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5: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생각으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 복작 복작.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UP 뿌요뿌요입니다. 옛날 노래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 아,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인 것 같은데, 1, 2, 3, 4, 5, 6, 7, 8까지 갔나? 어쨌든 이 노래 듣고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귀여워서 어떻게 노래가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라고 어린 나이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꿔볼 가사는요. 아직 너만은 절대 포기 못해. 자,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김밥 꼬다리? 이 꼬다리가 가장 맛있어요 하면서 포기 못하는 보기들도 있으실 거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 출석 체크하는 거 포기 못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1열도 절대 포기 못하죠. 자, 내가 포기 못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복작복작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연 아주 잘 보내주신 분들 장원으로 제가 뽑아서 선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53입니다. UP 뿌요뿌요.

0: 유피 뿌요뿌요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보기들이 절대 포기 못하는 그것, 그것은 무엇인지 만나볼게요. 2663님, 여름방학은 절대 포기 못해. 얘들아, 선생님은 여름방학 절대 포기 못한다. 전국의 어머님, 아버님들, 여름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 잘 부탁드려요. 그쵸, 그쵸. 여름방학 소중해. 분명히 애들도 학생들도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냥 전국의 어머님, 아버님들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지만 2663님, 여름방학 아주 알차게, 아주 재미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2037님, 이건 포기 못해. 만두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눈치 작전에서 승리!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그쵸. 이게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았을 때 이거 눈치 싸움 하게 되는 음식들이 꼭 있잖아요. 만두, 뭐 고기 한 점, 소고기 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김현진님, 김치 꼬다리라고 하나요? 밑동 부분 잘라내고 자르는데 저는 이거 꼭 먹어요. 특히 찌개에서 발견한 이 꼬다리는 식감도 꼬들꼬들. 포기 못해요.
1: 정말요?
0: 오, 역시 이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진짜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복디는 꼬다리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건가? 먹어본 적이 없는 건가? 약간 꼬다리는 좀 셀 것 같고, 간이 셀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뭐랄까, 왜 그럴까? 왜 약간 딱딱할 것 같고, 안 먹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안 먹어봤는데, 현지님이 추천해 주시니까 언제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1558님, 저는 닭 목뼈요. 오! 어릴 때 큰언니가 닭 목뼈 먹으면 노래 잘 부르게 된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맛있어요. 뼈 발라내는 재미도 있고. 저 장난쳐도 돼요? 큰언니가 닭 목뼈 먹기 싫어가지고 노래 잘 부른다고 뻥친 것 같은데. 아, 뭔가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아 이거 먹으면은 노래 잘 부르게 돼 하면서 그냥 닭 목뼈 넘기고 나는 다리 먹은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날개 먹으면 바람핀대 그러면서 자기가 날개 막 홀랑 먹고, 날개가 연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닭 목뼈에 먹을 살이 있나요? 저는 닭 목뼈가, 이렇게 치킨에 닭 목뼈가 있으면 껍데기, 그러니까 그 밀가루 튀김만 먹고 굳이 발라내지 않는 것 같은데, 닭 목뼈를 좋아하신다. 언니한테 한번, 언니를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은데. 2089님, 포기하는 건 사춘기 아들이요. 더럽게 말 안 들지만 포기 못해. 오늘이 엄마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우리 호야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마침 우리 사춘기 아들의 생일이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셨겠네. 7187님, 딸아, 다이어트만큼은 엄마가 포기 못해. 딸이 초고도 비만인데 엄마만 마음이 조급합니다. 소아대리사, 조금만 힘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이어트, 엄마가 포기 못하는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좀 찔리네요. 복디는 아까 일부 쉬는 시간에 아주 그냥 그 초코잼이 가득 발려져 있는, 바나나와 초코잼이 가득 발려져 있는 토스트를 몇 개나 주워 먹었는데 지금 배가 뻥뻥해요. 복디 오늘도 점심 약속, 저녁 약속 있고 또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먹어가지고 소화가 더 안 된 것 같은데 아침까지 지금 제대로 챙겨 먹어가지고 약간 뜨끔,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이어트 얘기를 꺼내시네. 아이, 찔립니다. 신동철님, 복디 저는 아직 뱃살은 포기 못해. 평생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복근은 언제? 그래도 돼지는 안 되고 치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라고. 치타? 치타가 되어가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날쌘돌이 치타. 치타는 너무 좋은데? 뱃살 없고 치타는 또 날렵하잖아요. 날렵. 좋아요. 자, 오늘 유피 뿌요뿌요 듣고 복작복작 진행해봤습니다.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얘들아, 선생님은 여름방학 절대 포기 못해. 2663님의 신나는 여름방학을 응원하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4505님, 생각해봐. 모두 이루어져. 말해봐. 모두 이루어져. 힘내. 포기 말고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이게 가사인가? 이건가? 우주소녀 이루리 듣겠습니다.

0: 내 직업이 고민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누군가의 경험이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전현직 직업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내 일의 지금과 내일을 만나봅니다. 직업주의보. 이 시간은 누군가의 직업을 통해 지금의 나를 비춰보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VR 기술에 예술을 더해서 세상에 없던 공연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라이브 VR 드로잉 퍼포먼스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VR 아티스트 피오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피오니 작가님, 이른 아침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VR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아직은 낯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VR 아티스트 피오니입니다. 저는 캔버스 대신에 가상 공간에서 3D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가상 공간을 관객들하고 공유하는 VR 드로잉 퍼포먼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처음에 VR 기기를 쓰고 허공에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1: 신기했어요.
0: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때 접하게 되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네. 일단은 제가 영상 미디어 아트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VR이라는 매체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VR을 쓰고 가상 공간에 선을 그었을 때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신기하다. 네, 그 신기하다는 그 단순한 감정에 되게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제가 VR 아티스트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0: 우와. 그 원래는 그 미디어 아트 미술 전공하신 건가요?
1: 저는 미술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0: 그럼 어떤 전공이셨죠?
1: 원래는 법대로 진학을 했었어요.
0: 오, 네. 법대에서요? 오, 너무 재밌다. VR 아티스트도 신기한데 법대를 처음에 진학을 했다고요?
1: 네, 다들 조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극히 문과였어가지고 처음에는 법 쪽의 길로 들어서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어렸을 때 이제 취미로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아, 제 꿈을 위해서 과감하게 법대를 포기하게 됩니다.
0: 우와, 어떤 꿈을 갖게 되신 걸까요?
1: 제 아이디어로 뭔가 창작을 하는 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회사를 잘 다니다가 네. 회사도 그만두고 네. 영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0: 갑자기 와, 법대를 나와서 회사를 다니고 회사에서는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혹시
1: 네, 얘기해 제가 광고 마케팅 쪽에 있었는데
0: 이 진로 무엇? 법대를 나와 마케팅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영국 유학길을 네. 오르게 된다고요?
1: 네,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좀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자유롭게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석사과정 중에 미디어 아트 전공을 하면서 제 아이디어로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한국에 돌아오게 돼요.
0: 영국에서는 얼마나 계셨나요?
1: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0: 우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3년 동안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시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일단 유학길에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1: 많이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장벽이 있었지만 이런 것보다도 이 한국에서만 있었을 때 꼭 이

0: 사람은 바다로 나가야 되나 봐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나 봐요. 와, 유학길에 올라서 또 시야가 확실히 더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또 얻게 되면서 이제 VR 아티스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주변에서 혹시 VR 아티스트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낯서니까 네. 그게 돈이 되겠어? 직업이 되겠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1: 아, 네. 초창기에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조차도 이 VR 가지고 아티스트로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저조차도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에 나갔을 때 벌어먹고 살기 힘드시죠? 라는 얘기를
0: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거는 일단은 뭐 사실을 알고 말고를 떠나서 너무 무례한 질문 아닌가요? 아,
1: 네, 그렇기도 한데 네. 좀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받아서 아, 이게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충격을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한 VR 아티스트가 돼야겠다라는 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0: 너무 궁금합니다. 그 VR 아티스트의 세계에 대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VR 아티스트 피오니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피오니님께서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1: 아, 네. 마이클 잭슨을 너무 좋아하고 네. 일할 때 저 노래를 들으면 영감이 마구마구 떠오르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오, 저희도 한번 영감이 떠오르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스무스 크리미널.

0: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가장 미래적인 기술로 가장 한국적인 수묵화를 그리는 VR 아티스트 피오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진님께서 아직까지도 VR 아티스트가 뭔지 잘 모르겠는 1인 역 있어요. 열심히 들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VR 아티스트가 약간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다들 생소하셨을 거예요.
0: 그쵸?
1: 네,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합쳐놓은 형태가 VR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기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사람들이 뭔가 모래로 그림을 그리거나
0: 네?
1: 그냥 붓으로 펜으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0: 그렇죠. 네. 그냥 그린다라는 거에 바로 알아들이시잖아요.
1: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뭐 아이패드를 들고 그리는 게 아니고 이 VR을 머리에 쓰고
0: 네?
1: 가상 공간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그릴까? 너무 신기해요.
1: 겉에서 보기에는 VR 쓰고 허공에다가 이렇게 손짓하는 것처럼 보여요.
0: 뭐 그러면은 그 VR 아트를 감상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런 VR 기기를 쓰고 보는 거겠네요.
1: 같이 모두가 VR을 쓰고 네. 보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제가 보는 이 VR 화면을 현장에 있는 LED에 내 스크린에 송출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같이 감상을 합니다.
0: 우와. 네.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행여와 게스트들과 함께하는 청취율 조사 이벤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행여와에서 준비한 선물 거기에 또 플러스 특별한 선물을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팍팍 싸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선물도 있다는 거 복디의 선물 창고 대개방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작가님께서 퀴즈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VR
0: 2번
1: AR
0: 3번
1: PR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VR 아티스트 피오니님과 함께 이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그리고 계신 걸까요?
1: 저는 쉽게 생각해서 조각상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0: 입체적인 조각상.
1: 네, 맞아요. 네, 정면, 측면, 위에서 바라본 모습,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모습. 이렇게 사방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0: 공연을 보다 보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몸의 움직임도 작품의 일부라고 이렇게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음악 선정에도 엄청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이 주는 임팩트랑 분위기가 거의 제 작품 완성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어느 박자에 어느 획을 그려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장면을 완성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여졌을 때 제가 꼿꼿이 서서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시원시원하게 몸동작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네, 그게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럼 혹시 몸동작도 연습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진짜 여러 가지 감각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시각도
1: 네,
0: 함께하고
1: 맞아요.
0: 청각도 함께하고
1: 네.
0: 한 작품을 짧은 시간에 완성을 하시는데 연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1: 작품 주제별로 걸리는 시간은 너무 다른데요. 보통 저는 이제 루틴화가 되어 있어요. 연습이.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요.
0: 와 진짜 아티스트.
1: 아, 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몸에 체화, 체득시킨다고 하죠. 이런 것들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이런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게끔 이렇게 연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0: 혹시 이 VR 아티스트를 몇 년이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1: 네. 제가 2018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지금 8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0: 8년 동안 그러면은 레퍼토리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많이 쌓였겠네요.
1: 네. 제 공연 레퍼런스가 엄청 다양한 주제로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공연을 할 때는 어떤 모습들을 라이브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제 주특기인데 스피드 드로잉이 정착이 됐어요.
0: 스피드 드로잉.
1: 네. 그래서 2에서 3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박자에 맞춰서 임팩트 있는 음악에 맞춰서 보여주는 거를 이제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공연 그리고 작품을 봤을 때 엄청 단순하게 재밌다 라고 느껴지면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0: 이런 퍼포먼스도 있고 또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는 작품도 남고 작품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악이 또 함께 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공연이자 작품 공연 작품이네요. 정말로 공연을 8년 이상 8년째 하고 계신데 긴장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1: 항상 긴장은 돼요.
0: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1: 왜냐하면 이게 되게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VR을 쓰는 순간 저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고
0: 그쵸?
1: 관객들은 저와 같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VR이라는 장비가 환경에 따라서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만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리허설을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갑자기 오류가 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긴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상 공간이 제가 움직이는 시선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속에서 저는 움직이는데 공간은 그대로 있고 약간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멀미감이 엄청 심해져요.
0: 아, 그래요? 그 보는 관객들은 그냥 별로 모르죠. 그냥 평면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1: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지만 이게 제가 멀미가 난다고 해서 멈추면 공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객들에게 들키지 않고 저만의 노하우로 그렇게 좀 헤쳐나간 적도 몇 번 있긴 합니다.
0: 우와 너무 신선하다. 그러니까 멀미감이 느껴진다니까 실수가 멀미감으로 이어진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몇 횟수로 따지면 몇 회 정도 오르셨죠 무대에?
1: 제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1,000회에 가까운 공연을 기록하게 되고 있어요.
0: 우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실까요?
1: 제 첫 데뷔보다도 제가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첫 작품을 데뷔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트랜스미디어 축제라는 곳에서 작품을 보여줄 일이 있었어요.
0: 와, 거긴 또 전문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뭔가 좀 기술과 예술을 융합시킨 그런 트랜스미디어 축제 무대에 올랐었는데 제가 수도 없이 연습했던 그 VR 수묵 호랑이를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탄생시킨 첫 무대거든요.
0: 우와.
1: 네, 그래서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무대가 이슈도 많이 됐었어요. 진짜로 보러 오셨던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제 영상을 실제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이거를 빨리 감기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저게 직접 그리는 거냐 아니냐 감로들 막이 엄청 심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단순히 빨리 감기만 했을 뿐 제가 또 특기가 스피드 드로잉이라고 했잖아요.
0: 그쵸.
1: 네, 그냥 1배속으로 봐도 빠른 그림을
0: 또 더 빨리 배속으로 2배속, 3배속으로 넘어가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고도 와, 저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는 건가? 약간 믿겨지지가 않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0: 우와! 그러면은 혹시 우리 피오니 작가님만의 직업병이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직업마다 좀 뭐 이렇게 습관이나 직업병이 네. 있잖아요. 어떤 네. 게 있으신가요?
1: 저는 허공에다가 지탱할 게 없는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깨 통증이 조금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네.
0: 이게 캔버스나 뭐 도화지나 스케치북이나 캔버스에 그리는 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뭐 그리니까
1: 네. 맞아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래서 이렇게 맨날 허공에다가 손짓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어깨가 좀 많이 아프긴 해요.
0: 어깨는 날개입니다. 저희 맨날 라디오 전에 광고 나오거든요. 어깨는 날개입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깨 지키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관객들은 화려한 결과만 보지만 무대 뒤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겠죠?
1: 네 맞아요. 제가 음악 선정부터 어느 장면에 어떤 그림을 임팩트 있게 보여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박자에 맞춰서 이 전체 작품을 보여줄 때 루즈해지지 않게끔 지루해지지 않게끔 포인트를 잡는 데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제가 동작도 많이 보여주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력적으로 조금 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와 진짜 쉬운 일이 없어요. 굉장히 네. 멋있습니다. 아티스트. 그러면 이 VR 아티스트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꿈나무들이 또 꿈나무들한테는 오히려 VR이라는 것도 익숙하고 VR 아티스트도 바로 단박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VR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일단은 그리는 거, 그림을 좋아해야 될 것 같고요. VR이 있다면 다들 이제 게임이나 체험으로만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이 VR도 되게 훌륭한 창작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집에 VR이 있다면 오 나도 그려볼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상력도 필요하겠죠.
0: 오 그렇겠죠. 네. 가상의 공간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펼쳐야 되니까
1: 네.
0: 상상력, 네. 자신감 또 첫 번째는 뭐였죠? 뭐였죠?
1: 미술
0: 좋아하니까. 미술 아트 네. 아티스틱한 거 와.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피오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이 노래도 좋아하시나 봐요.
1: 아, 네. 멜로디도 좋은데요.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가 많아서
0: 자려고 누웠는데 네. 갑자기 아 이렇게 센스까지 자 그럼 IOI 갑자기 듣고 오겠습니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373님께서 갑자기 기분 좋아지는 이 노래. 이 기분은 뭐지? 일하다 말고 어깨 들썩이라고 하셨고요. 0047님께서 와, 확실히 앞으로 대세겠어요. 이제 VR 세계의 다양한 예술 활동이 새롭게 펼쳐질 것 같아요. 저도 접해보고 싶네요. 또 류하느님과 김현진님께서는 공연 꼭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우리 허공을 캔버스로 삼아 그림을 그리고 계신 VR 아티스트 피오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작가님께서 퀴즈를 주셨는데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죠.
1: 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VR
0: 2번
1: AR
0: 3번
1: PR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우리 작가님의 이게 이제 이 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활동명이 피오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정하셨나요?
1: 그 영어 중에 개척자라는 뜻을 가진 파이오니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R을 빼고 네. P-I-O-N-E-E, 피오니, 네,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좋아하는 꽃이
0: 그러니까요. 전 당연히 VR 아티스트 피오니님께서 오신다라고 듣자마자 아, 그런 자격 맞나요?
1: 자격 맞아요.
0: 자격 이름이 피오니니까 아 그렇게 꽃을 좋아하시나 보다. 아. 예술가는 역시 이런 뭔가 아름다운 뭐 핑크색 작약이 떠올랐거든요. 아,
1: 네.
0: 근데 이게 웬걸? 개척자? 너무 약간 오 딱 센 개척자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1: 네, 그래서 그 작약이 처음 봤을 때 되게 꽃송이도 크고
0: 그쵸?
1: 향기도 되게 짙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마침 또 작약을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제 예술이 널리 널리 아름다운 향을 멀리 멀리 퍼뜨려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피오니. VR 드로잉 생소하다 보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오해도 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1: 네. 실제로 그 직접 보시고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섭외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그리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때도
0: 섭외하신
1: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 VR로 단순하게 저는 VR로 그림을 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그게 좀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 가 조금 힘든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네. 그 글로벌 기업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셨다고요.
1: 네.
0: 어떤 매력에 이 기업들이 VR 드로잉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걸까요?
1: 일단 뻔하지 않죠. 뻔한 공연이 아니다.
0: 그렇죠. 신선하네요.
1: 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을 결합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라이브 드로잉 공연이기 때문에
0: 네.
1: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면은 정해진 틀이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작품들을 주제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확실히 공간은 제약도 없고 그렇죠?
1: 그러면
0: 그중에서도 우리 피오니 작가님께서는 VR 수묵화, 호랑이 이걸 주로 이 장르를 선택하셨는데 이 장르를 선택하게 된,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VR 수묵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표 출원도 했고요.
0: 네.
1: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과 미래적인 기술이 융합이 되면
0: 네.
1: 너무 멋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 모토가 그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0: 와, K컬처, K문화를 이렇게 떨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묵을 연습을 하다 보니
0: 네.
1: 호랑이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저희 집에 이제 또 리틀 호랑이가 있거든요.
0: 리틀 호랑이?
1: 네, 고양이가 있어요. 호랑이 줄무늬를 똑 닮은 리틀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를 보면서 아 입을 벌렸을 땐 이런 모양이구나 사냥할 땐 이런 자세구나 연구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제 대표 작품으로도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10년 뒤에 피오니 작가님은 어떤 무대에 서 계시기를 꿈꾸고 계신지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1: 콕 집어 얘기하자면 슈퍼볼 무대 서고 싶어요.
0: 저 그 무대에서 우리 피오니 작가님 보면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와, 친하게 지낼까요?
1: 아, 네.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0: 와, 뭐 나 아싸, 나 슈퍼볼 보러 간다.
1: 네,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네. 멋진 음악에 맞춰서 VR 라이브 드로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이 영상은 성지가 됩니다. 어, 진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1: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직업주의부 공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직업이란?
1: 제 열정이 식지 않게끔 계속 뗄감을 넣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0: 나의 뗄감. 열정이 뗄감이 되어주는.
1: 네.
0: 와, 너무 멋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업주의보에서 저희에게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정답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인 이것은 바로
1: 1번 VR입니다.
0: 1번 VR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른 아침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신 소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야말로 오늘 복디와 특별한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0: 네.
1: 저도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그런 자리에 제가 와 있을 수 있고 또 VR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뭔가 VR 생소한데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곡 신청해 주셨는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베이비복스의 우연 신청했습니다.
0: 왜죠?
1: 저도 VR을 우연히 만나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우연한 일들이 평생의 직업, 평생의 경험으로 남을 수 있으니 네,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마지막까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클로징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으로 끝나거든요. 이 두근두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지막 곡 베이비복스 우연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6: 구원사의 영과 함께.
7: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8: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요. 이 평범한 진리에서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캄캄한 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 그건 바로 어둠은 곧 여명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아침이 반가운 이유는 많은데요. 그러나 이 여름에는 더더욱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한낮보다야 기온이 견딜만 해서겠죠. 저녁형 인간도 이 여름에는 조금 더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